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세계 불꽃축제 준비 때문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올림픽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구리시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작업하고 있는 한남대교까지 정체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증평나들목 진출로의 통제는 2시간 3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미리 진천나들목이나 증평 이후에 있는 오창나들목에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봉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매송 휴게소부터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최진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귀뚜루루루루루루 뚜루루 이렇게 오나? 요즘 밤이면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많이 들리죠? 에어컨을 줄이고 창문을 열었더니요. 그동안 잘 들리지 않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옛 사람들은 귀뚜라미를 가을을 날리는 곤충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마치 울음소리가 겨울나기에 필요한 배를 어서 짜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해서 촉직이라고도 불렀답니다. 참 신기하죠. 귀뚜라미가 있는 풀잎 사이에선 아직 여름의 초록 냄새가 나는데 어느새 가을을 이야기하고 다니니까요. 작은 몸으로 두 날개를 비벼 만들어내는 소리, 밤공기 사이로 퍼지는 그 소리가 무척 곱게 들립니다. 오늘도 가을이 더 가까이 오겠죠? 어떻게 울지 기분 좋게 맞이해볼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9월 4일 금요일 첫 곡, 안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귀뚜라미. 제가 연말에서 어떻게 울지 귀뚜라미가 기분 좋게 맞이할 준비 되셨을까요? 어떻게 우는지 한번 맞아보시죠. 주말 날씨를 좀 먼저 봤습니다. 습하고 더운 기운이 점차 사라지며 날씨도 점차 가을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오는 차 안에서 밖의 온도를 봤더니 25도부터 시작을 하던데요. 오면서 1도가 올라가긴 했지만 날씨가 지난주보다 한 4도, 5도 정도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차에서 만났던 날씨는요. 이제 정말 습하고 무더운 여름 안녕. 밤낮 구분 없이 울었던 매미소리 안녕. 가을 즐길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은 주말 계획 어떠세요? 함춘호의 폭송과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저요? 이번 주말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서 가객 성창식을 또 잘 모실 준비를 했고요. 그날은 모시는 잔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현우 PD님, 오늘 아침은 바람도 불어주고 완전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하여 커피 한 잔으로 쉼하며 한포송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2시간 파이팅입니다. 저희 광고 나가요. 어떡하죠? 어색한데. 언제 하지? 쑥스러워서 어떡하나, 나. 도망가야 될까? 유기님, 오랜만에 묻혀주셨습니다. 그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귀뚜라미 오는 소리에. 못 들은 지 오래된 듯 합니다. 오늘부터 일산 고향에서 7달을 기다린 콘서트가 시작이네요. 설레이고 떨리고 10주년이라는데, 안천시 공연인가 봐요. 시인과 촌장의 45주년에서처럼 지켜줄 수는 없을 듯하여. 영웅 씨 공연이었군요. 대단하겠습니다. 고향 또. 가만 있어라. 일산, 오늘 하루만 할까요? 내일도 하나요? 많은 분들 가시겠습니다. 거기 가셨다가 옆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고향 아람누리로. 3일 동안 금, 토, 일. 곤란한데, 왜냐면은 임영웅 씨 그 밴드 대장, 악단장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저랑 같이 공연하는데 그건 누가 하나? AI가 하나? 자, 잘 되겠죠? 많은 분들 기다리셨겠죠? 멋진 공연 기대하고요. 가객 성창식도 멋지게 잘 준비했습니다. 상현김 1320님께서 미국 동부 시간에 밤 9시 함춘호의 폭송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밤 9시. 오, 그렇죠. 와, 감사합니다. 함포송 글로벌 네트워크를 타고 있군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미국 동부를 향하여 이 함포송 밤 11시, 10시에 시작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로망이었거든요. 밤 10시에 진행되는 것. 제가 TBS에 제안을 했죠. 저 밤 10시에 방송하고 싶다. 하는 건 당신 맘인데 개런티는 없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다니. 이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런 얘기하죠. 이런 방송국 것들. 자, 오늘 함춘호의 폭송 3부는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 함춘호의 문화통신 준비했습니다. 현우 PD 어떤 소식 준비했을까요?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호의 폭송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 이 돈 어디다 사용하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네요. 어느 분이 드실까? 같이 나눕시다.

0: 삼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광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3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좋네요. 함천의 폭성은요, 2588, 2588 대리운전, 렉스플로라 유한책임 회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야 되는 거죠. 좋네요. 왠지 에너지가 넘치는데, 어떻게 이것만 읽을까요? 음악도 함께 갑니다. 두 곡, 블랙홀, 깊은 밤의 서정곡, 그리고 웨인 부대입니다. 줄리!

야, 음악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좌우로 그 기타의 잡음들이죠. 칙칙 전기 잡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전기 잡음이 많이 나는 그런 전기 일렉트릭 기타를 사용해서 녹음을 했거든요. 그러고 막 칙칙칙칙 그 잡음을 막는다고 막았을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크게 연주를 했으면은 그 소리가 녹음이 됐을까요? 두곡 함께 했습니다. 함춘의 복송했어요. 블랙홀, 깊은 밤의 서정곡, 그리고 웨인 부대, 줄리. 아, 더 이뻐요. 아, 줄리! 따라 부르고 들어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수다 떨고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문자 공유해 보겠습니다. 마음가짐을 좀 담담히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심쿵님께서, 오, 광고. 너무 반갑고 좋아요. 광고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진심 어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71님께서 지금 출근해서 라디오를 켰는데요. 저딴 방송인가 했어요. 너무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자, 모두들 오늘 행복한 날 보내십시다. 보통 다른 데는 광고 나오면 이 채널 돌리잖아요. 저도 그렇긴 하거든요. 음악 잘 듣다가 광고 딱 나면은 요 시간에 다른 방송은 뭐 하지? 채널 돌려보는데 저는 오히려 고마워들 하시네요. 이야, 사랑이야, 사랑.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 접착제로 채널을 고정하시죠. 푸른도님께서는요, 시민의 방송이 되기 전, 아, 교통방송이, 예전에 저희가 지금 시민의 방송 TBS인데요. 예전엔 교통방송이었죠. 지금은 시민의 방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교통방송 정체성에 걸맞게 대리운전 광고도, 함께했던 이광조, 지광조 목소리의 실수 DJ 관련 광고도,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아, 실수 DJ 잘 계시겠죠? 요즘 통볼 수가 없네. 궁금합니다. 소식 한번 주십시오. 이 소리 들리면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오이, 괜찮아. 퀴즈 함. 함 퀴즈. 자, 오늘은 이것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것. 이것이 뭘까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9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 캘린더 같은 데써 있기도 하겠죠. 2006년에 지정돼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입니다. 손과 발 또는 몸의 각 부분을 사용해 차기, 지르기, 막기 등의 기술을 구사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 종목입니다. 아,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씨름, 2번 태권도. 저도 한때 허리에 이거 검은 거 메고 다녔죠. 검은 거 쫙. 봄났어요. 뭘까요? 정답 뭔지 보내주십시오. 1번 씨름일까요? 2번 태권도. 이게 허리에 검은 걸 매는 거면은 씨름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품새 부문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한 선수 출신 가수입니다. 누굴까? 나태주, 섣부릉 사랑도, 성급한 이별도, 그리고 진우션입니다. 태권 V.

0: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저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퀴즈 듣고 왔습니다 이럴 뻔했어요. 이야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뻔했어요. 지금 긴장입니다. 긴장 바깥에요. 520초님께서 오늘따라 멋지게 들리는 퀴즈 함 태권도입니다. 예, 잘 맞추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퀴즈 정답을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뭘 읽어드릴까요? 몇 페이지를 읽으면 좋을까요? 좋아요. 제가 정했습니다. 7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셨죠? 정답 2번 태권도였습니다. 태권도에 절도 있는 동작이 정말 멋지죠? 게다가 겨루기 대결은 흥미진진하다고 해요. 이 작가가 어떻게 알지? 오는 19일부터 2026 하계 아시안

게임이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멋진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는 문자 읽고 왔어요. 어디 있냐고요? 7페이지에 있어요. 여기다 원고도 올려드리고 싶네. 3386님께서, 퀴즈 함! 오늘 문제는 답은요, 2번 태권도입니다. 하셨고요. 아유. 태권도. 고유의 격투기이고, 올림픽에도 당당히 종목을 올려 종주국의 위용과 빛남이지요. 하셨습니다. 중동 붐이었던 그 시절, 우리의 태권도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중동 국가의 그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태권 유단자로 알고, 문짝을 떼어와 격파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곤혹스러워 했다는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글쎄 봐라.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나? 아, 뭐 하는 데 있으면, 뭐할줄 아나요? 뭐, 한번 해보시죠. 그런 거 있죠. 수고하십시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예.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별로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궁금해 하시지 않을 텐데,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PD들 난리 났습니다. 기술팀하고요. 평소보다 4배 바빠졌대요. 4배 바빠졌다고 하면서요. 현우 PD 아르바이트 관둬야겠다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무슨 배짱으로 좀더 해요. 6832님께서는요, 함디님, 2번 태권도죠. 어릴 적부터 태권도에 관심이 많았던 오빠는 태권도 교관으로도 함께 했습니다. 하셨고요. 그런 오빠에게 유년기 시절 발차기 몇번 가르침 받았으니 제가 가는 곳마다 태권도 배운 아이라고 꽤나 자랑하고 다녔더랬죠. 저도 발차기 몇번 했는데 거문띠를 허리에 채워주더라고요. 야. 자, 오늘은 특별히 선물 받으실 분세분 선정했습니다. 기분이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4868님, 정답 2번입니다. 어린 시절 꼭 배워보고 싶은 운동 중 하나였는데, 지구력이 현저히 딸려서 몇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가능할까요? 참고로 전 60대.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렇죠? 조심조심 그냥 가볍게 배우시면 어떨까? 권합니다. 예. 아, 자. 하얀 띠 메고 딱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죠.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축하드립니다. 8024님. 정답 2번 태권도입니다. 저 요즘 성인 태권도 배웁니다. 빨간 띠예요. 무섭다. 빨간 띠. 이 교관들이 빨간 모자 쓰잖아요. 정말 무섭거든요. 빨간 띠가 제일 겁이 없을 때 아닐까요? 예, 멋지십니다. 자, 한분더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05번님, 와, 2번 태권도! 우리 아이 어릴 때 태권도 학원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다들 기억 있으실 거예요. 자, 4868, 그리고 8024, 1005. 이세 분은요, 성함과 주소, 50원 필요합니다. 샵 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고요? 저희가 선물 정확히 보내드려야 기분이 좋으실 것 같거든요. 음악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동진, 행복한 사람. 이어서 장필순입니다. 빨간 자전거 타는 우체부.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함춘의 폭송이고요. 시윤의 방송 TBS FM입니다. 조동진 행복한 사람, 장필순 빨간 자전거 타는 우체부 함께 들었는데요. 요즘은 그 빨간 헬멧에 가방이 뒤에 빨갛게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 그리고 지금 전기차, 작은 소형차로 그렇게 다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좀큰 소포들. 시대 흐름이 빨간 자전거를 밀어버렸네요. 장필순의 빨간 자전거 타는 우체부를 녹음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 앞에 도입 부분에 기타. 제가 치기가 좀 약간 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곡자한테 너가 쳐라. 열심히 치고 나머지 부분 제가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YG 도부님 안녕하십니까? 시원한 가을입니다. 시원해요. 이야, 밖이 시원한데요. 여기는 계속 에어컨이 풀 가동입니다. 두꺼운 옷도 챙겨서 입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이는 라디오에서 저의 현실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5255님께서 한디 오래간만에 출석합니다. 아, 중간에 광고 듣는 게 적금이 만기된 것처럼 기쁘네요. 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광고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요? 이 비용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글쎄 여기 엄청난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직원들 그 사대보험 이런 것들 밀린 것들이 엄청난데요. 그걸 내야 직원분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열심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적금 만기 됐는데 돈 만져보지도 못하네요. 어디서 다 가져갔네요 벌써. 그 느낌 아시죠? 월급 탔는데 통장이 비연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9934님께서는요 이번 달 19일 부평 페스티벌의 신과 촌장의 무대 보러 가려고 합니다. 어휴, 오십시오. 사람이 많아서 자리 없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한 1000석 정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달 16일에는요 포천에서 함디 출연하시는 포크 콘서트도 열리더라고요. 오, 네 맞습니다. 많은 활동해 주셔서 정말 좋아요. 부평 공연은요 부평 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당일 현장에 돗자리 가져오셔도 아, 좋다고 해요. 외국 공연하는 모습들 보면은요 어느 좋은 산에 설치된 그런 공간에서 연주를 하고 있으면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오셔서 돗자리 깔고 그리고 아기들이 막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인과 촌장의 음악이 신나게 흔드는 음악은 아니어도 정말 좋은 공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시인과 촌장의 음악들 그리고 함께 했던 가사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큰 위로가 되거든요. 참 그리고 부평 공연 정보 아마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오시면요 강허달님 씨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있죠. 누가 나오나요? 이장혁 그리고 골든도넛. 골든도넛은 그 브라스 팀이에요. 멋진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이장혁, 이 골든도넛을 어떤 분이 골드도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골든도넛과 골드도넛이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문자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왜 웃었는지 저도 알고 싶거든요. 1302님께서 함디 내일 불꽃축제 하는 날입니다. 마침 제 동생 환갑이기도 하고요. 아, 엄청 효녀. 누구일까?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엄마, 아빠 모든 부분을 케어하고 있어요. 아, 동생분이 효녀시라고? 이야, 성실한 직장인이고 또 주부인 만능척척 제 동생의 환갑 같이 축하해 주세요. 아, 축하해 드려야죠.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내일 불꽃 축제하는 날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제 지인이 그 한강변 아파트에 살아요. 한강변 아파트에 사는데 바로 그 한강변에 마주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앞에 63빌딩 그리고 FC몰, IFC빌딩 그런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서 초대한다고 와서 불꽃 축제 보라고. 어떡해요. 공연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유. 자, 이문세 축하해요 신청해 주셨어요. 당연히 올려야죠. 화창하고 청명한 가을 느낌 물씬물씬한 금열 우리도 청명한 행복을 누려봐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현 김 1320님 그 뉴욕 시간으로 문자 주셨죠. 미국에서 미술 공부 중인 유학생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만난 독일에서 사는 일본인 친구를 짝사랑 중이에요. 아, 이 느낌 알지? 뉴욕에서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사람만 보면 그리워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 뉴욕의 그 건물에서 보는 바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설레게 하고 외롭게 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야, 독일에서 사는 일본인 친구를 짝사랑 중이라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가끔 대화도 하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사이인데 볼 때마다 설렙니다. 아,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짝사랑에 설레이던 그때. 제 짝사랑에 어울리는 폭성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김상현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저희가 준비해서 3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주무시진 않겠죠? 기다리고 계십시오. 2부 끝곡입니다. 이문세 축하해요. 1302님이 신청하신, 1302님하고 1320하고 다른 거죠? 비슷하네요. 이야,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곡 듣고요.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

0: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1: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 구간은 오전 11시 30분에 예정된 집회 준비 관계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고요.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세계 불꽃축제 준비 때문에 2차로가 통제되고 있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홍제문 터널 한 3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터널 통과가 불편한 상태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시흥요금소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하위 차로 막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금소 앞두고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과 용담터널 구간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비봉부터 3km 구간 밀립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2: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듣는 순간 온몸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팝 역사의 찬란한 클래식을 준비했습니다. 20세기 대중음악을 송두리째 바꾼 전설 더 비틀즈의 63년 메가히트곡이죠. I wanna hold your hand. 미국 시장의 브리티시 인베이전과 비틀마니아라는 거대한 신드롬을 몰고 온 이 노래는요,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피아노 한 대를 마주보고 앉아 단숨에 완성한 곡으로 유명합니다. 이 곡 놀라운 점은 단순한 듯 하면서 빈틈없이 짜여진 리듬과 생생한 합주력이에요. 귀에 쫙 감기는 존 레논의 묵직한 리듬 기타 커팅 위로 그 터져나오는 거침없는 박수 소리, 그리고 2도 화음으로 맞물려 뻗어나가는 곡. 2도 화음 하면 너무 어렵지 않나? 두 사람의

폭발적인 하모니가 음악을 듣는 사람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거든요. 그 2도 화음이라고 하면요, 잘 안 맞는 걸 얘기합니다. 뭔가 이상한 듯하면 불협화음이라는 얘기죠. 자, 이 곡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을 꾸밈없이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뭐 그저 너의 손을 잡고 싶다는 풋풋하고 직관적인 노랫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청춘의 설렘을 고스란히 되살려줍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달려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비틀즈의 싱그럽고 활기찬 에너지 듬뿍 받으시면서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틀즈입니다. I wanna hold your hand.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광고 듣고 왔습니다. YW님께서 가을이라서 그럴까요? 설렘이라는 말이 오늘따라 더 마음에 와닿네요. 저도 설렘을 주제로 올해 말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블루아이드키님께서 미국과 독일, 대한민국 청년과 일본 아가씨 사이의 사랑이라니. 멋진데요. 더불어 함춘의 복숭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또딱 올라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거 고민했거든요. 우리 김상현님께, 김상현님 연배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 곡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곡을 하실래나? 아니면은 어떨까? 이장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노래 중에 그외와 나랑은 이 비밀이 있었네라는 가사를 시작되는데, 그외와 나랑은 비밀을 만들고 있었네라는 제목으로 한번 바꿔봐서 들으면 어떨까요? 자, 김상현님께 제가 추천합니다. 이장이 그외와 나랑은.

0: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추죠. 전국 곳곳의 문화 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 이거 어쩌면 좋죠. 계속 느네요 말이. 야, 표현이 이렇게 다채로울 수가 있나.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제작본부?
1: 네.
0: 될 것 같아, 느낌.
1: 갑자기.
0: 아니, 뭐 광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1: 아, 그죠. 많은 분들이 네. 또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계속, 이거 광고에 파묻혀가지고.
0: 바빠요.
1: 일 못할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0: 바쁜가 봐.
1: 그 정도도 많아졌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바쁜 거예요?
1: 이제 광고가 이제 막 들어오는 거니까.
0: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냥 하면 되는 건데, 특정한 시간에 언제 나가는지 이제 광고 스케줄링 같은 걸 해야 되고.
0: 아, 맥을 또 잘 지켜야 되는구나.
1: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하잖아요.
0: 그러니까 광고가 들어올 틈이 실은 없죠, 저희 프로그램에.
1: 근데 그

0: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 실수도 해야겠네.
0: 첫 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아직 아무데나 한 사람이 없어요?
0: 없죠.
1: TBS는 광고가 처음이잖아요, 우리는.
0: 그렇죠. 상업 광고, FM 처음이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네. 퀴즈 듣고 왔습니다.
0: 나 아, 뭐 그런 정도야, 뭐. 퀴즈 정도, 그런 정도로 뭐.
1: 뜬금없이 갑자기 네. 퀴즈 듣고 왔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네. 하여튼 기쁘면서 힘드네요.
0: 네, 뭐 어쨌든 뭐 다들 예, 긴장하면서 또 이제 광고가 들어온 첫 번째 주말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1: 하긴 익숙지 않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저쪽 목동에 있는 방송국에서 네, 네. 한 일주일간 파일럿으로 DJ를 한 적이 있거든요.
0: 네.
1: 생방송인데 그때는 그 진행자가 직접 그 광고를 송출했어요. 앞에 그렇죠. 기계가 앞에 있어가지고
0: 소재를 올려가지고.
1: 네. 이야. 그게 가장 떨리더라고요.
0: 크, 그렇죠. 아무래도 실수하면
1: PD도 되니까. PD도 앞에서 막 그게 이제 채널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1번은 뭐, 2번은 뭐.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3번은 음악, 4번은 네. 마이크 올리잖아요. 내가 몇 번 올지 몰라. 이렇게 밖에서 소원으로 막 난리 났어. 1번, 2번.
0: 네.
1: 배는 막 아프고 갑자기 네. 긴장해가지고.
0: 저희는 다른 것보다 아직 인력이 이제 충분치 않으니.
1: 네.
0: 그래서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하여튼 행복한 고민입니다.
0: 네.
1: 자. 그 제가 앞에 그 태권도의 날로 퀴즈를 드렸는데.
0: 네.
1: 뭐 운동 뭐 하세요? 태권도 좀 할 줄 알아요?
0: 아, 저 어릴 때는 했었죠.
1: 아, 그럼 어릴 때는 다 시켰던 것 같아.
0: 저는 국민학교였으니까. 엄마가 이제 태권도장 가라고 해서.
1: 아이고.
0: 그래서 저는 이제 빨간색, 검은색 있는 그 일품 있죠. 1단은 아니고, 검정색 말고.
1: 그 밑에까지는. 올라가기 전에.
0: 네, 섞여 있는 거. 거기까지는.
1: 줄까 말까, 이거?
0: 네, 거기까지는 했죠. 근데 저는 뭐, 좀, 지금도 느꼈지만 체질상 뭔가 이렇게 이 타격이 있는 걸 잘 못 하더라고요.
1: 사람이 너무 네, 좋아.
0: 이렇게
1: 나쁜 말 좀 하라 그러면 안 하더라고. 아이, 참. 네, 말로도 타격 네. 안 하고 행동으로도 타격 안 하고 그런 피디입니다. 음악 좋아합니다. 음악 좋아하고요. 아, 저희 오늘 함께 하시다가요. 아, 이거 아는 데인데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멋지게 또 재밌게 아니면 또 이렇게 또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 있잖아요. 뒷정보들 관람 꿀팁 부탁드릴게요. 여러 의견들 받고 있습니다. 돈이 약간 필요해요. 50원, 100원. 샵 0951입니다. 아, 무료 TBS 앱도 있으니까요. 오십시오. 자, 이제 처음 어디로 가나요?
0: 자, 처음은 충북 제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곳인데, 충북 제천에 올해 22회를 맞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1: 벌써 그렇게 됐어요.
0: 유명하죠. 예. 네.
1: 제가 2회 때인가 갔었거든요. 2회 때 가서.
0: 와.
1: 거기 무슨 호수, 청명호인가? 그런 데가 있는데, 한여름에 거기서 했거든요.
0: 네.
1: 말도 마십시오. 막 그 호수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무대에
0: 그렇군요.
1: 그 네네. 뭘 깔아놨는데 다 습기로 젖고 길도 외길이라 들고 나는데 엄청 어려웠어요.
0: 아마 지금 한 20여 년 더 지났으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1: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네. 그쪽 충주 체육관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1: 거기서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0: 올해는
1: 어디서 하나요?
0: 제천 예술의 전당이 이제 중심 공간입니다. 네. 9월 3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1: 네.
0: 9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데 올해는 이제 그 여름 광장에서는 야외 음악 프로그램이 하는데 4일과 5일에는 영화제 대표 공연인 One Summer Night. 네. 그리고 6일에는 One Summer Dream.
1: 어떻게 해요?
0: 왜?
1: One Summer Night. 제 중학교 때.
0: 진추와, 오늘.
1: 제가 이 노래 듣고 진추할 짝사랑했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0: 아니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나 그때 진짜 뭘 밥을 못 먹겠더라고. One Summer Night 하는데.
0: 아 맞아 멋졌죠. 네.
1: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아까 우리
1: 그 짝사랑
0: 하신다는 분.
1: 그 느낌 네. 제가 이해한다니까. 야
0: 그렇군요.
1: 중학교 때 전공이 제가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네. 하는 건데 그 친구하고 둘이서 이 원썸머나잇을 그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0: 아비 좋아가
1: 그렇죠 있어요. 네. 자기 배운 걸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0: 네, 네.
1: 그 친구하고 둘이서 그 친구 전공은 피아노예요.
0: 아 그래서 나중에
1: 성악을
0: 노래
1: 하면 네. 둘이서 야, 이걸 불렀잖아.
0: 원썸머나잇을
1: 당연히 F 받았죠.
0: 와 왜요? 차라리 원썸머나잇 기타를 쳤으면.
1: 원썸머나잇 그래요.
0: 자, 그렇습니다.
1: 별 얘기 다.
0: 그래서
1: 죄송해요.
0: 이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는 네. 스페셜 초이스 무대가 열립니다. 여기

0: 서는 뭐 많은 이제 공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썸머 아그 비욘드 더 프레임이라고 해서
1: 네.
0: 여기 이제 김문정 음악 감독과 오케스트라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썸머 노트라고 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윤종신, 옥상달빛, 정인 뭐 이런 분들이 좀 대중음악 분들이 이제 진행을
1: 이야.
0: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뭐 조재즈 그리고 정성조 재즈 이런 분들이 출연하는 리 스코어 경계를 넘은 음악 이런 프로그램도 이루어집니다.
1: 이게 누가 넘어간 걸까? 경계를 넘어 음악이라고 하니 누군가가
0: 아, 그렇죠.
1: 경계를 친 거네.
0: 조재즈가 재즈로 갔다가 정성조 재즈가 대중음악도 오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1: 하여튼
0: 에.
1: 누군가가 경계를 세운 거죠.
0: 아,
1: 안
0: 그렇겠네요.
1: 좋네.
0: 아예 경계를 없앴으면 그죠.
1: 저기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0: 경계를 넘는 게 아니라
1: 누가 경계를
0: 경계를
1: 만들었어?
0: 없애는 음악 이렇게
1: 그
0: 되겠네요.
1: 경계를 없애는 이 경계라는 게안 좋잖아.
0: 그
1: 그렇죠?
0: 함디가 그걸 좀 없애주십시오.
1: 아니요.
0: 자.
1: 야, 돈좀 들이셨네요. 저희가 할 때는
0: 네.
1: 락밴드만 나왔었거든요.
0: 오.
1: 그랬는데
0: 네.
1: 이번에는 좀, 오, 제가 할 때는 김도균, 그다음에 부활,
0: 오.
1: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함춘호. 함춘호가 락을 했을까요? 네.
0: 락했을 것
1: 마음은
0: 같은데. 네.
1: 락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랬는데, 이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면은 이 습기 어떻게 할 거야? 이야, 좋네요, 좋아요.
0: 그리고 이제 영화 음악도 이제 그렇게 하고,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제천문화극장이라든지 영상 미디어 센터 봄, 이런 곳에서 이제 영화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인상적인 부분이 그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1: 네.
0: 여기에서 또 수제 맥주 축제 이런 것도 좀 진행이 되고 달빛 야시장 그러니까 먹거리들도 이루어집니다.
1: 아니 왜 내가 갈 때는 이런 거 없고.
0: 아, 이게 바뀌었겠지. 20년 전이잖아요.
1: 아니 몇년 전에 했다니까요.
0: 아, 몇년 전에 갔을
1: 아니
0: 때도?
1: 2년 전에 했을 땐
0: 아,
1: 그런 거
0: 그때
1: 없었어요. 도시락 넣었어요, 도시락.
0: 아니 있었는데 함디가 공연만 한다고 못
1: 그랬을까?
0: 봤겠죠.
1: 그랬을까?
0: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어.
0: 자,
1: 이렇게 사람이
0: 그리고
1: 좋으니 타격감이 없지.
0: 그리고
1: 아유,
0: 이
1: 참.
0: 명동 고기로 일원에서는 명동 고기 데이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길 이름이 고기로인데 거기에서 고기 데이가 열립니다. 명동 고기 데이. 그리고 중앙시장에서는 청년 예술로 있다.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1: 내가 쓸 수는 없던데.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나? 아유.
0: 자, 이제 8일까지 열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뭐 그렇게 수도권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니까 뭐 주말을 맞이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게요.
0: 네네.
1: 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네요.
0: 아, 그렇죠. 이 영화제에서 많이 투입을 하셨더라고요.
1: 오, 49억 정도가 투입이 돼요.
0: 네네네.
1: 국비가 4억 원, 충북 도비가 7억 원, 제천시에서 이제 32억 원.
0: 야, 그러니까
1: 오.
0: 많은 그 예산이 투입된 만큼 좀 양질의
1: 왜냐하면 그
0: 콘텐츠가 나오지
1: 영화를
0: 않을까.
1: 상영하잖아요.
0: 아, 그런 것도 있겠네. 네.
1: 그 영화는 저작권 해결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0: 아무래도 영화제니까.
1: 영화 음악제를 할때
0: 네.
1: 잠깐 그 필름을 잠깐만 쓰잖아요. 그것도 비용이 엄청나게
0: 아,
1: 들어가요.
0: 그런데 그런 곳에 어떻게 보면
1: 저작권을
0: 제법
1: 해결하느라고.
0: 들겠네요. 오.
1: 그러느라고. 야,
0: 네.
1: 제대로인데요. 가서 보시면 좋겠네요.
0: 그렇습니다. 네.
1: 오, 야, 엄청나네.
0: 뒤에 보면 이 포스터도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 난 어떡하니? 원 서머 나이만 봐도 이렇게 막 갑자기 가슴이 설레네.
0: 원 서머 드림도 있잖아요. 같이
1: 아, 그건
0: 가사에.
1: 신경 안 쓰여. 아, 원 서머 드림도 있는데, 원 서머 나이.
0: 네.
1: 이분 말 여기에 이미 기절했거든.
0: 그렇군요.
1: 그 진추아님이 어느 저 M본부에서 하는 그
0: 네.
1: 공개 방송에 출연한 적이
0: 아,
1: 있었습니다.
0: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1: 오셨었어요. 제가
0: 네.
1: 그때 거기 음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0: 와.
1: 긴장했잖아.
0: 아,
1: 그게
0: 근데,
1: 뭐라고.
0: 야.
1: 야, 그분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분 뒤도 안 돌아보시던데 옷탁잘
0: 네, 그렇습니다.
1: 단정하게 입고 그랬습니다. 그분 영화에서 돌아가셨던데 거기 그렇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
0: 그렇죠.
1: 불치병이잖아요.
0: 네,
1: 그때는 그
0: 그렇죠.
1: 병이.
0: 그 영화에서, 영화에서.
1: 얼마나
0: 네.
1: 울었는데.
0: 아이, 참.
1: 이상하죠?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1: 괜찮아요?
0: 이제 다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괴산입니다.
1: 가지 말고 원선만 계속 얘기하자.
0: 안 됩니다. 빨리 해야 제가 또 광고를 드려야 돼요.
1: 그래요?
0: 자,
1: 그럴까요? 네.
0: 괴산에서 괴산 고추축제. 예, 유명하죠. 중국 그 괴산 고추가.
1: 계산에서 고추 매운맛으로 고추 먹고 또 울면서 원썸만한 애들 또
0: 아,
1: 공개할 수
0: 그렇죠.
1: 있겠다.
0: 원썸만에 들으면 됩니다. 9월 3일 어제부터
1: 네.
0: 나흘간 열립니다. 괴산 고추 축제 열리는데
1: 고추 좋아요?
0: 저는 너무 매운 거는 잘못 먹고

0: 풋고추
1: 약간 맵찔이죠.
0: 네, 그렇죠.
1: 저 같이 가면 너무 행복해요. 이 어디 식당 가면 반찬 네. 나오잖아요. 네. 이 사이드 옆에 나오는데 고추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내 거잖아.
0: 아, 그렇죠.
1: 자기는 안 먹잖아. 네. 야, 이게 너무 좋아. 전 심지어 네. 빨간 고추도.
0: 그러니까 엄청 내 땡초도 드시더만.
1: 그 땡초가 빨간 고추가 달아요. 그거 딱 해서 그냥 먹어도 맛이 없어. 그래도 고추장을 탁 찍어 먹잖아요. 네. 야, 이맵찜맵이라고. 이맵찜맵으로.
0: 이거 괴산 고추축제하고 어울리네요, 선배님.
1: 불러야 이게. 되는데. 네. 아이, 진짜.
0: 그래서, 이제 오늘 9월 4일 개막 축하 공연에, 네. 뭐 이제 이찬원 씨, 진욱 씨, 송민준, 곽지연, 이런 초대 가수들이 또 많이 올라옵니다.
1: 아, 이분들 매운 걸 잘 드시나?
0: 이찬원 씨 좋아하지 않을까? 예. 네. 네,
1: 그러게.
0: 그리고 내일 5일에는, 유기농 괴산 가요제라고 해서 오. 이제 그 우리 정노래자랑 같이 네네. 가요제가 열립니다.
1: 아, 유기농 괴산 가요제군요.
0: 그렇죠.
1: 난 또 우리 청취자분의 네. 유기님 계시잖아요.
0: 아,
1: 유기 그러네, 그러네. 농괴산 가요제 이런 줄 알았어. 유기님이 하시는.
0: 그러네요.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도 막 열리는데 황금 고추를 찾아라. 속풀이 고추 난타. 고추 물고기를 잡아라. 괴산 매운맛 대회 뭐 이런 것도 있고 괴산 매운맛 대회 선배님 해보시면
1: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0: 아 그런가요?
1: 네, 그냥 네. 매운맛을 당신보다 조금 네. 더 좋아한다 이거지.
0: 그리고 고추 품평회도 있고 세계 고추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그 우리 저희 애가 이렇게 그 영상이 유튜브 이런 데 보면
1: 네.
0: 우리나라 고추 말고 외국에 되게 매운 거 많이 있죠. 그런 거 영상 본 적 있는데
1: 와.
0: 엄청 매운 거 많던데요. 막 그 뭐 캡사이신 뭐 그 나는
1: 그렇죠.
0: 작은 건데 속이 막 구멍 뚫릴 것 같이.
1: 근데 네.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우리는 뒤끝이 있어.
0: 아~
1: 우리 고추는 딱 먹고 나잖아요.
0: 네.
1: 뒤끝이 아주 심해요.
0: 아리아리하면서 막.
1: 나 같아.
0: 아, 그래.
1: 내 성격 같아. 아, 뒤끝이 꽉 꼬여가지고
0: 아,
1: 있는데.
0: 그런가요? 네.
1: 이쪽 멕시코나 월남 네. 이쪽 가잖아요.
0: 네.
1: 우와! 그리고 좀 이따 보면.
0: 오, 뭐 괜찮네.
1: 뭐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0: 네. 아마 그런 고추들이 여기 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 보니까 현장에서 고추를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나 봐요.
1: 네.
0: 이제 아무래도 현지 직접 구입할 수 있으니까.
1: 오.
0: 그래서 고추를 사면
1: 네.
0: 그 고추를 현장에서 바로 고춧가루로 빻아주는 거예요.
1: 그거 잘 마른 고추
0: 그렇죠.
1: 하는 거구나.
0: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고추 방앗간을 원래 라인이 두 개 라인이었는데 지금 세 개 네. 라인으로 늘렸대요.
1: 야.
0: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가져갈 수도 있고 고추 빻아서 가져갈 수도 있고.
1: 고춧가루가 또 네. 이게 보통 고춧가루를 많이 사셔가지고 그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서 이렇게
0: 그렇죠.
1: 오래 드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맛이 변하거든요.
0: 아무래도.
1: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이게 또 고추가 또 귀하라. 귀한
0: 그러니까
1: 음식이라.
0: 보면 참기름도 그렇고 뭐 이런 고춧가루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고 나서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1: 네. 저는요
0: 네.
1: 참기름이 신선한 맛이 뭔지 모르고요.
0: 아,
1: 고추 신선한 그렇군요. 고추가 뭔지 잘 몰라요.
0: 그러니까 신선한 고추 맛보시려면 괴산 고추
1: 중재로. 어머게 변색이 된 참기름과 어머게 변색된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어요.
0: 어떡합니까?
1: 너무 많이 써서 그렇지 뭐.
0: 안타깝네.
1: 그런 거 좀 조금씩 소량으로 좀 판매하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네. 답이 너무 불성실한데요.
0: 네, 자 바로 세 번째로 세 번째. 세 번째도 유명한 축제입니다. 오늘 지금 1, 2, 3은 또 네. 많이 알려진 축제 위주로 준비했는데 네. 세 번째는 이제 무주입니다. 전북 무주. 무주 반딧불 축제. 여기도 유명하죠.
1: 유명하죠.
0: 여기가 30회입니다. 올해. 30주년.
1: 네. 네.
0: 전북 무주 반딧불 축제는 이 청정 자연을 상징합니다. 아무래도 반딧불이 자체가 이 깨끗하고 그런 청정 지역에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 가을에 반딧불이를 많이 볼 수 있나 보다.
0: 여름 가을 넘어가는 그 시즌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4일부터 이제 오늘 4일부터 12일까지 무주 예체 문화관 등나무 운동장 반딧불이 서식지 1원 이런 곳에서 열리는데 이 축제 기간에는 그 반딧불이가 실제 출연하는 그 6월에서 9월 그 사이 여태 계절별로 운영하는 상시 확장형 프로그램으로 바뀝니다.
1: 네.
0: 그리고 가족 단위 체류객을 위해서 1박 2일 생태 탐험과 반디 캠핑. 이 반디 캠핑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 뭐 있는 분들은
1: 그러네요.
0: 오 반딧불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1: 좋겠다. 그럼 주변은 좀 캄캄한
0: 어둡겠죠.
1: 부분이,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반딧불이뿐만 아니라 이 반딧불이의 생애는 뭐 물론이고 장수풍뎅이나 메뚜기나 나비 이런 이제 한 22종의 곤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네네네네. 축제 네. 좀 이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는 대중예술가들,
0: 그렇죠.
1: 대중음악인들이
0: 그 중식이 밴드의 그 중식이 있죠.
1: 네.
0: 그리고 황가람 있죠. 황가람.
1: 반딧불이 그 노래 불렀잖아.
0: 나는 반딧불.
1: 나는 반딧불.
0: 예. 네. 그 아. 원곡이 원래 중식이 밴드거든요. 아. 원곡은 중식이 밴드인데 황가람 씨가 그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좀 대중적으로 좀 더 많이 알려졌죠.
1: 근데 중식이하고 황가람 이 두 분이 같이 하겠네.
0: 한 무대에 서는 게 처음이랍니다, 이번에.
1: 네, 서로 저작권이 잘 해결이 됐나 보다.
0: 아, 그럴 수 있죠.
1: 아, 네. 그동안 미안했어.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 감정적으로. 아,
0: 이거는 뭐, 황가람 씨가 중식이한테 저걸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 원작자가
1: 그렇지.
0: 얼굴인데. 그럼요.
1: 그렇지. 야, 나 잠깐 사용할게. 네. 빌려갖게 했는데. 네.
0: 너무 잘 된 거야.
1: 빌려갖게 했는데 안 갚고. 그런데 지금 해결이 됐을까? 그러면 저작권 협회만 알겠죠.
0: 추측입니다. 뭐 정확한
1: 김원준
0: 내용은
1: 씨도 나오나 보다.
0: 네, 김원준 씨도 나오고 룰라 오랜만에 룰라도 나오고 스페이스 에이그 REF 아시죠? 그것도 우리 함디랑 가까우신 이런 네, 무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무주 많이들 가시면 좋겠다.
0: 네.
1: 30회라. 오, 재밌겠습니다.
0: 오래됐네요. 그런 거 진짜.
1: 네. 좋습니다. 포스터도 예쁘네요.
0: 네.
1: 이게 뭐 점점이 바뀌었는 게 반딧불이를 얘기하는 걸까?
0: 이거 하늘에 밑에 보면 반딧불이가 떠 있는 포스터 있죠. 하단에 보면 한 3시 방향에 보면.
1: 그러네요.
0: 반딧불이 이렇게 떠 있죠.
1: 네. 좋습니다. 많이들 가십시오.
0: 네.
1: 반딧불을 보면서 음악 한 곡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343449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그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이젠 더위는 꺾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라 그런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딱 느낌이 감기 드는 느낌이 들어요. 아내도 감기 들었다고 합니다 하셨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음악 듣고 싶습니다. 어디 계신데 그럴까요? 해바라기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내 마음의 보석상자. 뭐 들어있어요? 그거? 뭐 있어요 그런 건? 내 마음의 보석상자 있어요?
0: 보석이 들어있겠죠. 보석상자.
1: 음악이나 듣죠. 3449님 해바라기입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긴장하면서 광고 듣고 왔습니다.
3: 네.
2: 긴장을 하게 되네요, 광고 나오니까. 그렇게 긴장이 되지.
3: 그런가요?
2: 오, 네. 2588인데 네. 언제 나와야 되는 거야, 나는. 아,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앱과톡사님께서 저는 맵찔이라 청양고추 한입 깨물어 먹으면 바로 딸꾹질이 나옵니다. 뭐든 적당한 게 좋죠. 아,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 아니면 너무 매우면 그래요. 딱 먹자, 이러거든요. 바로 먹자마자. 그리고 블루아이드 캐님께서 아, 제천 영화제는 청풍어. 맞아요. 엄청, 저는 물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우나에. 아, 6832님께서 아, 함재님. 저희 산책길에도 이맘때쯤이면 반딧불을 볼 수 있어 지인들을 초대해서 뒷길에 자리 깔고 치킨과 커피도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죠. 그러나 아직은 반딧불이를 볼 수가 없지만 곧 볼 수 있겠죠. 그러겠죠. 아, 3386님께서 왜 이렇게 웃겨요. 오늘 밤 꿈에 볼 듯합니다. 원썸머나의 진추하 그녀를요. 저도 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여기까지만 읽어요? 바로 내렸어요?
3: 네, 그거는 네. 나중에 이제 코너 마칠 때 신청곡 해야 되니까.
2: 이거 한 길에 그냥 다 하지.
3: 아니. 그건 또 이제 아껴야
2: 돼. 네. 알겠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요?
3: 이제 원주로 갑니다. 원주. 강원도 아, 네. 원주.
2: 네. 내 사랑 원주 갑시다.
3: 원주에서 하는 힐링이 있는 여름 숲으로 초대를 하는데 네. 숲은 뭐 강원도에는 뭐 숲이 워낙 많으니까
2: 그렇죠.
3: 놀러 와요. 아트숲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놀러와요 아트숲. 9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네.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펼쳐지는데 네. 숲과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행사입니다.
2: 맞아요. 맞아요. 이 보면은 요즘은 네. 그러니까 지자체 이런 기획물을 할 때마다 이 카피라이트 정말 좋아요. 보면 예전에는 뭐 아마 이랬으면은 원주문화재단 숲축제 이 정도 했을 텐데
3: 아,
2: 이제
3: 앞에 뭐가 그렇죠.
2: 글들이 좋아요.
3: 네.
2: 아마 주무관들이 아. 영하신 MZ세대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그런 건 싫어 이러면서
3: 좀 딱딱한 걸 좀 없애려고 하는 맞아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3: 여기서 이제 행사장 곳곳에서 지역 전문 작가부터
2: 네.
3: 전혀 이런 전문적인 미술 경험이 없는 어린이들의 미술 작품 이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단초 심종보 작가님의 서각과 장승 그리고 전영근 작가님의 회화 작품 이런 걸 이제 선볼 수 볼 수 있습니다.
2: 저는 갔네요. 저도 잘
3: 아 그렇군요. 네, 저 약간 문외한이어가지고
2: 수준이 딱 그 정도네요. 네, 우리의 수준을 네, 가늠했습니다.
3: 자
2: 네.
3: 그리고 12일과 13일에는 강진아, 서지희, 임영달, 임진세 이런 남산골 문화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작가 예. 4인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들
2: 네.
3: 어린이들이 직접 그 나무 조각에 그림을 그렸는데 한 200여 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작품도
2: 미래의 작가분들이시네요.
3: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숲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트 숲 산책이라고 해서 숲 해설사와 함께 합니다.
2: 네.
3: 이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그리고 여우비 언더독 이런 그 야외 영화 상영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상영회 하면은 일단 비용은 좀 들어간다는 얘기 같아요.
3: 요 아마 이제 여우비나 언더독 같은 경우도 언더독은 제가 알기로 외국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거든요.
2: 네네.
3: 근데 요것도 아이들 같이 보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어쨌든
2: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3: 비용이 들으니까 네. 그죠?
2: 그렇죠.
3: 그리고 이번에 클래식 뭐 어쿠스틱 퍼포먼스 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있는데 아티풀 앙상블, 비앙테스, 렛츠비굿 요런 지역 공연팀 그리고 원주 소년소녀 교향악단, 원주시 청소년 합창단 이런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2: 아, 재밌겠는데요. 또 아이들이 함께하는
3: 부대에서. 청소년 합창단 좋을 것 같아요.
2: 좋아요. 네. 목소리들이 얼마나 그 빈 소년 합창단 들으면 좋거든요. 우리 그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청량함이 있어요.
3: 네.
2: 이 원주시 청소년 합창단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네.
2: 근데 선착해 여기 뭐 신청해야 돼요.
3: 맞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2: 네.
3: 9월 10일까지 그 QR코드나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요건 아마 그 놀러와요 아트숲이라고 해서 그 검색을 하시면 광주, 아, 저기 강원 원주 문화재단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신청할 수 있는 그 QR코드나 링크 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좋은가 봐요. 조기 마감될 수가 있으니까 서둘러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3: 네.
2: 어. 자, 원주 갔다가는 바로 또 이제 고속도로 타고 오나요?
3: 아, 그렇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옵니다. 예. 네. 여기 옆에 이제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에서 요즘 또 이런 책 좋아하시는 MZ분들도 많고 힙한 그 책 문화가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특정한 그 문고나 특정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전집 모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책을 약간 처음에는 그냥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유하는 멋스러움의 어떤 수단으로 쓰는다는 것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입하는 거나 그런 건 좋은 게 아니냐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 제가 어디 녹음실 갔는데
3: 네.
2: 녹음실이 조금 이제 이 고가 높아요. 그 녹음실 안을 이런 책극장으로 만들어서 책을 꽉 채운 거예요. 딱 보니까 보기에도 오, 너무 네네. 비싸 보이는 책들이 있어요. 이야, 여기는 그리고 봤더니만 껍데기만 있던데요.
3: 아, 속은 없고.
2: 어,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빈 박스에다가
3: 네.
2: 그렇게 해서 파는 그 상품들이 있나 봐.
3: 아, 그렇게 디스플레이용으로.
2: 깜짝 놀랐죠.
3: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책과 관련된 행사인데
2: 네.
3: 그냥 책이 아니라 좀 특별한 책입니다.
2: 무슨 책인데?
3: 핀란드 책 문화. 우리가
2: 네.
3: 핀란드를 직접 당장 가지는 못하지만
2: 왜?
3: 좀 뭐가요? 멀잖아요. 멀잖아요.
2: 월급 나오면 갑시다.
3: 여기 아시아보다는 훨씬 머니까.
2: 우리 그 버킷리스트 하나 놓읍시다.
3: 그럴까요?
2: 월급 네. 들어오면 네. 간다. 아, 이걸로 한번 해보죠.
3: 미국은 나가 미국 가야지, 미국.
2: 아, 미국?
3: 미국도 가야 되는데.
2: 그렇지, 미국도 갈 때 많네.
3: 자, 그래서 이제 핀란드, 이번엔 주한 핀란드 대사관.
2: 네.
3: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 이 핀란드 책에 유명한 그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캐릭터 인형이 있거든요.
2: 네.
3: 그 친구가 나오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뭐 여러 이제 출판사들과 협력을 해서 핀란드 문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숲속 도서관 이렇게 꾸며집니다. 행사 주제가 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우드. 그러니까 나무죠, 나무. 우드.
2: 아, 핀란드가 워낙
3: 나무 유명하죠.
2: 나무가 유명하죠.
3: 그리고 푸드. 그러니까 WOOD, FOOD.
2: 라임, 푸드. 그 라임이라고 그러죠? 오, 그 되는데? 라임이 좀 되는데?
3: 그 다음에 북. BOOK. 역시 이것도 중간에 OO가 들어갑니다.
2: 그렇게.
3: 우드, 푸드,
2: 부드
3: 이렇게 북 이렇게
2: 부드로 하자.
3: 그럴까요?
2: 우드 푸드 부드.
3: 네, 우드 앤 푸드 앤 북. 숲으로 떠나는 핀란드 책 문화 여행입니다. 아까 그 핀란드 대표하는 캐릭터 이 친구의 그림책 그리고 인기 도서 천여권.
2: 아,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뭐라고? 캐릭터
3: 요거는 이름은... 요건 캐릭터가 아. 상표 아. 그거라서.
2: 아, 네. 이제는 우리가 쉽게 못 하지.
3: 아, 뭐.
2: 아, 네. 아, 네. 조심해야지. 요건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네.
3: 네, 그렇습니다.
2: 알겠어요.
3: 네.
2: 정확했습니다.
3: 네. 네. 뭐 미음 그림책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2: 아, 네. 네. 하지 말자.
3: 네. 어쨌든
2: 잘못 네. 안 되잖아. 또
3: 그래서
2: 조심하십시오, 이런
3: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숲길을 따라 핀란드 그림책을 함께 읽고 9월에 오동숲을 탐방하는 핀란드 그림책 함께 읽기 9월에 오동숲 탐방 프로그램 이렇게 열립니다.
2: 그 악기를 만들거나
3: 네.
2: 가구를 만드는 할 때 하얀 건 나면 뭐라 그러죠? 그 가구
3: 송진?
2: 아니요. 그 핀란드가 워낙 그 좋은 나무들이 좋거든요.
3: 네.
2: 그 스피커를 만들 때도 그 목재를 사용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3: 아, 그 나무 품종을 말씀.
2: 예, 예.
3: 아, 그 청취자분들 좀 올려주시면
2: 예.
3: 이따가

0: 우리나라도 그 나무가 있는데
1: 네.
0: 우리나라 거는 좀 애들이 좀 체격이 좀 그래요. 좀 이렇게 좀 애들이 좀
1: 핀란드가 저기 북반구고 하니까 조금
0: 애들이
1: 다르구나.
0: 그냥 듬직한 애들이 키 높게
1: 오.
0: 쭉 뻗었어요.
1: 네.
0: 그런 나무 탁 해서 이제 가구를 만들고 이러면 아주 비싸게 하죠.
1: 오, 그렇군요. 그리고 요 12일에는 행사가 이제 주요 행사 열리는데 주한 핀란드 대사와 함께하는 이중 언어 그림책 이야기 들려주기. 요거는 이제 핀란드어와 한국어. 요걸로 이제 그림책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핀란드 책 문화도 좀 경험을 할수 있고, 그리고 좀 인상적인 프로그램이 고 이제 그림책 읽기 다음에 하는 숲속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핀란드 전통곡, 그리고 이제 우리 국악, 애니메이션 음악, 요런 것들을 좀 재해석하는 퓨전 음악 같은 걸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이제 가을밤의 정취? 이런 거좀 어울리지 않을까.
0: 핀란드라는
1: 네.
0: 나라도 제가 한번 살짝 스쳐 지나가 본 기억은 있는데요.
1: 네.
0: 아주 조용하고 나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또 하는 또 그러다 보니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에
1: 네.
0: 대한 것들이 좀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1: 요 행사 3일 동안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열리는데
0: 네.
1: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 체험이나 뭐 여권 스탬프 프로그램, 숲속 음악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전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가시면 되는데 근데 9월에 아까 오동숲 탐방이라고 숲 탐방하는 거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거는 사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성북 구립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 요거 말고 나머지 이제 핀란드 체험 요런 거는 현장 뭐 가서 바로 하시면 되고 오동숲 탐방은 사전 신청을
0: 네네.
1: 하시면 됩니다.
0: 음악회에서 핀란드 전통곡과 국악
1: 네.
0: 어우러지는 퓨전 국악. 또 콜라보를 하는 무대도 있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북을 갔다가 어디로 가요?
1: 네, 이제 옆에 또 광진입니다. 광진문화재단 오늘
0: 네,
1: 마지막
0: 좋습니다.
1: 중요한 소식인데 스트릿 댄스 있죠.
0: 네. 아,
1: 길거리에서는
0: 네.
1: 또 저는 이제 보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하는 거는 전혀 못하니까 이
0: 이거
1: 스트릿
0: 한번
1: 댄스 정말 대단하잖아요. 멋지고. 네.
0: 이거 한 5초만 하고 나면 우리 기절할
1: 아,
0: 거라고.
1: 5초가 뭡니까? 1초가 안 되죠.
0: 1초도
1: 이렇게
0: 안
1: 안
0: 됩니다.
1: 되는데.
0: 아, 설 수가 없고.
1: 자,
0: 죄송해요.
1: 이 스트릿 댄스, 나루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이 이제 광진문화재단에서 이제 개최를 하는데
0: 네.
1: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이 최초의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 광진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0: 이야,
1: 근데 이제
0: 그렇구나.
1: 올해 5회째인데 여기가 이제 경연 형식입니다. 이 경연의 총상금이 한 1,500만 원 규모로 열리는데 26일에는 브레이킹 부문, 그리고 27일에는 오픈 스타일로 열려서 각각 2대2 배틀 형식으로 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심사를 할거 아니에요. 이런 경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문 심사하시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겠죠. 댄서분들.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구민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 구민심사제도?
1: 이 광진구에 계시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인인 거죠. 그렇죠.
0: 아하.
1: 일반 대중들이 보고 야, 저 멋지다. 이러면 이제 그 자기만의 심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야, 여기
1: 예. 네.
0: 출연하는, 이 경연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응원단 많이
1: 아, 그렇죠. 그거 그러면
0: 그러겠는데?
1: 중요하겠네요. 예. 네. 그래서 현장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합산을 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0: 배틀 형식으로 펼쳐진다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음악을 하면은 그 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네네.
0: 즉흥으로 무대 올라가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연주를 탁 나누는 건데요. 기타리스트 두 명이 서로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이거 잼으로 이제 막 하는데 이런 건그 댄스도 그런 게 있나 봐요.
1: 네네네. 그
0: 각본이
1: 프리스타일
0: 짜여진
1: 같이
0: 게
1: 서로
0: 아니라 그걸
1: 막,
0: 딱
1: 네네.
0: 해서 한번 와서 쫙 넣으면 아, 했어. 그럼 나도 했어. 자꾸 시켜보지 뭐. 그만할게. 다음 거 가, 그럼.
1: 자, 몇
0: 하자고,
1: 분,
0: 그럼.
1: 자, 진정하시고요.
0: 아.
1: 이제, 여기 보면, 뭐, 허니제이라든지,
0: 오.
1: 립제이, 이런 분들 제가 들어봤는데,
0: 그러게요.
1: 이분들이 그 수우파라고 스트릿 우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 수우파에 나왔던 분들이 뭐, 이 심사도 하시고, 축하
0: 네.
1: 공연도 펼쳐주고,
0: 아이, 포스터가 멋지다.
1: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민심사단 있죠?
0: 네.
1: 이분들이 백인의 구민심사단이 있습니다.
0: 아,
1: 그렇죠.
0: 모집하는구나.
1: 이거는 이제 이미 지금 9월 2일부터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모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4일 기준으로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0: 아, 형평성에 맞게.
1: 네, 딱 100인 정해진 거죠. 예. 네, 네. 물론 현장에서 막 분위기 이런 거는 있겠죠. 예. 그리고 요 방문객들을 위해서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 네. 뭐, 레트로 댄스 게임기 요런 체험도 하고, 전문 댄서에게 직접 댄서도 배우고, 원데이 댄스 클래스 이런 것도 있고, 뭐 재밌게 준비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현장에서 재밌게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좋겠다.
1: 네.
0: 춤 잘 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그쵸. 아, 그,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린 춤을 못 추니 가서 놀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유. 그럼 소식은 다 전해주신 거예요?
1: 네, 다 전했습니다.
0: 그러면
1: 네.
0: 저희가 음악을 보내드려야죠. 아까 숨겨놓은 거 좀 올려줘보세요. 야, 이거 읽고 싶었어.
1: 네.
0: 아, 그럼 이제 음악이 이제 준비된다는 것은 현우 PD님 가야 됩니다.
1: 아, 그럼요. 저 이제 나가야 됩니다.
0: 그래요. 0583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함디님, 저 어제 이승환님 티켓팅 날이었는데 성공했어요. 어휴, 이승환님 티켓팅 성공. 이승환님의 단독 공연은 아니고요. 절친들과 하는 건데 소극장. 야, 소극장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라 저의 자리가 없을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선좌 두 번 만나고 성공했네요. 이선좌가 뭐예요?
1: 아, 이제 선택 자리가 이번 선택 자리가 없다고 이제. 네.
0: 아, 이미 선택
1: 이미 선택된 자리. 자리입니다. 예, 아, 줄임말이죠.
0: 그러니까 아, 그래서 다른 데 갔다.
1: 그렇죠. 다른 데 또 갔다가 또 클릭해 보면
0: 아, 두 번 만나고
1: 열심히 하다 보면 자리가 또 나기도 하고 하니까.
0: 아, 그렇구나.
1: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0: 그리고 역시나 피켓팅이었어요. 네. 이게 네. 전문 용어죠, 피켓팅이.
1: 피 터지는
0: 우리가 피켓팅. 피를 본다는 얘기죠. 아. 네. 야, 고생하셨네요. 누가 함께 하시나? 어, 정지찬, 오. 이규호, 하림.
1: 와.
0: 야, 진짜 재밌겠다. 신고추님 공연 때도 불러야지. 지찬이, 규호, 하림이 다 불러서 승환이도 불러야 되겠다. 같이 하는 공연. 너무 기대되네요. 이승환의 좋은 날 들려주세요. 준비됐나요?
1: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오, 알겠습니다. 자, 0583님이 신청해 주신 이승환 좋은 날 들으면서 현우 PD랑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우형님 현우PD님 갑자기 가을이 온 것 같은 오전입니다. 지각 출석합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는 저도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무주의 밤 정말 깨끗하고 고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식이 나는 반딧불 신청합니다. 이야, 오늘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저는 월요일 이 시간 이제 다시 뵙도록 하고요. 끝곡은 3983님 신청해 주신 중식이 나는 반딧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본 날처럼 지금까지 저는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0: 1,000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구간 편도 전차로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집회 때문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원효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2차로가 통제 중인데 내일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태계언나들목 진출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자유로분기점 3,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김포부터 2km 구간 정체고요.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상주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TBS 정원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한강 불꽃축제와 마라톤 대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내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 대비해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인 모레 오전 3시까지 행사 준비와 철수 등으로 원효대교 차량도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경찰은 또 마라톤이 진행되는 모레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세종대로, 을지로, 청계천로 구간을 순차적으로 통제합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말 동안 교통경찰, 모범 운전자 등 1,610여 명을 투입해 차량 우회 등 행사 인근 교통을 관리합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 우성 7차 아파트 재건축이 시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우성 7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심의안 등 4개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포 우성 7차는 최고 39층 총 1,134세대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같은 날 조건부 의결된 송파구 가락 삼익 맨션 아파트 재건축도 속도를 냅니다. 이 단지는 기존 936세대에서 549세대 늘어난 최고 29층 15개동 1,485세대 규모로 탈바꿈합니다. 이 가운데 168세대는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중랑구 면목 본동 69의 1번지 일대 면목 7구역과 은평구 불광동 308의 20번지 일대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안도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면서 최근 의심 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본 감시 결과 지난주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13.3명으로 9.2명이었던 전주보다 4.1명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발생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병원급 의료기관 223개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09명으로 전주보다 48명 증가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11.7%로 0.4%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승무원이 신속한 심폐소생술 CPR로 승객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승무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2분쯤 2호선 대림역에 진입하던 열차에서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승객의 의식과 정상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뒤 CPR을 실시했습니다. 약 1분간 응급조치를 이어간 결과 승객의 의식이 회복됐다고 공사는 전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8도, 습도는 49%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각희였습니다.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현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TBS 캠페인.
5: Hello.
6: 你好.
5: Bonjour.
7: 안녕하세요.
8: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점심 식사로 뭘 드시고 계십니까? 저는 방송 끝나고 먹습니다. 오늘 점심 저 뭐 먹을까요? 빨리 골라주세요. 자장면, 짬뽕, 김치찌개 뼈해장국, 평양냉면, 함흥냉면, 돈가스, 오므라이스.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택인데 왜 막상 식당 골목에 들어서면 메뉴판 앞에 서면 고르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참 이상하죠? 아무튼 마음을 가볍게 하고 기분을 끌어올려서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예, 뭘 먹어도 맛있는데 괜히 선택하려고 기운 빼지 말자고요. 오늘은 또 불금입니다. 예, 기분 좋은 가을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금요일 첫 코너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부터 새 식구를 맞이합니다. 코너 이름도 살짝 변화를 줬습니다. 새로운 뉴스 브리퍼 누굴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또 MZ세대 언어와 문화를 배워보는 영크크 트렌드 사전 매주 통통 튀는 새로운 소식 새로운 개념 갖고 오는 MZ평론가 김예니 씨가 오늘 남대문 시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예. 좀 먹을 걸 쌓았으면 좋겠는데 기대가 됩니다. 자, 3부 변박 인터뷰에서는 지난주에 개회한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초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점심시간 대화 주제에 오를 만한 뉴스를 이름하여 점심엔 이 뉴스. 새롭게 우리와 함께하게 된 뉴스 브리퍼는 미디어오늘의 장슬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1: 아, 네,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1: 예. 네, 진짜요.
0: 이거 점심 때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기가 쉽지 않은 건데 제안에 선뜻 응해줘서 고맙습니다.
1: 아, 네.
0: 와보니까 어때요?
1: 아, 오랜만에 왔더니 예. 좀 반갑기도 하고. 근데 사실 좀 이번 주에 TV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0: 예, 예.
1: 뭐 서울시 의회에서도 좀 뭐 정상화 촉구안도 넘어가고
0: 결의안도 나왔다고
1: 예,
0: 하죠.
1: 그래서 예. 좀 정상화에 한 발 다가간 것 같은데 그 좋은 시기에 좀 불러주셔가지고
0: 아, 예.
1: 저도 기분이 좋네요.
0: 어, 장 기자가 나온다니까 환영 광고도 붙었어요.
1: 잘 됐네요. 네.
0: 정말 힘들게 광고 하나가 살짝 붙었습니다만은 아, 이거 갖고 머리도 없지만 시작은 뭐 어떻게 작아도 끝은 창대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성평등 가족부의 앞날은입니다.
0: 성평등 가족부의 앞날은 도대체 이 부서는 뭐 이렇게 늘 말이 많은지. 아무튼 근데 네. 세종으로 간다면서요.
1: 네네. 한성숙 국무총리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0: 예.
1: 한 총리는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 되었다면서 수도권 소재의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내년 그러니까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간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예.
1: 일단 발표한 거는 이제 법무부와 성평등 가족부이고요. 이미 예고했던 뭐 대통령 세종 집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 의사당 이것도 이제 일정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과 같이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이후에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실 이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건설 정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0: 네.
1: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려서 무산된 뒤에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을 제외하고 그 외에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해서 이전해왔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제1차 지방 이전은 2012년부터
0: 그렇죠. 예.
1: 19년까지 이뤄졌고 이제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가 이 기조를 이어받아서 이제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0: 예. 한 총리가 얘기했다는 균형성장은 이제 해보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1: 그쵸.
0: 이 말은 가슴에 와 닿네요.
1: 네.
0: 수도권 과밀 해결하지 못하면 뭐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제, 거기다가 집값, 사회 경제적인 어떤 카르텔의 문제 모든 것들이 균형성장과 함께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예,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옮겨가라고 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는 법상으로는 이전이 잘 안 되게 돼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현행 그 행복도시법에는
0: 네.
1: 성평등부와 그다음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을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오.
1: 그래서 만약에 이들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을 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행정부는 앞으로 이들 기관을 이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0: 네. 뭐 그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요건 좀 제외한다라고 일단 법을 만들었던 모양인데 지금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관심 가는 것은 여의도 가면은 가끔 그런 플래카드들 많이 보는데 금융 쪽 기관들.
1: 네.
0: 야, 요게 이제 이전 계획이 항상 치열한 논쟁거리였단 말이죠. 근데 요번엔 발표에 안 나왔어요.
1: 네. 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이제 금융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안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융이나 이런 곳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금융노조의 반발이 좀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의견 수렴을 조금 더 거치겠다.
0: 예.
1: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산업은행, 뭐 농협중앙회가 같이 이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0: 이전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1: 네. 제가 한번 기사를 쓰다가 네. 금융기관들이 지방 이전할 때 다른 것들하고 어떻게 상충되는가에 대한 예, 복잡한 문제라는 그까지만 썼어요. 네네. 된다 안 된다를 쓴 게 아니고 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제가 인기가 올라갔는지 금융노조 맞아요. 사람들이 네. 맨날 짤로 돌려가면서 봤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0: 맞아요. 여기가 또 인원도 되게 많고
1: 맞습니다. 예.
0: 느낌도 세고 해가지고 네.
1: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파업 얘기가 나오니까 좀 긴장은 되는데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떤 건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0: 네.
1: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비수도권으로 보낸다. 이렇게 원칙이 세워졌다면서요.
0: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꼭 수도권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으면 일단은 다 지방으로 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에 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한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이제 일단 했는데요. 예. 또 공공기관의 5분의 1 정도를 통폐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유사하거나 뭐 중복되는 기능을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기관들을 통합해서 역대 이제 최대 규모인데요.
1: 예.
0: 109개.
1: 와.
0: 이게 이제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1: 예.
0: 요 기관들을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비수도권의 여러 지방 정부는 이러한 지금 공공기관들을 유치하려고
1: 그렇죠.
0: 준비 중에 이야, 있다고 합니다.
1: 그것도 치열한 경쟁이 있겠네요.
0: 야, 네.
1: 우리 마을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0: 맞습니다.
1: 자,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0: 불꽃축제 전야제입니다.
1: 불꽃축제.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 그러겠죠. 뭐 오늘 전야제, 내일은 본행사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0: 네, 올해로 22회를 맞은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처음으로 이틀간 열리는데요.
1: 예.
0: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원래는 사실 토요일 하루만 열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처음으로 금요일 전야제 행사가 신설이 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낮부터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함께 공식 푸드 트럭존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1: 예.
0: 토요일인 내일도 이제 낮부터 밤까지 축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제 메인 행사인 불꽃쇼, 이제 불꽃축제는 내일 저녁 8시부터 70분간, 1시간 10분간 진행이 됩니다.
1: 네. 사실 저 한강변에 살면서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한 10년 동안.
0: 그죠. 자리 잡는
1: 미디어 오늘도 그 근처 아니에요? 네. 가본 적이 있어요?
0: 제가 가본 적이 없었네요. 이게 사실 부지런해야지 갈 수 있는데.
1: 아, 예. 이게 뭐. 그러니까 한 뭐 사람들이 밀린다니까 오히려 더 피하게 되던데 참 그래도 가고 오고 싶은 분들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꼭 서울 이럴 때 한강 축제 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100만 명이나 모인다고 하면 이게 안전 문제 이런 게 걱정은 되나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같이 행사를 하는 하나그룹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뭐 영등포나 용산 등과 같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종합안전본부를 설치를 하는데요.
1: 예.
0: 경찰만 이제 4,700명을 오. 투입을 하고 그래서 총 인원이 6,800명의 안전인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교통통제도 좀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핵심 구간인 여의동로 여기가 이제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 앞까지는 내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차량 통행이 완전히 금지되고요.
1: 예.
0: 원효대교 역시 지금 이제 일부 차로가 통제되기 시작해서 5일에는 내일은 차량과 보행자 전면 통제된다고 합니다.
1: 전면 통제입니다. 예.
0: 그리고 또한 63빌딩 앞에 이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도 오늘 저녁부터 내일 밤까지는 전면 폐쇄되니까요.
1: 네네.
0: 사실 자가용 이용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에 이제 버스 정류소 위치도 조정이 좀 된다고 하고요.
1: 예, 요거. 아.
0: 행사 당일에 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여의나루역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게 됩니다.
1: 예.
0: 여기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사장 주변에 이제 따릉이 대여와 반납도 일시 중지되고요.
1: 오, 중지되겠죠. 예.
0: 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제 큰 행사이기 때문에 문의 사항도 많을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서울시 120 다산콜재단은 불꽃축제에 대비해서 24시간 상담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고 합니다.
1: 예. 요런 거 지금 장 기자가 잘 설명을 해 줬습니다만은 정말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0: 네.
1: 안 그러면 저도 한 두어 번 당해 봤습니다만은 불꽃축제하고 뭐 벚꽃축제 할 때 잘못해서 이제 길에 갇히면

0: 아,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파악하시고 숙제 놓으셨다가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1: 여행을 취소하지 마세요. 오. 입니다.
0: 오, 아, 이건 네팔, 네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산악지대 홍수로 다들 야, 그 위험한 지역이라 가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네팔에서는 아닙니다. 안전한 지역은 아무 이상 없으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죠.
1: 네. 지난달 말에 사실 네팔과 그 중국 접경 지역 그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그 빙하와 뭐 토성류가 이렇게 붕괴되면서 이제 돌발 홍수가 발생했잖아요.
0: 네네.
1: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200명 정도 되고요. 실종자는 뭐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최악의 이제 기후위기 재난인데요. 국가적인 어려움에 빠진 네팔 정부가 최근 전 세계 여행객들을 향해서 네팔 여행을 취소하지 말고 예. 예정대로 찾아와 달라라고 예. 간곡히 호소에 나섰습니다. 카닥 라즈 파우델 네팔 문화관광항공부 장관이 SNS에 네팔 콜링이라는 그 해시태그 오. 네팔이 부른다 이 문구와 함께 영상으로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0: 성명을 예.
1: 네, 장관은 그 일부 지역이 이번 홍수로 영향을 받았지만 네팔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고 대다수 관광지는 안전하다.
0: 예.
1: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산길과 트레킹 코스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0: 예.
1: 이미 네팔 여행을 계획했다면 부디 일정을 취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0: 네.
1: 다음 내용이 조금 가슴이 아픈데요.
0: 예.
1: 지금 네팔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휴가를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비극적인 재난과 싸우고 있는 네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0: 예.
1: 이렇게 좀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피해 복구 비용이 이제 추산으로 최대한 50억 달러. 이게 한국 돈으로는 뭐 7조 원 가까운 돈이라고 하는데
0: 예.
1: 이 금액이 이제 네팔 전체 경제 규모, 그러니까 네팔 GDP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라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우리도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크거나 했을 때
1: 네.
0: 지역을 방문해 봅시다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 네. 생각을 하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걸로 같습니다. 예, 장슬기 기자 오늘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네, 1302님 처음으로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이시군요. 예. 불꽃 축제를 가신다는데요. 예, 불꽃 축제를 가려고 일부러 엄마 집으로 간답니다. 예, 엄마 집이 용산이시군요. 네. 제 즐겁게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크크 트렌드 사전 김예니 씨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제가 아까 스포를 해버렸어요.
1: 아.
0: 남대문 시장에 갔다 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남대문 시장에 갔다 오신 겁니까?
1: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남대문 시장에 갔다 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요.
0: 한 몇 번은 본 적 있어요. 예, 저도 잠깐 갔다가. 예.
1: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고 갔는데 평일인데도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고 외국인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0: 예. 저는 그냥 남산에 올랐다가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서 바글바글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두어 번 봤는데 시작부터 참 이게 남대문 시장의 열기를 뭔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대문 시장에 갔어요. 네. 뭐 했어요?
1: 제가 아침 방송 끝나고 8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아침 8시에. 근데 갈치조림 골목이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갈치조림부터 먹었습니다. 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했는데 이날 진짜 많이 샀어요. 이거 산 거를 들고 왔는데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갈치조림 골목이 주말에는 막 미어 터지니까 뭐 단골집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비는 자리에 그냥 어떻게든 끼어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되는 건데 갈치조림 말고도 젊은이들이 살 게 많다? 한번 산 걸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1: 이게 제가 가니까 이게 목욕탕 가방이에요. 목욕 가방.
0: 왜?
1: 근데 예쁘잖아요.
0: 상당히 예쁜데요?
1: 근데 밑에가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게.
0: 아, 물도 빠지고.
1: 네,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남대문 시장에 목욕용품을 많이 사러 가요. 그래서 떼수건을 하나 샀는데 이게 2,000원.
0: 안경닭지처럼 예쁘게 귀엽게 생겼는데. 아, 떼미리 수건이에요?
1: 네, 이게 코끼리 떼수건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고 있는 핫 아이템입니다.
0: 핫 아이템.
1: 네, 그래서 이게 2,000원이고 일반 초록색, 노란색 떼수건은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000원 비싸지만 이왕 쓰는 거 좀 예쁜 거를 쓰면 어떨까 하고 하나 사봤고.
0: 빨갛고 노란 거친 것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1: 네, 그리고 이거는. 그건. 문어 괄사라고.
0: 아, 괄사.
1: 네,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이렇게 조그맣게 생겨서 그냥 이게 시원할까 싶었는데 되게 시원하고.
0: 원래 중국 의학에서 시작된 괄사. 피부를 마찰하고 마사지하면서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을 돕는다고 하는 건데 되게 예쁘네요.
1: 예쁘죠. 색깔도
0: 그냥 재질이
1: 약간
0: 말랑말랑하면서도
1: 딱딱한가요?
0: 딱딱한 거예요.
1: 네, 딱딱한 건데 되게 시원하고.
0: 저 머리 시원하다.
1: 아침에 붓기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0: 붓기도 빠지고, 야.
1: 그리고 이거는 뭐.
0: 그건 또 뭐예요?
1: 뭐였지 이게? 제가 사면서도 뭐를 사는지 모르겠다. 그게 좀 함정이기는 한데 이게 그 발 각질 제거하는 건데. 되게 잘 제거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써보진 않았습니다.
0: 돌 조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발 각질 제거 저런 걸로 하는 겁니까?
1: 이게 아니 다 유리로 돼 있어서.
0: 유리로.
1: 네, 촘촘한 유리로 돼 있어서 발 각질이 엄청 잘 된대요.
0: 예, 예.
1: 제가 지금 물건 파는 사람처럼.
0: 뭔가 쇼 호스트계를 진출하셔도 될 것 같은데.
1: 그런데 이게 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0: 예.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들이 주로 가는 거였을 텐데, 예니 씨 입장에서는.
1: 근데 요즘에 2030 세대가 시장을 하나의 놀거리처럼 즐기고 있는 거죠. 단순히 싸니까 가는 게 아닌 게 됐습니다.
0: 싸니까 가는 게 아니다.
1: 네.
0: 예전에는 남대문 시장 가서 싸게 구입하자. 이게 주 대세였는데. 네. 그럼 싸지 않으면 뭐 때문에 가는 것이냐.
1: 물론 싼 것도 중요한데 요즘 온라인 쇼핑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냥 필요한 물건 있으면 검색해서 바로 주문만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발견하는 경험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0: 그래 친구들하고 깔깔대고 사진도 찍고 네. 이게 좀 즐기면 좋죠. 집에 앉아갖고 눌러갖고 되는 건 좀 싱겁긴 하네.
1: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이 떼수건만 사러 간 건데 하나 둘씩 막 물건 찾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보물 찾기 하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또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 또 배고파서 아침에 갈치조림 먹었는데 막 한 3, 4시간 뚝딱 지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배고파서 칼국수를 먹으러 이번에는 또 갑니다.
0: 다이어트 한다고 전혀 안 먹을 것들만 막 열심히 먹는 거죠, 지금. 네. 아, 근데 애니팡 구호님이 글 주셨는데, 잠깐만요. 아, 남대문에서 잡채 호떡 맛있습니다. 그리고 팥이 많이 든 달지 않은 호빵. 팥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달지 않으면, 오, 잘 만든 건데요.
1: 네, 호빵 좋습니다.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평일이었는데도 네. 줄이 되게 길었습니다.
0: 그렇습니까? 예. 자, 본인이 아무튼 소비의 현장에서 알뜰하면서도 재미있는 소비를 갖다 직접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많이 사겠군요.
1: 액세서리 같은 것들. 것도 네 많이 팔죠.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증명을 하고 왔는데 이런 소비가 요즘 디깅이라는 말을 많이 쓴대요. 디깅. 네, 무언가를 깊이 파고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꽃시장도 있고 그릇시장도 있는데 이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가니까 요 디깅이라는 말에 잘 어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0: 목욕용품을 남대문 시장 가서 샀다니까 신기하긴 좀 신기하네요.
1: 목욕용품이 요즘 남대문 시장에서 제일 인기가 뜨겁습니다. 요즘 같아요. 또 젊은 친구들이 사우나를 좋아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우나를 즐기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에 가서 떼수건도 사고 이 목욕 가방도 사고 하는 거죠.
0: 예. 젊은 세대는 오히려 더 온라인에서만 살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닌 새로운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남대문 시장이 뭐 성수 같은 데하고 뭐 경쟁이 되는 건가요, 이제?
1: 제가 그래서 하나 기사 제목을 봤는데 예. 기사 제목이 재밌었어요. 성수 말고 여기서 놀자.
0: 성수 말고 네. 여기서 놀자. 성수에 계신 분들 잠깐 죄송합니다.
1: 근데 뭐 매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수는 예. 예쁜 카페나 뭐 편집숍 이런 곳들이 많다면 남대문 시장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가 뭐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냥 일단 한번 가보는 겁니다.
0: 일단 가서.
1: 그렇게 해서 뭐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0: 네. 예. 복잡하고 뭐 붐비고

0: 오래된 그 시장이 오히려 더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군요.
1: 그러면서 요즘에는 약간 게임처럼 예. 3만 원으로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하기 이런 게 또 유행이에요. 예.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 거를 갖다가 또 사용할 때 느끼는 재미도 있겠군요. 이때 고르면서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아, 지금 사와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 전 떼소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가지고
1: 아,
0: 한번 써볼까요? 저거 마음에 드네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좀.
1: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네, 덜 거칠거칠하고.
0: 2030이 남대문 시장을 찾는 이유가 뭘까? 아, 얘기를 들으니까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G평론가 김인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1: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고향 이야기 나옵니다. 고향이 어디요? 글쎄요. 저도 고향 떠나서 서울에 자리 잡은 지가 이제 50년이 돼갑니다. 이야, 서울에 살았고 서울서 투표했으니까 뭐 서울 시민이고 서울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시민을 위해서 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시행 감독까지 하고 이걸 모두 책임지고 계신 서울시 의회의 의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12대 서울시 의회의 임만규 의장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예,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예.
1: 와, 무지무지하게 바쁘신 시기인 거 압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예. 아마 이제 회기가 시작된 지 예. 얼마 안 됐고 제가 소식을 막 늘 서울시 소식을 가끔 받아보는데 뭐래더라? 시의회에 불편 부당 신고센터가 생겼으니까 뭐 힘드신 거 있으면 아무 때고 전화하십시오. 뭐 이런 광고가 막 뜨는 거 보고 나왔습니다. 예. 예,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뭐 말로만 들었습니다만 정말 젊은 분이 의장이 되셨대. 이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지금 40대이신 거죠.
2: 예, 맞습니다.
1: 예. 예. 40대에 최연소 서울시 의장 뭐 이런 타이틀이 붙기도 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활동은 지역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하신 걸로 기억됩니다. 그때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2: 저는 원래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요.
1: 예. 예,
2: 대학 졸업하고는 직장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노무사를 한 10년 정도
1: 예, 예.
2: 노무사 이제 법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 예. 이제 시의원 3선이 되고 또 의장이 됐습니다. 예.
1: 노무사였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지만 아마 젊은 노무사로서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서민들 복지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시다가
2: 예.
1: 정치에 뛰어드신 거군요.
2: 예.
1: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 그럼 지역구는 지금 서울 관악 3.
2: 예, 관악 3선구입니다.
1: 3선 의원이시고.
2: 예.
1: 알겠습니다. 서울시 의회 임만균 의장님께 젊은 의장님이니까 젊은 사람을 의장님으로 뽑은 사람들의 뭔가 기대가 있겠죠?
2: 네.
1: 뭐라고 보십니까?
2: 이제 뭐 사실 이번 의장에 6명이
1: 오.
2: 도전을 해서
1: 예, 예.
2: 이제 제가 됐는데 제가 그 도전자 중에 가장 이제 연령으로는 가장 어렸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이 또 이 나이에 상관없이 저를 의장으로 선택을 해 준 거는 기존에
1: 예.
2: 이 관행이라든지 관성에 이제 머무르지 말고 뭔가
1: 예.
2: 좀 더 역동적으로 우리 시민 곁에 다가가서 우리 시의회를 한번 새롭게 더 활력을 불어넣자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그래서인가 이제 취임사 하고 하실 때 내용을 예. 보니까

0: 맨 앞에 민생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1: 예.
0: 그다음에 안전도 들어가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청년과 미래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아예 뭐 12대 의회의 전반기 의장을 맡고 계시니까
1: 네.
0: 의회 운영의 목표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1: 우리 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0: 예.
1: 집행부 감시 견제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는 민생이죠. 사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피부에 와닿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우리 12대에는 좀 우리 시민들이 민생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좀 의정 활동으로 갈수 있도록 방향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뭐 요즘 각종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0: 그렇죠.
1: 또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안전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켜줘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생과 안전, 그리고 더불어 우리 지금 청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미래는 사실 우리 현재 청년들에게 우리 서울시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1: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또 결혼도 하고 다음에 서울에서 또 집도 장만해서 살수 있고 이런 안정적인 생활이 계속 영위될 때 우리 서울의 지속 가능성 또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도 좀잘 풀어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0: 얼마 전에도 서대문 서서문 쪽을 계속 걸었는데 말이죠. 고가 있던 자리를 지나니까 그러니까 좀 몸이 좀 위축되기도 하고 가다가 고가가 있으면 자꾸 쳐다보면서 걷게 되고 아무튼 시민들 서울이라는 곳에 산다는데도 야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잘좀 챙겨봐 주시고 감독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들은 뭐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주거 문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여의도 정치 맨날 시끌시끌하지만 시민들의 삶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지방의회에서 하는 그 정치가 진짜 정치인데 아직 좀 다들 거기에 대한 인식은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서울시 의회에서 지난과 11대와 12대가 달라진 거 하면은 여소야대 여대야성 이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야, 시민들의 삶을 다루면서 정파성이라고 하는 걸 이걸 그때그때 여야로 나눠서 싸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의회다워야 한다는 거에 상당히 좀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1: 당연히 이제 그 의회는 집행부 감시 견제가 누가 뭐래도 첫 번째 존재 이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멈춰 세울 땐 멈춰 세우고
0: 세우고.
1: 또 우리 민생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에는 적극 더 협조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의 중요성이 사실 중앙정치와 다르게 우리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정책은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서울시를 통해서 각 자치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이게 뭐 정쟁으로 잘못되거나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과 지역의 주민들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12대 시의회는 오로지 시민을 기준으로 의회다움을 회복해서 모든 걸 시민을 위한 정책과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최소한 이 소모적인 정파적 논쟁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기준은 시민이다.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을 기준으로 일을 하시겠다. 좋습니다. 궁금한 게몇개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 같은 거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1: 한강버스 사업은 이미 다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때 이제 11대 때죠. 11대 때 이제 국민의힘 다수당 하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한강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많은 이 문제점

0: 좀도 나타났었죠. 뭐
1: 예.
0: 선박 건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출항 후 안전 문제.
1: 예.
0: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으로서 과연 적절한가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며칠 전 우리 서울시의 시정 질문에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제 얼마 전에 주말에 우리 한강버스 요금을 인상을 한다는
1: 오,
0: 그런
1: 예.
0: 부분에 대해서 동료 시의원의 질문에 주말은 관광의 목적이 더 크다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뭐,
1: 예.
0: 전 어떻게 보면은 인정할 건또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출발은 사실 이제 뭐 출퇴근을 그 하는 대중교통이다라고 출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행 과정에서는 이게 출퇴근으로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뭐 사업 취지와 다른 부분이니까 잘못된 거고 비판받을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의외로 또 관광적 수요가 또 생겼죠. 예.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또 지금 현재 사업비는 1,5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거를 지금 폐지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또잘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시민들한테 더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나 이 정책적 고민은 이번 12대 때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1: 뭐 그냥 서울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출퇴근용보다는 아예 관광버스라고 하고 관광사업에 뭔가 확실하게 뭔가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든지 이래야 될거 아닌가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새 서울 시민이랍시고 저도 해외 나가면 유심히 수상버스를 갖다 삼켜봅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와 관련돼서도 이제 방송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감사의 정원은 저 어떻게 할까요? 광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줬으면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감사의 정원을 처음 추진할 때 사실 처음에는 대형 태극기를 이제 세우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 시민들과 여론이 많은 비판에 부딪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온 게 감사의 정원이고 지금 이미 다뭐 완공이 됐지요. 몇백억 원의 세금으로 완공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이 사업 추진이나 이런 걸할때 충분히 우리 시민들과도 좀 소통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지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임했다면은 공사가 다 진행되고 난후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소지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좀 잘못했던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없이 너무 밀어붙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도 지금 다 이제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된 거를 이거를 또 어떻게 하기에는 또다 이게 매몰 비용이 드는 것들이잖아요. 예.
1: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기가 좀 난감할 때가 있는 거죠.
0: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1: 또 오세훈 시장의 특징은 겉으로 뭔가 화려하게 보이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시민들의 삶에 좀더 내실을 기하시는 것도 좋겠고 서울의 미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뭔가 뚜렷한 계획 속에서 나오는가 이제 가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살펴봐 주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예산 책정할 때다 보셔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산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사전 절차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우리 시민과의 공감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11대 때는 워낙 또 우리 그 민주당이 소수 당이다
1: 소수셨고,
0: 보니까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게 또 표결로 가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1: 뭐,
0: 이제
1: 그렇습니다. 정치가 그렇죠, 뭐. 근데, 그래서 뭔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회를 만드셔서 이 감사를 갖다 하거나 챙겨보실 계획이라고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앞서 여러 지금 나왔던 이런 사업들이

0: 과연 우리 예산 집행 과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타당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 또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또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칭 이제 예산 이제 검증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그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한번 어떻게 추진을 해서 이제 예산 낭비가 없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진행될 사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 포함해서 과연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우리 시민들한테 부합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예산 검증 특별위원회. 일단 이게 그럼 가칭이겠죠? 가칭으로.
0: 그렇습니다.
1: 예산 검증 특별위원회. 왜냐하면 시민들은 되게 어떤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 같은 걸 갖다 지나가다 보게 되면 되게 막 마음 상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맨날 파헤치고 쓸모없는 데다 쓴단 말이야 이러면서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런 데서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실망이 커지거나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좀잘 해주십시오. 요즘 해외 여행 나가다 보면 뭐 곳곳에서 서울 사람이냐고 하면서 되게들 부러워하고 반가워하는 글로벌 K시대가 오긴 왔습니다만은 서울도 이게 강남, 강북이 아직도 다르다는 이 양극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같은 서울 공간 안에서의 서울시 내에서의 각 자치구 간의 균형 발전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뭐 모든 인프라나 아니면은 업무 시설, 좋은 직장 이런 게 한쪽으로 또 몰리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호하는 지역은 계속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높아지면은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또 낙후되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계속 또 발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북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 선안권을 포함해서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간의 균형 발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요. 뭐 교통도 있고 주거, 또 문화, 또 녹지라든지 여러 측면에서의 균형 발전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이제 교통인 것 같아요.
1: 교통이요.
0: 이 교통이 좋아야 우리 시민들이 어느 곳에 있어도 출퇴근도 자유롭고 자기 생활권에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일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통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들이 있죠. 도시철도 사업. 이 도시철도 사업들이 사실상 이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부에 이제 올라가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개별적인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이제 완료돼서 운행하는 지역을 보면은 사실 그 경전철 하나가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한테 오는 혜택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이 좀잘 진행을 할수 있는 게 우리 균형 발전의 첫 번째
1: 첫 번째로,
0: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거 문제가 있겠죠. 지금 뭐 주거는 우리 서울시 전체가 지금 이 주거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구나 이제 좋은 집,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1: 그렇죠?
0: 욕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지역마다 정말 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을 한다면은 또그 또한 이제 균형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주거 문제는 또한 이제 기존의 이제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또 공공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거 공급 그리고 주거 환경

0: 께서는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교육이 있겠죠.
1: 교육,
0: 교육.
1: 예.
0: 사실 교육 때문에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엄청
1: 서울은, 예,
0: 강하잖아요.
1: 심하죠. 예.
0: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우리 부모님들께서.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특정 지역에 안 가도 누구나 또그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개선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과 주거, 교육이 또잘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잘 확산돼서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서울의 균형 발전이 되지 않을까
1: 예.
0: 생각합니다.
1: 뭐 농담입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동네에 강남에 있는 학원이 분점을 냈습니다.
0: 네.
1: 커다란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 흔히 이제 교육의 불균등이 여기서 플래카드에서 보이는 거죠. 강남에 그 학원에 꼭 다니고 싶었는데 우리 애가 못 갔다. 늦게라도 분점이 여기 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식의 교육 불균형 해소가 돼야겠죠. TBS에 오셨으니까 서울시민의 방송재단입니다. TBS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고 나면 그냥 1호 조례로 TBS 내용부터 확 들어갔으면 하고 저희는 간절히 바랬고 또 그렇게 애써주시던 의원들도 계셨는데 뭐 상황은 뭐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어서 지금 상황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슬그머니 한발 뒤로 물러서면서 아, 뭐 방송이 공정하게만 잘 된다고 계획만 짜지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정도까지는 간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0: 예, 저는 뭐 제가 의장으로 이제 도전할 때부터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가 TBS 정상화였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정상화였고, 그 후에 의장이 당선된 후에도 TBS 관련해서 뭐 오세훈 시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정무라인과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이제 첫 단추로 이제 TBS의 임원 구성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도 임원 추천위의 구성에 협조를 했고, 또 다행히 서울시도 또 임초위원을 또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제 TBS도 해서 이제 현재 이제 임원 추천 절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원 추천 이제 절차가 끝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TBS 임원이 구성이 되면은, 이제 서울시 의회하고 또 서울시하고 좀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이제 정상화에 이제 첫 공식적인 단계를 밟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 이제 TBS 관련 조례를 1호 조례로 하려고 했는데, 몇달 전에 이제 TBS 노조가 낸 소송에서 출연 기간 지위 회복 신청에서 각하가
1: 예,
0: 돼버렸잖아요.
1: 각하가 되어버렸습니다.
0: 각하가 됐기 때문에 뭐 저희 의회가 뭐 조례로 뭘 한다고 해서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거죠. 우선 출연 기간 지위 회복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이 출연 기간 지위 회복 신청은 또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회는 지원안에 대한 조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출연 기간에 대한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또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승인하고 심사하고 승인을 하면은 이제 출연 기간 지위 회복이 되는
1: 지위가
0: 거죠.
1: 회복되고, 예.
0: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송을 만들 건가는 그 다음 고민인데, 일단 정상화부터 시켜놓고, 예.
0: 다행인 건 또, 며칠 전 시정질문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도 TBS 정상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뭐 동의를 한다고
1: 동의를 한다.
0: 하셨으니까, 이제 뭐 공정성 문제라든지
1: 예.
0: 아니면은 뭐그 외에 뭐그 문제들은 또 그대로 또
1: 예.
0: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 맞는 뭐 여러 가지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면 되는
1: 네.
0: 거니까요.
1: 공정성의 문제는 뭐 직원들도 늘 고민했고요. 또 직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서울시가 꽂는 어떤 사장의 입김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한다든가, 또는 그때그때 의회 구성이나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직원들도 바라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은 직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정상화되고 다시 시작만 한다면 공정하게 방송을 했다. 공공성을 강화한 문제는 뭐 모두가 바라는 바니까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식적인 TBS의 대표성부터 확보가 돼야 되니까
1: 그렇죠.
0: 임원추천위원회가 요새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임원하실 분들 접수하세요라고 지금 광고 막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좋은 사람들을 이제 뽑고 거기서 대표성이 확보되면 뭔가 협의체 만들고 협의체 만들 때좀잘 도와주시고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 아니, 저희 의회는 항상 이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또그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도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건 뭐 상임위에서는 여야 또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 기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들려드리면서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KBS 교통정보.
1: 1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풍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낙하물 등에 의한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불기 전 간판과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은 미리 점검하고 높은 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해안가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도심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 구간 진행방향 전 차로가 집회 때문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고요.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내일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 준비 관계로 2차로가 통제 중이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오늘은 콜레스테롤의 날이래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만든 날인데, 이 콜레스테롤 하면 사실 무조건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세포막과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착한 놈, 나쁜 놈이 있죠. 혈관을 청소해주는 HDL은 높을수록 좋고 혈관 벽에 쌓이는 LDL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문제는 쌓이는 동안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깨끗한 혈관을 위해선 기름진 고기와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줄이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통곡물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하네요.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통장 잔고는 높이 쌓으면 좋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새로운 광고가 들어왔네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이어서 광고 짧게 듣고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오늘이 그 콜레스테롤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콜레스테롤도 나쁜 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 집 가게에도 불필요한 지출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우리 집 경제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1: 반갑습니다. 아니 왜 광고 나가는 동안 웃으시는 거예요?
2: 아, 그러니까요. 마지막 멘트가 너무 웃겼어요.
1: 뭐 되게 뭔가 속삭이는 네, 그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앞에서 우리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두 분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게 있나요?
2: 그 요즘에는 네. 매일 같이 안 빠지고 파우더 그 영양제 같은 거 꼭 챙겨 먹으려고 하는
1: 몸 만드는 네. 데 좀
2: 아니, 그 파우더가 아니라 그 파우더 비타민
1: 아 비타민
2: 마그네슘
1: 오엔 네. 뭐 챙겨 드세요?
3: 저는 비타민을 좀 많이 먹습니다. 비타민 C부터 비타민 D3 그리고 오메가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10알 정도 먹어요.
1: 뭐 아침 대용인가요? 아, 배부르지 않아요?
3: 배가 부르긴 한데
2: 네. 후식.
3: 네, 후식. 네, 근데 저는 디저트. 이 습관을 네. 고등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3: 비타민을 먹는 습관을.
1: 유독 좀 약간 좀 건강하신 것 같이
3: 너무
1: 보이기도.
3: 조금 좀 약해 보일 필요가 있는데 너무 건강해서 항상 손해를 봅니다.
1: 네,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또 꾸준히 챙겨 먹는 것 또한 중요하죠. 저도 먹습니다. 뭐 루테인, 프로폴리스 루테인. 이런 것들 맞아요.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당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국내 대표 OTT 업체 티빙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계정이 4천만 개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티빙이 보유한 모든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20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고 개발 프로젝트 361건도 함께 유출됐습니다. 해커는 티빙 개발자의 접속기를 빼내서 시스템에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티빙은 보안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 고객에게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하는 안심보험과 티빙 포인트, 콘텐츠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서울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무료 한강공원 자리까지 웃돈이 불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노들섬 오렌지 플레이존 공식 입장권은 1구역이 11만 원, 4구역 22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50만 원에 판매되는 매물까지 확인됐습니다. 스타벅스 여의도 한강공원점의 관람 패키지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판매됐지만 30초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후 중고거래에서는 65만 원에 되팔리고 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무료 공간입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여의도 한강공원 4인 명당 자리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요. 또 자리를 맡아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인 글에는 99명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안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꽃축제를 공연법상 공연으로 보기 어려워서 이 규제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을 할인합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 공급이 여유로운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가을에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 9,600여 기의 요금이 한전 할인과 자체 할인을 더해서 최대 32%까지 낮아집니다. 민간 충전업체 19곳도 할인분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첫 할인 당시에는 충전 요금이 최대 15% 낮아졌고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9.2%까지 늘었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할인 결과까지 종합해서 내년 계절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입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급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시고요. 또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수원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 부담되는 내 보험, 무작정 해지하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주제인데요. 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라는 권유 많이들 받으실 거예요.
0: 많죠.
1: 네,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또 하시게 될 텐데 오늘은 특히나 이 종신보험 이 내용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꼭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상속세가 붙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유와 절세 방법들 그리고 같은 보험료로 보장은 더 넓히면서 납입기간은 줄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많이 준비하셨네요. 자,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0대 가장입니다.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아내와 둘이 오붓하게 살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정말 자식들을 헌신적으로 키웠거든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몸에 안 좋다고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제빵은 물론 치킨까지 집에서 튀겨서 먹었답니다. 그런데 애들이 독립하고 나니까 요새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가

0: 목소리 들으니까 비타민C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1: 그럴까요?
0: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내는 이제 살림보다 건강과 노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운동도 하고 보험도 좀 알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요. 저와 아내가 20년쯤 오랜 지인에게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을 그만두고 새 담당자가 찾아와서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보험이라 보장도 좋지 못하다면서 이 해지 환급금으로 새 보험료를 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넣어온 보험을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크지 않을까요? 일단 새 보험은 가입했는데 제가 잘 선택한 건지 전문가님들께 제대로 확인받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 드립니다. 네, 수원에 사시는 50대 남성 청취자님의 사연이었는데 그 자녀들 독립하고 나서 아내분이 이제 살림보다 건강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 사연자님이 직접 그 파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셔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2: 네, 일단 이 사연자님 부부의 이 월 보험료는 월에 90만 원가량 되는데요.
0: 오, 맞네요. 네,
2: 대신 좀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좀 보여졌어요.
0: 네.
2: 일단 첫 번째는 한 회사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모든 상품들이. 그리고 두 분 모두 종신보험을 하나씩은 꼭 갖고 계셨고요.
0: 네.
2: 근데 이 종신보험의 크기가 전체 보험료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각각.
0: 오.
2: 네. 그 작은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0: 네.
2: 그런데 특히 이 사연자님의 이 종신보험은 20년을 방금 내 납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2: 근데 앞으로 대야 될 돈이 기간이 10년이 넘게 남았어요. 납입기간이 33년 납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2: 상당히 길었죠. 그리고 종신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성 보험들의 내용도 보니까 약 20만 원가량의 보험료는 내고 있었지만 보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월 보험료로 9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은 부족하고
2: 네.
0: 이 종신보험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거네요.
2: 그렇죠.
0: 아까 보니까 지인한테 보험을 드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네. 한 보험사에 보험을 좀 몰려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3: 아, 좋은 질문인데 이게 네. 물론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우선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한 회사가 만약에 내가 가입한 이 회사가 우연치 않게 그 회사가 내가 만약에 이 내 나이대에 가입했던 보험사 중에 가장 저렴한 보험사였어요.
0: 운 좋게.
3: 운 좋게. 네. 그러면 그 보험사를 다 가입했으니까 누구보다
0: 거죠.
3: 싸겠죠.
0: 네.
3: 그건 잘한 겁니다.
0: 네.
3: 뭐 이런 장점도 있고 두 번째 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가 하나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0: 저 같아도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3: 그렇죠. 아, 어디였더라?
0: 복잡하니까.
3: 이게 어디였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저희도 하다 보면 다 기억 못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청취자님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제 보험이 이게 어디 있었죠라고 하면 저희도 조회를 해봐야 돼요. 다 기억 못 하니까. 근데 만약에 한 회사다? 꼭 딱 말씀드리면 되죠. 그 회사 있습니다. 그걸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관리할 때 편리함도 있을 것
0: 그렇겠네요.
3: 같아요.
2: 근데 단점은 우리가 보험료만 가지고 보험회사를 다 선택할 순 없잖아요.
0: 네.
2: 예를 들어 보험료만 가지고 선택했다. 그러면 타사에 있는 좋은 보장 범위, 뭐 보장에 대한 내용, 이런 걸 놓치기가 또 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강조되는 장점들이 다 있거든요. 역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점들을 좀 파악하면서 이 내 상황에 적합한 회사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험은 여러 회사를 좀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2: 네네.
0: 뭐 보험료가 좀 저렴했던 회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싼 곳이 될 수도 있어요?
2: 그럼요. 네, 모든 기업은 어쨌든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손해율이 어느 때는 낮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좀 낮게 책정할 수도 있지만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다시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올려서라도 손해를 메꿔야 되니까 올리는 거겠죠.
0: 그렇군요.
2: 따라서 저렴했던 회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싸지는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의 전체를 다 담는 거는 자칫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좋은 장점들이 다 뭐 보장이 좀 좋다거나 이런 어떤 좋은 회사들이 놓쳐질 수가 있잖아요.
0: 그렇겠네요.
2: 그렇게 되면 또 보장을 놓친 부분을 위해서 또 새로 가입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보험 가입이 끝도 없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비교하고 분석해서 뭔가 준비할 때는 회사별로도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가입할 당시에 좀 비교 분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사연자님처럼 종신보험의 비중이 높아서 보험료 부담이 좀 크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3: 우선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겁니다. 정말 이 보험이 필요하세요?
0: 아, 이게 해지하라는 거예요?
3: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그거죠.
0: 네.
3: 그냥 지인의 권유를 위해서 가입했던 보험이 종신보험인데 그만큼 보험료가 비싼 보험이다 보니까

0: 이 돈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는데 막상 내가 살다 보니까 난 사망보험금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신보험 비중이 높다고 하면 이 종신보험을 내가 이렇게까지 가입하면서 가져가야 되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1: 네.
0: 우선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여쭤보니까 사망보장에 대한 확고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 필요해서 직접 가입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아내분께서 그 비타민C를 너무 많이 과다 복용하신 목소리 좋았던 그 아내분께서 이 남편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2: 그 누구 근거로 이렇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0: 방금 저한테 비타민을 좀 적게
1: 좋다는 물려 의미는 아니었어요.
2: 좋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1: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0: 그럼 뭐였는데?
1: 계속하세요.
0: 아니야. 뭐였는데요?
1: 계속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남편을 많이 사랑한 저희 아내분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 남편분께서는 외벌이시다 보니까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외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편분의 이제 부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 경제적 상황의 위험도를 좀 높게 생각하신
1: 걱정이
0: 거죠.
1: 걱정이 되셨구나.
0: 그럼요. 맞아요.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을 따로 가입하신 거고요. 그럼 이럴 경우 종신보험을 사망으로 대비하는 목적을 잘 가입했다면 자, 그러면 점검해야 될 것,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가입할 당시에 종신보험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2: 네.
1: 그럼 이 목적에 맞게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2: 바로 이 상속세는 피해갈 수 있게 했냐.
1: 상속세요?
2: 네.
1: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적용이 돼요?
2: 당연하죠. 네. 이 종신보험을 비과세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환급금이 찾아서 이제 그때 해지할 때는 뭐 세금이 붙지 않을 거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1: 네.
2: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좀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셔야 되는 포인트를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1: 네.
2: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체크할게요.
2: 네. 상속세는 사망 시 남은 가족에게 어쨌든 물려주는 일부의 재산의 어떤 형태가 되죠.
1: 그것도 재산으로 보는 거군요.
2: 그럼요. 여기에 네. 사망보험금도 포함됩니다.
1: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도 커질 수 있겠네요.
0: 당연하죠. 금액을 크게 주기 때문에 그만큼 네. 세금 많이 부여야 됩니다. 자, 상속 내용이 기본적으로는요. 배우자 그리고 자녀 공제가 일정 부분 되어 있지만 사망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경우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속세가 더 크게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그 비과세, 이거 내가 가입했던 거 이거 비과세인데요? 라고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이 종신보험은 어떤 거냐? 바로 내가 이 종신보험이 어느 순간 필요가 없어졌을 때
1: 네.
0: 이걸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이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1: 아, 그러니까 다 이제 붓고 나서 받을 때 비과세가 아닌 거네요?
0: 그렇죠. 이 돈을 내가 보험을 해지하고 이 돈을 한 번에 받을 때 그냥 살아있는 생존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1: 그러면 사망보험금의 상속세가 붙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2: 있죠. 이 바로 상속받을 대상이 계약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상속받을 사람이 계약자가 돼야 된다.
2: 그렇죠, 그렇죠.
1: 이 말씀인 건데 구체적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2: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를 내는 이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산 거잖아요.
1: 그렇죠.
2: 이해되시죠?
1: 네.
2: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니까.
1: 네.
2: 돈 내는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사게 된 거잖아요.
1: 네.
2: 그럼 차후에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가 낸 돈이니까 세금을 없이 받게 되는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적금을 들었어요. 근데 적금 붓고 나서 아버지가 사망을 해요. 그럼 적금을 든 그 돈에 대해서 아들이 만약 받을 땐
1: 네.
2: 이건 당연히 세금이 붙을 수 있겠죠.
1: 아, 그럼 상속이 되는 거니까.
2: 상속이 되니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가입해서 자녀가 나중에 돌려받아요. 그럼 이거는 뭐 이자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상속세는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 돈이니까.
1: 그렇겠네요. 네,
2: 같은 원리예요. 종신보험도 똑같은데 사망보험금의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돈을 내잖아요.
1: 네.
2: 그럼 자녀는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이미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런 원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이거는 돈 낸 사람이 자녀니까 자녀가 산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받은 거니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1: 아, 그래서 계약자를 자녀분들 이름으로 많이 하시는 거구나.
0: 네,
1: 그 이유를 이제 알았네요. 그러면은 사연자님의 종신보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0: 저 우선 이 두 부부께서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셔서 가입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보험을 해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럼 납은 기간을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저희 이재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1: 네.
0: 남은 기간이 몇 년 남았다고요? 20년 냈는데도 불구하고
1: 10년.
0: 10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랜 기간을 내는 거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할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앞으로 더 얼마를 내야 하냐도 봐야 하고요. 또 각 구간별로 중간중간에 이런 이 어려운 시기가 누구나 찾아오잖아요. 네.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이 돈을 해지를 해서 목돈처럼 쓸 수 있게끔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는 결국 사망보험금을 계속 축적해가 나간 게 아니라 급할 때는 급한 불을 먼저 꺼야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면서 사연자님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언제쯤 환급금이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05년에 보험을 가입해서 33년 납입을 해야 되는데 20년 납입하셨고요.
1: 네.
0: 앞으로 12년 정도, 정확히 말하면 12년입니다. 이거 내야 하는데 여기 안에는 보니까 암진단비가 4천만 원도 준비돼 있고 또 요즘에는 좀 가입이 안 되는 바로 이 임플란트 시에 하는 치조골 이식 수술도 보장되는 수술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1: 네.
0: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잘 유지하는 걸 결정했고 12년간 잘 유지하되 중간에 돈이 필요해지는 그 해지하는 시기가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지 함께 이 부분을 저희가 고센터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2: 네, 그리고 배우자분의 경우에는 10년 납으로 납입 기간이 굉장히 짧게 이 사망보험,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1: 네.
2: 요즘 흔히들 말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죠. 그러니까 짧게만 내도 되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뭐 했다고도 표현하셨지만 이미 4년은 납입을 하셨고 앞으로 6년만 더 납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1: 네.
2: 이제 다만 그 현재 한참 사연자님처럼 바깥에서 일하시는 경우 외에도 불의의 사고로 내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좀 주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유지를 하되 10년 차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도 확인을 했고요.
1: 네.
2: 그리고 약 6년 뒤에 자녀가 독립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해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자를 좀 자녀로 옮기는 게 좋겠다.
1: 명의만.
2: 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1: 뭐 어쨌든 분명한 가입 목적이 있으셨던 거니까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 최근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은 어땠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0: 네, 우선 이 사연자님의 보장을 확인해 보니까 19만 원 정도의 월 보험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19만 원에 가입하신 건데 이게 2024년에 가입해서 아직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최근에 가입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협소하고 또 암이나 혈관질환에 대한 치료비가 전혀 가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2: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가입은 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면 24년도니까 2004년이 아니고
1: 네.
0: 2024년이니까 무려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에 빠져 있는 건데
1: 네.
0: 이게 바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한 곳의 보험사로 전부 다 이제 몰아서 가입했을 그렇죠. 경우에 네. 발생하는 전형적인 단점입니다.
1: 네.
0: 해당 회사는요,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타사보다 협소한 상태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였고요.
1: 네.
0: 암 치료 비용이나 혈관질환 같은 경우 또 이미 설정한 보험료가 많이 비싸서 더 이상 넣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심지어 30년 납으로 가입을 한 애들을 불구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몇 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냐 확인해 보니까 83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분이 처음부터 30년 납인 거를 알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1: 네네.
2: 네. 그래서 보험사별로 좀 비교를 하고 좀 내용을 다시 구성해서 알려드렸더니
1: 네.
2: 오히려 처음에는 보험료 수준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꾼다고 해도 보험료의 수준은 비슷한데 납입 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게 되다 보니까 무려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 기간을 그 보험료 납입할 기간이 8년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1: 네.
2: 그러면서도 수술이 없으면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수술이나 입원이 없을 때 보험료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인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15만 원대까지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런 보험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해서 가입을 했고
1: 네.
2: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빠져 있던 암 치료 비용들 뭐 혈관 질환 치료 비용들 뭐 심장 질환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도 좀 넓혀서 보충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1: 어쨌든 이렇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 내역을 늘리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셨는데요.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보험사에 다 가입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해지하지 마시고 무조건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우리 집 보험 전문가 분석 통해 제대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0951, 무물정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편분 솔루션까지 들어봤는데 아내분 솔루션은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4: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3: 응답하라 2588 2588.
0: 머니특별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20년 동안 부었던 그 종신보험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새로 가입한 보험은 잘 가입했는지 궁금하다, 그 사연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남편분 보험은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 아내분의 그 보험도 한번 살펴볼까요?
5: 그렇죠. 네. 아내분도 사실 남편분과 거의 비슷하겠죠. 원래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뭔가 보험을 준비하면 한 분한테 하다 보니까 거의 네. 비슷합니다.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80세 이후까지 보험료 납부해야 되는 30년 납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0: 길다.
5: 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암치료 비용이나 혈관 질환 관련된 부분도 조금 좁게, 심혈관 관련된 부분도 좁게 좀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같은 회사도 준비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치매 보험을 굉장히 좀 크게 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족력으로 치매력이 있다 보니까 치매 보장을 좀 준비하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선순위에 맞게 준비되지 않은 보험은 자칫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5: 치매는 준비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바로 이런 암이나 혈관 질환 같은 이 큰 중증 질환 관련된 부분의 보장이 없으면
0: 네.
5: 암과 혈관 질환 등의 질병이 먼저 왔을 경우 정말 더 크게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6: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항상 강조드리는 건 우선순위에 맞게 보장을 먼저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6: 그래서 배우자님, 사연자님과 마찬가지로 30년 납을 일단 20년 납으로 줄여서 8년 정도의 그 납입 기간을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암 치료비용, 혈관질환 치료비용, 뭐 수술비 이런 내용들을 좀 보충을 했습니다.
0: 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2만 원이 줄었습니다.
0: 오.
6: 매월 2만 원씩이요.
0: 야, 이렇게 어쨌든 보험료도 줄이고 납입 기간도 8년이나 줄였는데 보장 범위는 오히려 또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6: 그렇죠.
0: 이게 가능한 거였네요.
6: 그러니까 보험회사라고 다 같은 보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조건도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회사가 또 시기별로 갖는 장점들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6: 시기별로 이 보장 내용, 보험료 이런 것들을 좀 동향을 좀 잘 살피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겠죠.

오늘 사연자님 부부도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줄이고 납입기간은 8년 단축하고 보장은 오히려 넓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상담 필요하다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 민원실로 찾아올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점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어요. 첫 번째 민원은 444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께서 20대에 가입해 주신 CI 종신보험이 있는데 12년째 납입 중인데 알고 보니까 70세 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CI 종신보험이 보장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일단은 제가 40살까지만 보험료를 내주시고 그 이후에는 넘겨주신다고 합니다. 40세에 받아도 앞으로 30년은 보험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보험 그냥 받아서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뭐 어머니께서 약 10년 전에 가입해 주신 CI 종신보험이 보장받기 어렵다라는 주변의 말이랑 이게 70년 납이라는 납입 기간 때문에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일단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의 보험료는 일정한 이율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급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급금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어떤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래 유지하면 결국에는 환급금이 내가 낸 돈보단 커지니까 종신보험으로 저축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0: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일정한 비율로 불어나서 내가 낸 돈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오니까 이게 저축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어보니까 뭐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다른 상품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지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보험금에서 떼가는 비용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2: 더 많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이렇게 사업비가 높잖아요.
0: 네.
2: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저축을 생각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나가니까 쌓이는 게 적은 거예요.
0: 그렇죠. 많이 떼고.
2: 그렇죠.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저축 플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신보험이 만들어진 건요. 목적 자체가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사망을 합니다.
0: 그쵸?
2: 그 뜻은 뭐냐면 이 보험료는 결국 100% 받게 되는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겁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비가 다른 것보다 좀 비쌀 수밖에 없죠.
1: 자,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을 언젠가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0: 그쵸.
1: 없죠. 가입한 사람은 무조건 100% 지급해야 되는 보험이니까. 그러면 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입자들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가입자들을 많이 받으려면 혜택을 줘야 될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래야 모객이 되겠죠.
1: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정이율이라는 걸 적용해줘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는 게 아깝지는 않게 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 고객들도 사망 시엔 내가 냈던 돈보다 더 많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 거고 사망이 꼭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낸 돈보다는 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을 거예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험을 좀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해지 환급금이 좀 커지니까 네.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퀴즈 풀고 이야기 또 이어가 볼게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0: 네.
1: 종신보험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0: 네.
1: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근데 아까 사망보험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신보험도 사망할 때 받으니까 같지 않을까요? 정답은 O.
1: 바꿀 기회 드릴게요.
0: 왜 그러지? 잠깐만. 아니 근데 꼭 이렇게 마지막에 막판에 알죠.
2: 맞아요. 네.
0: 바꾸면 틀려요.
2: 틀려요.
0: 지조 있게 가겠습니다. 오. 아 틀렸네요. 네. 왜요? 같지 않아요?
1: 반드시 더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가입 기간이 길다고 반드시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0: 네.
1: 지금 사연자님처럼 납입 기간이 70년 납, 80년 납 이렇게 돼 있어요. 80세 납, 70세 납 이렇게. 그러면 납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돼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낮아지는 장점은 있어요. 길게 내는 거니까.
0: 네.
1: 대신 납입 기간이 길어지게 된 만큼 사업비를 내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0: 아.
1: 그죠? 그러면 납입기간이 길게 설정돼서 사업비도 길게 낸다면 환급금은 당연히 증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빠른 시기에 납입이 끝나야 환급금도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당연히 납입기간을 줄여야 환급금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아. 자 그러면 반대로 납입기간이 줄어들면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면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그 짧게 내는 뭐 종신보험 그 뭐라고 하죠? 그
1: 단기납 종신보험 네.
0: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단기납 종신보험은 어떤 거예요?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납기가 막 20년납, 뭐 80세나 뭐 70세나 이렇게 긴 게 아니라 네. 짧게만 내라 해서 7년납, 10년납 이렇게 짧아요.
0: 오 좋은데요?
1: 납기간은 짧죠. 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의 수준은 같은 사망보험금을 준비한다고 해도 보험료는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0: 아, 짧게
1: 내는 거니까. 대신 이 상품의 장점은 한참 초창기에는 네. 딱 10년 내고 찾는 그때 당시 해지 환급금에 찾는 돈이 140%, 150% 정도 됐으니까
0: 괜찮은데요?
1: 꽤나 그렇죠. 많은 네. 혜택들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저축 플랜으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0: 네.
1: 그러면 가입 목적과는 다른 상품이 돼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도 속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미만에 해지하게 되면 20%, 30%밖에 안 돌려주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짧게 내서 좋긴 했지만 그 납입기간 못 채우면 손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0: 그렇겠네요.
1: 그러다 보니 민원이 속출하게 되면서 환급률을 대폭 낮추게 되고 이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답게 판매해라라고 하는 권유도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겁니다.
0: 아무래도 뭐 좀 보험을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 4445님이 이 CI 종신보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아, 네. 잠시 우리가 단기납 종신보험에 빠져서 잠깐 헷갈릴 네. 수 있는데 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아직 납입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머니께서 40세에 너 줄게라고 해도 30년 남았다는 거는 지금부터 하면 40년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평생은 내야 되는 보험료입니다.
0: 어머,
2: 자, 그럼 사실.
0: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1: 지금 이제 딱 그렇죠? 느낌 오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2: 이 정도의 보험,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보험을 계속 가져가는 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아무래도 그동안 냈던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또 저희 입장에서 또 싫잖아요.
0: 그쵸.
2: 누가 돈 내고 손해 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손해율을 만들어 보자.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환급금 확인해서 이 손실률을 따져보고 어느 시점에 가장 손실률이 적을지를 판단하고 그때 가서 이 보험을 좀 정리를 하면서 조금 비교적으로 손실을 좀 최소로 줄이면서 좀 이득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0: 네. 일단 뭐 말로만 들으면은 환급금을 확인해서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얼만큼 유지해야 이득인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사실 막상 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그쵸. 좀 막막하거든요.
1: 막막할 수 있죠.
0: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일단 첫 번째 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현재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그럼 이 환급금은 얼만큼 달라지느냐를 파악합니다.
0: 네.
1: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로부터 또 10년 뒤에는 얼만큼 환급금이 증가되느냐, 감소하느냐를 또 파악하죠.
0: 네.
1: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세 가지를 파악하는 거면 현재와 10년 뒤와 또 그 뒤 10년 뒤 환급금에 대한 각 구간별로 확인을 했을 때
0: 네.
1: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느 시점에 해지하면 좋은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0: 그렇겠죠.
1: 계획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내고 있는 이 행위가 타당한 거냐, 타당하지 않은 거냐, 10년 뒤에는 이게 의미가 있을 행동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걸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방향을 좀 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0: 그렇겠네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구간별 환급금을 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정확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고객센터 통화 연결 자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길게 통화하는 게 또 부담스럽거든요.
2: 맞아요.
0: 그런 분들은 샵 0951로 상담 신청해서 두 분과 또 상담하실 수 있잖아요.
2: 네네.
0: 이런 통화 내용도 좀 세세하게 도와주시나요?
2: 물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도움을 드립니다.
0: 네.
2: 그러니까 환급금이 얼마가 될 것 같네요. 이때가 얼마 이건 전혀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고객센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원하시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릴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급금 지금처럼 환급금을 계속 확인해 봐서 언제 손해율이 가장 적은지 확인해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든가 혹은 지금 현재 환급금 본인은 확인했는데
0: 네.
2: 너무 낮아요. 너무 낮대요. 네. 지금 손해가 너무 크대요. 저 이런 경우에는 이 보험을 또 없애기 너무 아깝습니다.
0: 지금 빼면 안 되죠.
2: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뭐 사망보험금을 좀 줄여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 좀 줄이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맞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통화를 할 때 좀 길게 해요. 네. 들어볼 게 많거든요. 네. 이건 뭔데요? 그래서 저희도 네. 질문을 많이 하고 대답 많이 해줘야 됩니다.
0: 프로폴리스 일단 한번 뿌리시고 네. 상담 들어가는 걸로.
2: 그럼요.
0: 이렇게 친절하게 답해 주신대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갈게요. 4394님이 보내주셨는데 지인을 통해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해지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입 당시 5년 납입 후 10년 차에 119%, 조금 더 유지하면 120%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이게 저축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적축성 보험이 나았던 게 아닐까 좀 후회가 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납부 중인데 지금이라도 저축성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우선은 매월 이 50만 원씩 납부하고 계신 총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얼마를 총 납부를 했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1년 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 두 달 전인지 뭐 열 달 전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 금액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래야 이 저축성 보험으로 바꿔도 똑같이 5년을 납입하고 10년을 유지했을 때 얼마만큼 더 받게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고 또 현재 해지 환급금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계획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우리 그 질문 주신 분께서 가입한 내용 보니까 네. 이렇게 잘 유지하다가 10년 차에 119%, 네. 120% 이렇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좋은 건가요? 어떻게요?
1: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단기납종신보험의 만들어진 목적은 종신보험이니까 사망보험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낸 돈을 만큼을 또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그게 이제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119에서 한 120% 정도 받을 수 있는 딱 그 수준인데
0: 네.
1: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서 가입을 했어요.
0: 네.
1: 자녀를 위해서.
0: 네.
1: 그런데 내가 이게 막상 필요 없을 그 시기에는 한 10년 정도 뒤에는 한 119, 120% 정도 돌려받을 수 있대. 어떠세요?
0: 일단은 내가 낸 돈보다 조금 더 받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2: 나쁘지 않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저축성 보험은 만약 이 같은 형태로 만약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데 140%, 150% 또는 그 이상의 수익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
0: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아니죠.
2: 맞죠.
0: 맞죠. 이건 아니죠. 네.
2: 네. 맞아, 이런 겁니다. 확정이 아닌 변액 연금 같은 경우는 네. 경우 약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뭐 최대 봤을 때 180에서 200%까지도 넘게 수익 나는 상품들이 있고요. 또 수치가 확연히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으로 수령하는 저축성 보험을 선택한다면 또 연금 개시할 때까지 모인 확정 수익이 무려 250에서 300%까지도
0: 200%가 넘어요?
2: 네. 또는 그 이상의 수익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보여주는 그대로 저축의 개념으로서는 확 좀 다가오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좀 나한테 맞는 지금처럼 고민하신 이유가 확실히 전 이해가 됩니다.
0: 그래서 그 상품 이름이 뭐라고요?
2: 나중에
0: 적어주고 가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저도 상담 좀 받아봐야겠는데요.
1: 아, 네. 좋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제발 좀 가입하지 마셔라를 끊임없이 저희들이 외치는 거예요.
0: 네.
1: 예. 어쨌든 간에 가입한 내용이 현재 저축성 상품으로 변경할 때 얼마나 변경할 가치가 있느냐, 나에게는 또 이득이 얼만큼 주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보면 너무 좋겠죠.
0: 그렇겠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기납으로 할 때 수익이 뭐 140%?
1: 150%까지도.
0: 150%까지 네. 될 수 있고 연금으로 받는 저축성 상품은 30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은 이게 당연히 바꾸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요?
1: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이것도 성향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그동안 냈던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손해보는 건 싫다.
0: 아.
1: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0: 원금이 보장되는 게
1: 맞아.
0: 좋다.
1: 맞아.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네? 건다보다 네. 그거보다 일단 내가 지금 당장 시작은 했으니까 네. 이게 바꿨을 때 이렇게 이득이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난 손해보는 게 싫다는 거죠. 옮겼을 때.
0: 아, 네. 네네.
1: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해가 발생하는 거는 싫다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조금 상담 내용이 갈릴 수 있는데.
0: 그렇겠네요.
1: 예,
0: 네,
1: 그런 경우는 어쨌든 뭐 일단 이걸 유지해서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그 구간을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네. 저희의 이 말씀에 드리는 요지는 이런 대안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2: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저희가 중점을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네. 단기납종신보험이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할 거면 이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결국은 10년 차 됐을 때 돈을 빼라는 약간 이런 식의 형태로 판매가 되고 많이 되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10년 차 되가 10년 차가 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120%든 130%든 네. 원금 대비 20, 30% 더 받는 거잖아요.
0: 그쵸.
2: 여기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소득세, 세금을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고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10년 플랜, 내가 10년 동안 돈을 한 막 3천만 원 혹은 1억을 모아보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는 전 적극 추천드릴 수 있어요. 조금 네. 더 120%보다 좀 높은 게 있다고 하면. 근데 사망을 목적으로 가입하신 거라고 하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0: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축 목적이라면 종신보험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저축성 상품을 좀 가입을 해야 된다.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472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병원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작은 금액까지 좀 자주 청구하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까 좀 걱정이 됩니다. 보험금은 필요할 때마다 청구한 게 좋은지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좀 일부러 청구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좀 고민되실
2: 맞아요.
0: 것 같아요.
2: 이건 많이도 고민하시는데요. 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이겁니다. 자, 보험금을 청구를 그때그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보통 그때그때 하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하게 되면요.
0: 네.
2: 이런 경우 있어요. 1년치를 한 번에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청구하시는 분. 그러면 사실 본인이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받았는지 계산할 수가 없어요.
0: 보통 그 내가 치료받고 3년 이내? 네. 뭐만 그 청구하면 되는 거죠.
2: 청구 가능하다고 하지만 네. 그걸 한 번에 했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쓴 금액 돈 한 천만 원을 냈는데
0: 네.
2: 얼마나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감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끝인가? 라고 하면 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나눠지게 할 때마다 받는 게 좋고요.
0: 네.
2: 일부러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보험료 냈던 것만 너무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은 이게 병원에 갔을 때 실비 청구할 게 있으면 그때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일단 질문에서 그 자주 청구하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0: 네.
1: 비급여 내용이 많아지면 당연히 더 많이 뛸 수는 있어요. 최근에 4세대부터는 이제 비급여 내용에 따라서 할증이 붙기 때문에
0: 네.
1: 비급여 내용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폭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뭐 연대 책임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청구를 안 해도
0: 네.
1: 같은 시기에 가입했던 분들에 대한 청구량이 많아지면 같이 내 것도 올라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청구를 더 자주 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내 것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비급여 사항의 치료가 많아졌으면
0: 그
1: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요.
0: 네,
1: 내 것만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내가 안 해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자주 청구한다 아니다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서 정영환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청구해도 상관없고요.
0: 네.
1: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암이나 혈관질환 이런 내용처럼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청구권들이 있을 수 있어요.
0: 네.
1: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아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
1: 원인 관계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좀 사후의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서 청구 들어갈 때부터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특히나 디스크 치료 이런 거 후유장애가 남을 만한 것들. 그래서 그런 애매하고 좀 길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은 담당자들과 상의해서 시작부터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너무 빠르게 시작하지 마시고 좀 모아놨다가 한 번에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원포인트 하나씩 좀 짚어주신다면요?
2: 우선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목적으로 했던 보험에 가입한 게 맞는지 혹은 이게 혹은 잘못해가지고 사망보험금인데 저축을 생각하고 가입한 건 아닌지 이것도 확인한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시기별로 보험회사 계속 달라질 수 있는 동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리모델링도 굉장히 강조드리지만
0: 네.
1: 시기별로 보험사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머니투표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 조승연의 드로잉 남기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금요일이라 차량이 많은 가운데 서울시내 도심에서는 집회도 있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가는 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문 부근까지 그 방면 전차로가 현재 집회로 차단돼 있고요. 같은 구간 반대 광화문 쪽으로도 한두 개 차로가 차단돼 있어서 나머지 두세 개 차로를 둘로 나눠서 지나고 있습니다. 일대로 많이 혼잡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월드컵 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 2차로에 걸쳐서 버스와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이전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고속도로 중에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가는데 금산사 부근 2차로 갓길 쪽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 습도는 4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의 최강일구입니다. 100m 달리기 기록을 단축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혹시 알고 계세요? 선수들은요 종종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결승 테이프를 105m 지점에 설치하기. 사람들은 대부분 아 이제 곧 결승선이야 하고 생각하는 순간 목표 지점 바로 앞에서 다리 힘을 풀려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105m 지점에 결승 테이프를 설치해두면 100m 지점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긴장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 달리기 이제 한 90m쯤 온 것 같죠? 벌써 다리는 풀리고 마음은 결승선 넘어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더 만족스러운 기록을 위해서 결승선을 5m쯤 뒤로 밀어볼까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자고요. 끝까지 전력 질주! 파이팅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연 윤수일입니다. 터미널.

0: 윤수일의 터미널 듣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요즘 뭐 터미널도 지방 터미널 같은데 막 통폐합되고 승객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 있다 그러던데요. 네. 윤수일 씨,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터미널과 얽혔던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날씨가 저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9월 7일이 절기상 이제 백로입니다. 예. 슬슬 이제 가을로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가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파병이 된다면 대비 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데, 청와대가 사실상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놓고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6일부터 네,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게 돼 있네요. 9월 6일 일요일 날 출국을 합니다. 또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인 어제였죠.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생존 직원 2명을 구조했다고 네팔 당국이 지금 밝혔습니다. 지금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9일 만에 정말 처참한 상태에서 지금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있는 진흙투성이되어 있는 남자인데요. 네. 이 사진도 있고 지금 영상으로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공수처는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 받아온 지기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를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겼다는 얘기죠. 근데 해당 접대하고 이 판사 직무 사이에 요게 보니까 뭐 대가성은 없답니다. 뭐 그래가지고 뇌물죄는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 이후에 대박 아이템인데요. 미국 월가의 시선이 탈모 치료제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과 블룸버그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위고비와 마운자 주식은 잊어라. 탈모 치료제가 월가의 다음 금강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중요한 탈모약은요, 바르는 미녹시딜이 있고 또 먹는 프로페시아가 있어요. 그런데 미녹시딜은 심계항진, 프로페시아는 성욕 저하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고요. 또 모발 이식은 가격이 비싼 상황입니까? 위고비 마운자로 열풍으로 큰 돈을 번 투자자들이 그다음 소비자 시장으로 탈모를 찍은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베라더 믹스라는 회사랍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세운 바이오 스타트업인데 올해 2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지금 500%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베라더 믹스.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요. 탈모로 고민하는 남성들, 특히 남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TBS TV,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월뱅이 광고에 이어서 꽃배달까지 힘든 싱어 이대가왕 도현아씨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들으시고요. 끝나는 대로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여의도 뭐 불꽃 축제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암표도 뭐 돌아다닌다 그러고 예? 또 한참입니다 지금 얘기들이. 내일도 주말에 여의도 쪽 한참 붐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돈가스 퀴즈 하겠습니다. 나눔 선물할 거예요. 샵 0951 문자창에다가 퀴즈 정답 적으시고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누구하고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자 먼저 돈가스 퀴즈입니다. 요즘에 미국 월가에서요 탈모 치료제를 아직 개척하지 않은 금강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소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탈모 치료제 전에 열풍을 일으켰던 이 치료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고비 마운자로. 자, 이 주사는 뭘 치료하는 약이었습니까? 1번 비만 치료, 2번 무좀 치료. 위고비 마운자로는 무엇 치료제냐? 1번 비만, 2번 무좀. 헷갈리십니까? 1번 적으세요, 그냥. 나눔 선물 지금부터 쭉 읽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하나 적으십시오.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산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미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의 먹어바디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자연산 활미노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 샐러드,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에 통통치킨에서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에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의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름 선물 보내주시는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나눔 선물을 받으시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이거 세 가지 적으셔서 샵 연고일로 지금부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 주사 아주 열풍이라고 그러죠. 살 빼는 데 쓴다고 그러는데 위고비 마운자로 이 주사가 어디다 쓰는 치료제냐.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비만, 2번 무좀.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다 쓰셔가지고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권혜경 산장의 여인.

0: 네, 청취자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나눔 선물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가스 퀴즈 정답은 비만 치료제죠. 위고비 마운드화로가 뭔 치료제냐? 비만입니다. 무조만이죠. 근데 문자 보내드신 거 보니까 비만 치료 이 주사 맞는 분들이 허리케인 청취자 여러분들도 꽤 되시네요. 네. 지금 새싹 문자로 6865님 첫 번째 당첨이 됐습니다. 나도 마운자로를 맞고 있어요. 정답은 비만 치료제고 한우 국밥을 좀 받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사서 보내셨는데 이분을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어디 계신 거예요?
1: 아, 인천 포항에 사는 신기정입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은 자주 들으시고요.
1: 자주 1년, 아니, 한 달, 아니구나. 일주일에 한 3번? 4번?
0: 일주일에 3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마운자로를 지금 맡고 계시다고요?
1: 예.
0: 맞으신지.
1: 그리고 앵커님보다 5살 어려요. 65년생입니다.
0: 그러시구나.
1: 예.
0: 언제부터 맞으셨어요?
1: 맞은 지는 한 5개월 됐고요. 제가 당뇨, 40년 당뇨에다가 신장 이식한 지 5년 됐는데, 혈당이 안 떨어져가지고 병원에서 지금 처방으로 마운자로 떨어져가지고, 1단계 말고 2단계 1.4 맞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0: 가만히 있어봐. 당뇨 인생 40년이요?
1: 네.
0: 그러면은 한 20대부터 앓으신 거예요?
1: 예, 말년휴가 나와서 조금 음주를 좋아해갖고 술 먹고
0: 네.
1: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당뇨가 생겼어요.
0: 군대 말년휴가 나왔다가
1: 예.
0: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다음부터 누워있는 생활을 해가지고 당뇨에
1: 예.
0: 걸리셨다.
1: 한 1년 반, 2년 누워있는 생활 때문에 당뇨가
0: 아이고.
1: 와가지고요.
0: 그럼 20 중반부터 그러면 이
1: 초반,
0: 당뇨하고
1: 초반.
0: 싸우고 계시구나.
1: 네.
0: 지금은 혈당이라든지 당화혈색소 어느 정도 나오시는데?

0: 예?
1: 나와의 색소가 8.5. 전문 마운자로 맡기 전에는 10이었는데 지금 8.5로 떨어져가지고
0: 오,
1: 담당
0: 그렇군.
1: 교수님이 많이 좋아해요. 칭찬해주고.
0: 예. 저도 지금 뭐 3년 전부터 당뇨 약을 먹고 있는 있어서 제이이 당화혈 색소가 6.5인가 요거 뭐 기준 아닙니까? 그죠? 당뇨냐 아니냐?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근데
0: 저도
1: 마운자로 맞고 나서 식욕이 많이 떨어져요.
0: 근데 마운자를 맞으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1: 예.
0: 그 당화혈 색소도 10에서 8.5로 1.5가 또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군요.
1: 예.
0: 아무래도 이제 덜
1: 그래서
0: 섭취하니까.
1: 그렇죠. 뭐 식사를 멀리하게 돼요. 식사를 뭐 하루에
0: 식사를.
1: 세 번도 모자라는 걸 지금 한번 반? 그렇게밖에 못 먹어요.
0: 그 실제로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이나 이렇게 먹을 때
1: 예.
0: 식탁 앞에 앉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때요?
1: 항공기 반이 모자라던 게 지금 항공기가 남아요.
0: 아, 공기 반을 드셨는데 밥을.
1: 예,
0: 예.
1: 항공기상 줄었죠.
0: 그러면
1: 그것도 많아요.
0: 반 정도 먹으면 이제 수저를 놓고 싶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1: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택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먹어야 되니까 조금씩 먹기는 먹어요.
0: 예, 그러시구나. 지금 택시 영업하고 계신가 봐요?
1: 아, 예, 지금 부평역에 세워놓고 지금 전화 통화 중이에요.
0: 아, 그래. 지금 뭐차 안에 내비게이션 같은 데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지금.
1: 예. 다시 틀어놓으니까 내비는.
0: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 마운자로 위고비 맞으시는 분 중에 이 부작용이 있다는 분도 계시다는데, 뭐,
1: 예,
0: 구토나 설사, 뭐, 이런 거?
1: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1단계에서 마운자로 맞고
0: 예. 네.
1: 설사가 나가지고 장 트러블 생긴가 뭔가 해갖고 설사 나고 일주일 밥을 못 먹었어요. 막 오바이트하고
0: 야,
1: 설사
0: 그런 게
1: 나고.
0: 있구나. 우리 저, 청취자님 그런 거지는 않으셨고?
1: 저는 그런 거 염려는 없어요.
0: 네. 어떻게 저 마운자로 맞으기를 좀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시겠네요?
1: 당연하죠. 고마운
0: 예,
1: 거죠. 일단은 저한테.
0: 그러네요. 예.
1: 그러니까 당화혈 색소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0: 네.
1: 일단은 무조건 좋은 거죠.
0: 그 당화혈 색소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1: 네.
0: 당화혈 색소 1% 떨어지는 것 자체가 혈당을 뭐한 20, 30% 떨어뜨려 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혈당도 많이 내려가셨겠네?
1: 혈당은 제가 수시로 재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그거 보고는 붙여놔가지고 봤는데요. 택시에도 혈당기가 있고 뭐 그런 건데 하나도 그냥 잘안 되는데
0: 아, 그러시구나.
1: 사실은 목이 안 타고 좋아요. 네,
0: 어쨌든.
1: 왜냐면 이런 거 맞고 그럴 때는 혈당이 높을 때는 막 갈증이 나가지고 못 버텼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0: 그럼 혈당이 확실히 떨어지긴 떨어진 거네요.
1: 네. 입이 촉촉해요, 항상 입술이.
0: 이게 보니까 저도 주변에서 너살 빼려고 그러면은 그뭐 그런 거 비만 치료제 한번 맞아봐라. 예, 그런 얘기는 듣긴 듣는데 저는 그냥 혼자서 그냥 안 하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운동을 좀 저도 평소보다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조금 빠지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1: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저장애인이다 보니까
0: 예.
1: 20대 때 사고 나가지고 기저장애인 떨어졌거든요.
0: 아,
1: 그러다 보니까 격한 운동을 못 해요.
0: 그러시겠네.
1: 힘들어요.
0: 그러시겠네.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예.
1: 예, 지금 삶에 만족해요.
0: 네.
1: 이쁜 와이프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으니까.
0: 예. 그러면 되죠, 뭐. 네. 예. 그 택시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1: 지금 횟수로 3년?
0: 3년?
1: 3년 반 정도 됐어요.
0: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마운자로나 위고비 맞는 다른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안 맞는 분들 중에도 혹시 한번 나도 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저 청취자님의 이야기가 많은 또 경험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한 가지 당부 드릴 거는
0: 네.
1: 그냥 하지 말고 병원 의사하고 상담해서 처방을 받으세요.
0: 아, 아니, 이 치료제는 의사 처방 없이는 못 맞는 거 아닙니까?
1: 무턱대고 가서 놔달라고 하면 또 개인 병원에서 놔준다고 해요. 큰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야
0: 네, 네,
1: 아까
0: 네.
1: 답이 나와요.
0: 예,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도움이.

0: 되는 정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님한테 아까 그 한우국밥 받고 싶다 그랬으니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자, 지금 부평에서, 예, 당뇨를 한 40년 가까이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서 당뇨하고 투쟁을 하고 계신 청취자님하고 마운자로 맞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눔 선물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받고 싶은 나눔 선물 적어서 샵0951 문자로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또 듣고 오겠습니다.

0: 1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3: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백미연 신현대가 부릅니다. 난 바람, 넌 눈물.

0: 백미연 신현대 씨, 난 바람, 넌 눈물 듣고 왔고요. 7061번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입니다.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건강검진하고 결과가 안 좋아서 지금 운동 식이요법 시작한 지 20일 됐는데 3kg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아유, 좋으시겠네. 남편 힘내라고 오란다 좀 받고 싶습니다. 네, 7061님께 파주시 한가쌀가밀에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 빼고 계신다는 분이 아주 문자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20일 만에 3kg. 야, 대단하십니다. 예. 네.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자, 이분은 또 비만 때문에 주사를 맞는다는 분인데 3022번님인데요. 당첨됐어요. 정답 1번입니다. 복부 비만이 있어서 고민 끝에 마운자로 치료를 받아서 이제 1번 주사 맞았는데 첫 번째 주사를 맞았는데 거짓말처럼 먹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십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요. 일주에 한 번씩 제가 배에다 주사를 놔요. 네 번을 맞는데 38만 원이거든요. 좀 비싸긴 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 마흔자로. 이 복부 비만이라는 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요즘 그 저도 살 빼는 그런 거, 뭐 당뇨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복부 비만이라는 게이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더라고요. 예, 겉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는 이제 이 뱃살, 피하 지방, 예,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이 사람 건강을 안 좋게 하는 게그 내장, 그 안쪽에 보이지 않는 그 안쪽에 있는 내장 지방이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게 또 인체 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근데 이게 살을 빼면 피하 지방이 이제 이 뱃살이 쑥쑥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피하 지방이 빠지는 것보다도 내장 지방이 더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살이 조금 들어갔다 그러면 아, 내몸 안에 내장 지방, 이 몹쓸 내장 지방도 많이 녹아서 없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302님께서 이 나눔 선물, 뭐 받겠다는 건안 적으셨는데 이 전화를 또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1: 안녕하세요.
0: 여성 청취자시네요. 반갑습니다.
1: 네.
0: 예.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어디,
1: 너무 잘
0: 동네는 어디,
1: 듣고 있어요.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네.
0: 동네는 어디세요?
1: 여기요. 성동구 마장동이요.
0: 마장동에 계시구나.
1: 네. 여기
0: 네.
1: 한양대학교예요.
0: 아, 한양대학교, 거기서 사세요?
1: 아니, 여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0: 아, 한양대학교 직원이세요?
1: 네네.
0: 아, 지금 그럼 학교에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1: 네, 학교에서 저희는 학교로 들어오는 등기 우편물을 각 대학으로 운송해주는 일을 하는데 그 운송하면서 허리케인 라디오를 꼭 듣는 그 시간이어요.
0: 아,
1: 그래서
0: 그러시군요.
1: 뒤늦게 들으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0: 아이고, 목소리만 들어도 많은 청취자들한테 행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1: 어머,
0: 아주 맑으시긴
1: 감사합니다.
0: 해요. 예.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그 캠퍼스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뭐 차를 타고 다니세요? 자전거로 다니세요?
1: 봉고 베스타 차를 갖고 다녀요.
0: 아, 차에다 우편물을 싣고서.
1: 네,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죠.
0: 아, 그러시구나. 맞아요.
1: 네.
0: 죄송합니다. 아, 그렇게
1: 그래서
0: 하는구나.
1: 네, 너무 듣다가 마운자로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경험한 거라 제가
0: 네.
1: 한번 문자를 넣어봤어요.
0: 그래요.
1: 제가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살이 막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누가 이거를 권하길래 고민하다가 병원 가서 처방받고 주사를 주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살이 쪘겠죠?
0: 네.
1: 근데 거짓말처럼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0: 첫번딱 맞았는데.
1: 네, 한번
0: 아,
1: 맞았는데도요.
0: 언제 맞으셨어요?

0: 있어요?
1: 맞더라고요.
0: 지난주에?
1: 예, 네, 지난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더라고요.
0: 이번 주에는 언제 맞아요?
1: 이번 주 내일 맞아요. 토요일 날.
0: 이제 혼자 댁에서 이제 하시는 거겠죠?
1: 네. 이렇게 배에다가.
0: 그거 안 아파요? 이렇게 저 배에다 이렇게 주사할 때?
1: 그냥 따끔? 따끔 뭐 이렇게 해요.
0: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1: 네. 그렇게 뭐 아프고 그러지는 않아요.
0: 그러시구나. 근데 네 번 그거는 이제 의사한테 처방 받아서 약을 주사제를 네. 사오신 거고 4회 분량인데 38만 원이더라?
1: 네, 38만 원 줬어요.
0: 보험 처리는 안 되는 거죠, 그거?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죠, 38만 원. 그럼 한 번 맞을 때 4, 8, 32, 4, 9, 32, 한 9에서 10만 원 또 내는 거네요.
1: 그렇죠.
0: 1회분이.
1: 살 빼는 거 돈 많이 들어요.
0: 예. 전에는 뭐 다이어트 도전 안 하셨어요?
1: 아, 저는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면 된다 이런 위주라 네. 다이어트 안 했는데 살이 갑자기 갱년기 지나면서 하니까 네.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무릎도 아프고 조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체중 관리를 좀 하려고
0: 네.
1: 운동해갖고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0: 네. 혹시 저 앞에 택시기사 청취자님은 40년 동안 당뇨하고 싸우고 계시다 그러는데 혹시 뭐 당뇨나 이런 저 이 대사 증후군 증세 같은 건 없으세요?
1: 저는 아직 그런 건 없어요.
0: 아유, 좋으시네. 뭐 그냥 오로지 살만 좀 쪘다 이런 얘기네.
1: 네. 예. 운동을 저는 테니스를 한 30년 쳤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아서 살이 잘 안 빠지는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0: 아, 테니스로 30년 몸을 네. 가지다 보니까.
1: 네.
0: 이게 저, 뭐, 피하 지방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근육이 네. 많았으니까.
1: 네.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인데. 네. 이게 이제 그런 데다 대고 먹는 걸 또 좋아하니까. 네. 살이 찌는 거니까는 이거 이제 식욕을 억제하면 좋겠다 해서 아. 이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0: 아, 이거 좋으시네, 뭐, 그러면.
1: 네,
0: 보통 살 많이 찐 사람들이 그 당뇨 좀 있고 혈당 오르고 막 그러는 저도 뭐 그런 사람입니다만 얼마나 좋으셔. 그런 거 없이 근육이 많다니까. 근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좀 얼마나 빠지셨어요?
1: 지금 저는 일주일 됐는데 1kg 제가 68kg인데 네. 오늘 아침에 올라갔더니 67이 됐더라고요.
0: 와, 박수.
1: 덜 먹어요. 확실히 밤에 안 먹어요.
0: 기분 좋죠?
1: 아, 1kg인데 너무 행복하던데요?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일 2회차 또 3회차 네. 4회차 3번 남았는데 그럼 네. 앞으로 일주일에 네. 1kg씩?
1: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예. 근데 갑자기 막 몸도 엄청 가벼워져갖고요.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0: 아니, 저도 요즘 그 운동하고 뭐 그러면서 조금 빼니까.
1: 네.
0: 약간 좀 그 몸이 좀 가벼워졌다? 이런 느낌이 좀 생기더라니까요, 네, 저도.
1: 1kg인데도요, 벌써. 예. 가벼워진 것 같아요. 무릎도 안 아픈 것 같아요.
0: 예. 아무튼 청취자들 중에 이제 당뇨로 약도 드시는 분 저와 같이 계실 텐데.
1: 네.
0: 아니 청취자님은 약 안 드신다니까 괜찮고. 하여튼
1: 네,
0: 이
1: 감사해요,
0: 모든 병의 근원이 이 체중인 것 같아요. 체중. 체중을 빼면은 뭐든지 네. 더 컨디션이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1: 네. 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살을 빼는 거예요. 나중에 성인병 오고 그럴까 봐.
0: 그렇죠.
1: 그렇게 되기 전에 예. 제가 관리를 내 몸을 내가 사랑하자 이렇게 해갖고 한번 비싼 돈인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요즘도 테니스로 몸 단련하시고요?
1: 네. 매일 저녁에.
0: 오.
1: 퇴근하고. 예.
0: 아니 그러면 저기 그 서브 넣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위에다 놓고 탁 치는 그런 것도 하세요?
1: 그럼요. 오,
0: 포워드, 백워드 뭐 이런 거 다 하시고?
1: 아유, 30년 차라니까요.
0: 발리. 발리.
1: 발리 좋죠. 제가 원래 발리어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제가 저 30대 초반에 포워드, 네. 백워드 그거 하다가
1: 네.
0: 발리 한 석 달째인가 넉 달째 들어가서 발리 시작하자 그러다가 아우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거든요.
1: 네.
0: 아, 발리도 하시고.
1: 근데 발리가 하기 시작하면 배우기는 어려운데 하면 재밌어요.
0: 아.
1: 발리 하고 싶어서 뒤에서 못 쳐요. 네.
0: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저 테니스 선수는 누구 좋아해요?
1: 선생님 이제 저가

0: 우리 선생님이 오셨어요. 세계에서 알카라츠 좋아해요.
1: 아, 저 스페인.
0: 네.
1: 알카라츠.
0: 네.
1: 알카라츠인가, 알카라츠인가. 아, 걔.
0: 알카라츠. 예.
1: 그 친구 정말. 뭐, 요새 세계 랭킹 1위죠?
0: 네. 최일구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있어요.
1: 누가요? 아,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0: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하고 저 자랑했어요.
1: 아이,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하여튼 아주 유쾌한 전화 인터뷰에서
0: 네.
1: 저도 즐겁고,
0: 아,
1: 청취자분들도
0: 네.
1: 여기저기 또 도움은 되셨을 것 같아요.
0: 아,
1: 청취자의
0: 네.
1: 이야기 듣고. 근데 나눔 선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0: 네.
1: 이거 뭐 저희가 살 빼고 계신다는 분한테 드릴 게 지금 네. 먹는 거밖에 없는데 목이버섯은 어때요? 목이버섯.
0: 아 좋아요. 목이버섯 좋아요.
1: 목이버섯은
0: 다가오는데 저기 뭐지 잡채에 먹을게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0: 네.
1: 알겠습니다. 버섯은 뭐 살 안 찐다고 하니까 저
0: 네.
1: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0: 감사합니다.
1: 추석 때 잡채 잘 해드시고요. 오늘 좋은
0: 네.
1: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한양대 캠퍼스에 지금부터 우편 배달 시작합니까, 그러면?
0: 네, 지금 시작합니다.
1: 아이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0: 봉대 들어갑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1: 네. 네. 아, 아주 유쾌하신 분이네요. 아, 학교 안에, 저는, 우체국에서 다 이 대학마다 돌아다니면서 우편 배달하는 줄 알았더니 한 군데서 다 모아가지고, 여기 또 학교 안에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군요. 한양대학교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류지강의 노래입니다. 이쁘니 꽃뿐이, 이쁘니 꽃뿐이.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프로 정렬, 좌프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네, 광고가 또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5103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입니다. 비만 자녀가 3명인 가장입니다. 대출 이자가 너무 버겁고요. 퇴근 후에 알바로 근근히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과 외식 한번 해보고 싶은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청취자로 보이는데, 네. 아, 안타까운 그 무거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대출 이자가 앉은 자리에서 지금 금리가 8월 달에 0.25% 올라가지고 지금 중앙은행 그 금리가 지금 3%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0.25%를 또 더 대출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버거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5103님께서 애들하고 같이 외식 한번 해보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노 모듬의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에 가셔가지고 예, 자 외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네. 자 오늘 금요일 날 9월 4일 금요일 허리케인 라디오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3부가 오늘 힘든 시간이라는 날이죠. 금요일 날이라. 지난주에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수 두 분이 재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가수 신한산 씨 또 류인숙 씨 두 분이 대결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부 꼭 들으실 건데요. 6676님께서 신청한 노래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냈네요. 78살 되는 할머니예요.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김상희 씨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이 노래 듣고 3부에 저는 뵙겠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서울시내 여의도 일대에서는 불꽃축제가 진행되면서 교통통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내 한강다리 중에 원효대교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통제 예정인데요. 관련 작업을 하고 있어서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2차로가 현재 차단돼 있습니다. 또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까지는 내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면 통제되겠고요. 오후 4시부터 밤 9시 20분까지는 노들섬 정류소 두 곳과 한강대교 이 4개 정류소를 지나는 16개의 버스 노선이 무정차 통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 습도는 4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분 첫 곡입니다. 진심은 산 넘어 산.

야, 진심원 씨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겪었던 많은 고생담들을 한마디의 노래로 엮어놨어요. 산 넘어 산. 살만 하면 힘든 일이 생긴다. 예. 자, 나눔 선물 당첨자 5881번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청명한 가을 날씨처럼

0: TBS 정상화 빨리 바라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어요. 월곡동에 김만희 떡볶이 받고 싶습니다. 예.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집에 가시면 김만희 사장이 3, 4인의 예, 떡볶이, 예, 어묵탕, 예, 식혜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김마리가 아니고요. 김만희입니다. 사장님 성함이 만희, 김만희. 이어서 7484님 당첨입니다. 정답 1번 비먼 치레제고요. 저는 오리볶음탕이에요. 왜냐하면 퇴원해서 아내하고 같이 먹고 싶습니다. 광고가 물밀듯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7484님께 오리볶음탕이라고 하셨죠? 자, 오리볶음탕.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키즈 시점에 오리볶음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드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최고의 케인 라디오는 TBS TV,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이죠. 서울예술대학교 출신이고요. 저와 같이 힘든 싱어의 보조 MC를 하고 있는 남산 씨의 노래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 듣고요. 실버돌 힘든 싱어 시작합니다.

0: 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실버돌
1: 힘든 싱어
0: 어서 오십시오. 신한산 씨가 조금 늦었어.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할 수 있는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나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운 보조 MC 명문학교 출신이죠. 수많은 연예인을 배출한 서울예술대학교 차만 타면 오는데 국민 가수를 꿈꾸는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에 빛나는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조 MC 가지고 이 TBS 클래스에 맞는 스페셜 게스트 마스터 세레모니 남산 가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 대로 국민 가요, 국민 가수를 꿈꾸는 특별 게스트 MC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야, 그거 외우느라고 참 시간 오래 걸렸겠네.
2: 아, 이제는 외우지 않고 머리에서 줄줄줄줄 나옵니다.
0: 서울 예대 졸업하셨는데 동기생이 최양락 씨 말고 또 누구 있어요?
2: 아, 저는 그 서울 예전을 졸업했고요. 네. 그 고등학교 동창이자 서울
0: 예대. 아, 지금 이제 서울 예대니까. 예. 서울 예대라고.
2: 동창인 이경래 씨가 우리 같은 그 대신 고등학교를 같이 나와서 서울 예대를 같이 나왔죠.
0: 고등학교 대신 나왔어요? 네,
2: 대전 대신 나왔어요.
0: 아, 서울 저기 서대문 대신이 아니고.
2: 네, 박강성 선배님도 거기 계시고 신성우 씨도 거기 학교 출신입니다.
0: 또 서울 예대 또 동기 또 어느 분이 계세요?
2: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같은 과에 영화과에 싱글벙글 씨를 진행했던 김혜영 씨가 같은 과에 있고요.
0: 네. 예. 그렇구나. 네. 또요.
2: 뭐 그 외에도 우리 1년 선배 이휘양 선배님도 계시고 또 국풍 81 바람이래오 추상을 가지고 그때 로비에서 노래 통기타 치고 계시던 이용 선배님도 그 학교 출신이고 최민수 선생님도
0: 동기, 동기를 묻는데 왜 선배를 자꾸 얘기하십니까?
2: 아, 동기는 이제 그 외에도 또 있는데
0: 기억이 안 나시고.
2: 예, 그렇죠.
0: 근데 어떻게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다가 서울 예대 진학 어떻게 했어요?
2: 아, 저는 원래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집안이 어려워서 그 대학을 가기려고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서울 예대를 꼭 가야 된다고.
0: 네.
2: 그 방학 때 와서 저를 꼬셔갖고 서울 올라온 바람에. 네. 제가 시험을 받는 듯 됐어요.
0: 영화과에?
2: 네. 그 심사를 보는데 교수님이. 네. 잘하는 게 뭐냐. 네. 노래를 한번 불렀어요. 네. 노래 1절 하니까 그만하라고. 그리고 합격돼가지고 제가 학교 다녔습니다.
0: 아니, 영화과 입학하는데 왜 노래를 합니까?
2: 잘한 그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네. 면접 보는데 그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0: 야,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덜컥 합격이 되셨겠지. 3348님이 남산 씨 스탠드바 명 MC답게 의상 아주 끝내줍니다. 아, 지금 TV로 보시나 봐. 아, 예. 오늘 반짝 의상은 또 어디 미국에서 공수한 거예요, 그것도?
2: 아, 우리 아드님이 미국 LA에서 네. 의료 사업을 하는데 네. 아빠 그 방송 열심히 해서 국민 가서 되라고 늘 한 두 달에 한 번씩 보내줍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예. 자제분이 LA에서 의료가 아니고 의류겠지.
2: 의류.
0: 의류, 옷. 네, 옷 아까 의료라고 그래가지고.
2: 의료라고 한 게 아니고 옷. 히어링이 안 좋으시네요. 그 제가 그 어렵게.
0: 여보세요. 스피킹이 안 좋은
2: 말씀하세요.
0: 거예요.
2: 할 말씀 하세요. 제가 그 아드님을 그 미국에 그 버클리를 그 유학을 보냈어요. 어렵게 보냈어요, 제가요.
0: 아들을?
2: 예, 네, 그래서 네. 어렵게 보냈더니 아들이 네. 그 이제 아빠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오시대도 좀 보내서 열심히 하시면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보조 MC 소개해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무승부였어요, 그죠? 남자. 그렇죠.

0: 국악 분위기 타이틀곡 텅. 자, 가수 신한생 가수실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보조 MC 떨고 있네요.
0: 아, 여기다가 또 다른 걸 넣으려 했는데 네. 저 문장 길다 보니까 짧게 시간이 없어서
1: 감사합니다.
2: 지난주에 리허설을 못해서 이제 무승부 처리를 저희가 했거든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네, 네. 이제 스튜디오 좀 익숙하신 거죠?
1: 예, 그래도 네. 두 번째 들어오니까요. 조금 그래도 좀 적응이 되는
2: 그렇습니다.
1: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이제 예. 지난주에는 사실 리허설을 할 시간이 안산 씨, 신한산 씨한테 못 들어가지고 PD가 네. 죄송하다고 이제 무승부 처리했는데 오늘은 이제 없어요.
1: 감사합니다.
2: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실버돌 힘든 싱어 신한산 씨의 30초 셀프 PR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가요 텅이란 곡으로 요즘 활동하고 있는 가수 신한산이라고 합니다. 요즘 무명전설 아침마당 각 지역축제 가요제에서 어린아이부터 실버 가수님들까지 제 노래 텅을 많이 불러주셔서 요즘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 신한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자,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요즘 그 텅이라는 노래 저희도 며칠 전에 한번 틀었어요.
1: 예, 예.
2: 여기서 이 시간에 한번 틀었는데 요거를 많은 가수들이 커버곡을 하고 있다 이거죠.
1: 네, 저도 처음에 여기 이 방송이 처음 텅을 제가 와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앞전에 여기 그 이게 지금 이 그 가수 한 분이 네. 여기 오셔갖고 이 노래를 먼저 불렀다고 연락이 왔어요.
2: 아, 나도 거기 싱어 할 때.
1: 예, 예, 예. 텅을 불렀다고.
2: 그러시구나.
1: 예, 김대희라고.
2: 그렇죠. 예.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한산 씨가 남산 씨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긴장도 좀 안 하시고.
0: 아, 저 친구가.
2: 신한산 씨가 보조 MC를 해주면 어떨까요?
0: 아, 저 친구는요?
1: 아니, 네. 원래 제 보조였어요.
2: 누가요?
1: 제가 공연 댕길 때 옆에서 네. 좀 이렇게 짐도 들어주고.
2: 남산 씨가?
1: 네네.
2: 아, 보조를 여기서 말하는 게 옛날부터 보조구나.
1: 아, 옛날부터
2: 저 친구. 보조 전문이네, 그러면.
0: 말을 좀 그렇게 하는데도 네. 좀 저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1: 아, 지금은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2: 자, 알았습니다. 뭐, 오늘의 도전자 신한산 씨 두 번째 또 셀프 PR 들어봤고요. 자, 이제 3승에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3: 네.
2: 우리 류인숙 씨는.
3: 네.
2: 자, 3승에 도전하는 챔피언 다시 모시겠습니다. 남의 딸, 가수 류인숙 씨 어서 오십시오.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류인숙입니다. 제가 사투리를 좀 심하게 쓴다고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 듣는 지인들한테 버섯이 뭐냐고 버섯이라고 말 좀 제대로 하지.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되도록이면 좀 이쁜 말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까
2: 예?
3: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분홍빛 자켓이 아주 좋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딱 들어오고요. 네. 자, 남산 씨.
0: 네.
2: 명문 서울예대 출신의 스탠드바 MC 경력만 30년인데 오늘 두 가수분 보니까 어때요? 오늘 재대결 전망 좀 한번.
0: 아, 제가 볼 때는요.
2: 네.
0: 전문가 입장에서
2: 네.
0: 제가 가수이기 때문에 그 가수는 곡도 초이스를 잘해야 되겠지만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류인숙 가수님은 그 칼라로 따지면은 레드고 우리 신한성 가수님은 화이트인데 우리 그 유인숙 가수님은 명품 모이스고
2: 네.
0: 믿고 들을 수 있는 여유 여기서 나오는 그 멋진 완봉 종국 네. 트로트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 네.
0: 그리고 신한상 가수님은 이 텅이라는 노래는 국악풍이 민요쪽이기 때문에
2: 네.
0: 그 약간 헐스크 보이스가 많은 그 청취자분한테 감동을 주지 않을까.
2: 머크스 보이스.
0: 허스키 보이스요.
2: 허스키 보이스. 허크스 보이스라고 하지 않으세요?
0: 발끝마다 튀기지 않네.
2: 허크스 보이스.
0: 아니죠. 신한상 가수님 물어보세요. 제가 허스크 보이스라고 했나? 허스키 보이스라고 했는지.
2: 허스크라고 그랬다니까.
0: 여보세요. 웃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2: 아유. 뭐라 하는지 하여튼
3: 그치,
2: 뭐
3: 그치, 웃지.
2: 얘기는 잘 해주셨는데 다 와닿지는 않아. 보조 MC님, 자, 문자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은 이제 신한산 씨 보고 읽으라 그럴까?
0: 아,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2: 네, 해보세요. 네.
0: 남 하는 일 껴들으면 안 됩니다.
2: 네? 네.
0: 9629님께서 신한산 씨 나오시면 신한산 선 언제 개통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0: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3년 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이야기는 조금 들었던 네. 것 같아요.
1: 신안산 씨가 이제 안산 시민이니까 네네. 네, 그걸 이제 여쭤봤네요. 네.
2: 또 462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최일구 MC님 반갑습니다. 날씨처럼 화창한 방송 감사드리고요. 보조 MC님 깨알 멘트 넘넘 잼나게 보고 있답니다. 인천에서는 노래강사 전영희 올림 네. 이렇게 쓰셨네요. 네.
1: 무슨 내용입니까?
2: 몰라요. 그냥 넘어가세요.
0: 듣는 분들이 전영희 씨는 보니까 제 팬인데 오늘 그 남산 가수님을 좀 많이 응원해 주시네요.
2: 여보세요. 이 문자 제대로 파악하세요. 두 분이 깨알 같은 그 티키테카 잘 된다고 한 그런 얘기지 자기가 한 번도 안 했어요.
0: 네.
1: 아이고. 네. 하여튼 남산 씨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조 MC 역을 지금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도전자 또 챔피언 네.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조 MC님. 네. 이제 본격적으로 1라운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버돌 힘든 싱어 라이브 재대결입니다. 그에 앞서서 남산 씨 청취자 참여 방법 안내 좀 해주십시오. 저 더듬거리지 말고 똑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음악이 나와야죠.
1: 그냥 하세요. 이거 네. 음악 안 나와.
2: 무료 문자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1: 0951
2: 예, 0951이나 샵 0951이나 1번 신안산 또는 2번 류인숙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너 밑에 일단은 뭐 한 번은 보여주니까요. 뭐 그날 못 참냐.
1: 여기 이제 파블로 피지가 여기 이렇게 써놨거든. 가려 열고.
2: 아, 이것은요.
1: 가려 열고 2주일 흉내 놓고서.
4: 솔직히 네. 춤을 추면서 해야 이게 제대로.
1: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 자, 좋습니다. 우리 보조 MC 열정이 넘쳐서 오늘도 좋은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대결. 본인 곡 라이브 대결이죠. 도전자 신안산 씨부터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또 지난주에도 들었던 신안산 씨 본인 노래 텅 하겠습니다. 자, 가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1승에 도전을 합니다. 구안산 아니고요. 신안산 가수가 부릅니다. 텅 박수.

0: 네. 잘 들었습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자, 1번 신한산 씨가 민요풍 노래, 본인 노래였죠? 텅! 가슴이 텅 비어버렸다. 예,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명문학 출신 보조 MC.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1: 벙소리로 가슴 치던.
2: 왜 이렇게 우세요?
0: 여보세요?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0: 여보세요?
1: 시켰어요.
0: 아유, 저 MC가 시킨 것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1: 청룡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신한산 가수 때문에 가입했습니다. 응원합니다.
0: 어머나. 어디를 가입하셨다는
2: 거예요? 감사합니다.
1: 신한산 가수 팬 미팅이 응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가입을 했다는데 어디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1: 그 나도 모르죠.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물어봤죠.
3: 좀 구독했다는 건가 봐요.
1: 네. 아유, 청룡님 가만히 있으세요. 여기 물어봤어요.
0: TBS 유튜브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아. 예. 또 다른 밑에 또 문자 소개해 주시고요.
1: 한울본 원장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통소리로 가슴 치는 신한산 가수님의 공력과 울림이 수원까지 전해지네요. 아싸! 화이팅!
2: 이분이 제 옆에서 노래할 때 이 장구를 쳐주시는 분이에요.
0: 한울본 원장님이라는 예, 예. 분이. 아.
2: 군원을 많이 갖고 있고 본원을 갖고 있는데 제 노래할 때 예. 통으로 옆에서 장구로 안무를 해 주셔가지고 아. 제가 이 덕을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 장구 난타 팀들이 제 곡을 가지고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아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면 네. 지금 저 녹음할 때도 같이 참여하신 분이니까
2: 그렇죠. 예, 예.
0: 뭐, 북을 치시죠.
2: 아니, 아, 이 노래할 때는 참여한 게 아니고 제 행사할 때.
0: 아, 행사할 예, 때.
2: 옆에서 그.
0: 아, 현장에 가면은.
2: 예, 안무로 아, 같이 이렇게.
0: 그러시구나. 요즘 이제 가을 되고 그러는데 어디 행사 문의 좀 들어옵니까?
2: 네, 요즘 뭐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추석 날까지도 지금 행사는 주말이면 다 잡혀 있고요.
0: 오우,
2: 네. 오. 뭐 그래도
0: 조만간 어디 다녀오실 때 어디 있어요?
2: 지금
0: 예약된 데가 기억나는 데는.
2: 아, 지금
1: 아마 없을 겁니다. 아,
2: 갑자기 생각하니까
0: 너무 많아 가지고
2: 갑자기 생각하니까
1: 아니, 지금 머리가 안 좋아 가지고.
0: 우리 저 보조 MC는 어디 저 행사
1: 지금
0: 예약 들은 거
1: 있어요? 팔도로 네. 아, 각계각층에서 지금 그 행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2: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뭐 복숭아.
1: 여보세요, 말 안 돼. 자꾸 복숭아 축제,
0: 복숭아
2: 장어원, 뭐 장어원. 등등등등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농협 네. 행사.
0: 알겠습니다. 네. 보조 MC는 그래서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하는데 실제로 계약이 된 건 있습니까?
1: 아,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갔다 와서. 네.
2: 내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1: 없어요.
0: 자, 명문학계 출신 보조 MC 문자 소개 하나 더 해주세요.
1: 아, 소연님께서 신한산 가수님 텅 노래 처음 듣는데 언능 배워야겠네요. 네. 최고입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저기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0: 한 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쫙 읽으세요. 이렇게 틀리지 마시고.
1: 아까도 네? 이제 밖에서 얘기했지만 네. 저기 우리 저 매니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산 가수.

0: 선생님 재밌다고 네. 좀 어설프고 틀리니까 재밌다고 하시는데
1: 아직 컨셉으로 일부러 막 틀리게 읽는 거예요?
0: 컨셉은 아니고 제가 발음이 조금 부족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게 재밌대요.
1: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난주에 2승을 거두었고요. 남의 딸 가수 류인숙 씨 첫 번째 라운드. 네, 류인숙 씨 본인 네. 노래니까 엄마 엄마 하셔야 네. 되죠. 네, 자 듣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가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류인숙 씨 기호 몇 번이죠, 보조 MC?
0: 기호 2번.
1: 기호 류인숙 엄마 엄마 씨입니다. 듣겠습니다.

0: 1번
1: 부드럽게
0: 류인수 가수님입니다.
1: 부드럽게
0: 엄마 엄마 응원의 문자 부탁해요.
1: 부드럽게 해주세요.

0: 나기인숙 씨, 엄마, 엄마, 잘 들었습니다. 자, 민숙 씨,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보조 MC님.
1: 놀푸른 TV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류인숙 가수님, 너무 잘하십니다.
2: 감사합니다.
1: 잘하시죠?
2: 할 때마다 떨리네요.
1: 근데 제가 듣기에는요, 역시 그 명품 보이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미자 선배님도 물론 뭐 국민 가수지만 우리 유인숙 가수님께서도 네. 그 못지않는 실력과 모든 걸 갖춘 그런 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명품 보이스라고 하셨는데 명품 보이스의 조건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1: 첫 번째는 타고나야 됩니다.
0: 타고나야 된다.
1: 두 번째는 그 목소리로 자기의 색깔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노력과 또 자기만의 어떤 테크닉이 주어져야 됩니다.
0: 좀 공허합니다. 그 설명이. 예.
1: 공허는 자. 저기 통 부른 신한생업의 노래입니다.
0: 다음 문자 소개해 주시고요. 아, 오늘 잘 빠져나가네.
1: 황명준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역시 노래 잘해 소름 돋아요.
2: 와, 감사합니다. 네.
1: 소름 돋는다 생각하십니까?
2: 그렇습니까? 제가
0: 저기 보조 MC님 예. 문자만 소개하세요.
1: 아, 어제는 또 지난번에 나 물어보라고 또 얘기했고 예, 물어보면 또
2: 아, 네. 네. 그 정도로 감동을 드렸다는 건가
1: 저도
2: 보네요.
1: 소름 돋아서 제가 아유, 물어보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네. 예. 자. 가수 신소문 TV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잘한다. 이번 최고요. 엄니 엄니 보고프다.
2: 아, 보고파요.
1: 이렇게 주셨습니다.
2: 슬퍼요. 네. 엄마.
1: 그리고 0622님께서 주셨는데 보재 MC가 어리버리하신 게 목소리도 그렇고 유현상 씨와 조금 비슷하네요.
2: 아.
1: 제가 그 노래 교실을 갔었어요.
0: 네.
1: 근데 그날 그 유현상 선배님께서 오시는지 몰랐어요.
0: 어.
1: 근데 그 입구에서 그 저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네. 막 사진 찍자고 뭐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해줬는데
0: 누가 사인을 했어?
1: 거기 그 노래 교실 총무님하고 저기 회장님께서 네. 입구에서
0: 아 남산 씨 보고 사인을 해달래요?
1: 예, 예. 그 사진도 직접 사진 찍어줬어요.
0: 그랬더니
1: 예, 이제 그러고 들어가 앉아 있는데 좀 네. 있다가 유현상 선배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랬더니 어 유현상 선배님 아까 오셨다 들어가셨는데 또 오셨네.
0: 정말로?
1: 예, 완전히 개발.
0: 지어낸 얘기 아니고?
1: 아 진짜라니까요.
0: 아니 남산 씨로 유현상 씨인 줄 알고
1: 선배님 노래 교실 갔었는데 오. 제가 그 아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좀
0: 재미삼아 그랬겠지.
1: 자, 닮았어요. 네.
0: 알겠습니다. 요 멘트도 한번 읽어보죠 보세요. 광고 멘트인데.
1: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TBS TV,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어 잘.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강호의 숨은 곳을 찾아봐 서바이벌 힘든 싱어
2: 실버들 힘든 싱어 4부가 시작됐습니다. 실버들 힘든 싱어의 청취자 여러분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신한산, 2번 류인숙. 그냥 이름이나 번호만 적어서 힘든 싱어 우승자를 뽑아주세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세요.
3: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 자 이제 실버들 힘든 싱어 2라운드 이제 갑니다. 도전자 가수 신한산 씨. 자 네. 이번에는 커버곡인데 어떤 노래입니까?
4: 아 저희가 이제 인생 1막은 끝나고 이제 인생 2막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인생 2막이라면 사실 이제 1막보다는 그래도 2막은 조금 더 남은 인생이 화려하고 멋지고 또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좋죠. 좀 살아가야 되지 않나 해서 예. 제 나이에 걸맞게 이 인생 2막을 사시는 분들 다 노래 들으시고 힘내시라고.
3: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 어리깬 라디오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인생 2막 사시는 분들이
4: 그렇죠.
3: 많으니까.
4: 예, 예, 예.
2: 또 신한산 가수가요. 또 새해 그리고 올해에 계획이 큰 계획이 있대요.
3: 네.
2: 작년에 얼마 전에 자기의 그 개인 디너쇼도 가셨었고 네. 뭐 큰 계획이 있어서 물어봐달라고 아까부터 바깥에서.
3: 그건 이제 끝나고 시간 날 때.
4: 네, 네, 알겠습니다.
3: 자 그러면 누구의 노래죠? 인생 2막?
4: 태진아.
3: 태진아 씨 원곡 네. 인생 2막 가서 네, 좀 네.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문 서울예대 출신 남산 씨 스탠드바이 MC 풍으로 소개를 한번 좀 해줘보세요.
2: 1번 신한산 가수 태진아 선배님의 인생 2막 커버곡 준비합니다. 보여주세요.

신앙생 가수 인생이마 응원의 문자 보내주세요. 신앙생 가수 1번입니다.

0: 네, 신한선 씨가 태진아 원곡 인생이마 잘 들었습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예. 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셨어?
1: 이게
0: 오디오가 안 들렸어요?
1: 음향이 안 들려.
0: 헤드폰 안에서?
1: 그, 아니 했는데
0: 네. 볼륨을 키우시고 하시지 그랬어요.
1: 아니, 볼륨을 키웠는데 저 리듬 자체가
2: 아무래도 전혀, 나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제 초짜기 때문에
0: 헤드폰이 좀 문제가 있나 봐.
2: 아니, 잘 나왔어요.
1: 괜찮아요. 이렇게 잘 됐는데 뭐 좋을까?
0: 어쨌든 뭐 잘 부르신 것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수고하셨고요.
1: 네.
0: 자, 이제 유인숙 씨, 네, 노래 들어봐야죠. 네, 오늘 과연 3승을 거둘 것이냐 말 것이냐 분수령이 와 계신데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3: 네, 오늘도 이미자 선생님의 기러기 아빠.
0: 기러기 아빠. 네. 네.
3: 이 사연에 대해서 한 말씀 아까 남산님이 해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2: 아, 기러기 아빠는요?
0: 네.
2: 엄마 아빠가 애들을 놔두고 야밤도 유한게 기러기.
0: 기러기 아빠 그게 아니고 해외 유학 보내고 혼자서 아니, 여기서 돈 버는 사람은
2: 요즘에 기러기 아빠고 네. 옛날에는 이미자 선생님이 그 노래 부르실 때는 네. 그런 해외 그런
0: 아, 옛날에는 해외 못 갈 때니까
2: 그렇죠. 어려워서 어디 해외를 갑니까.
0: 그 이미자 씨 부를 때는 기러기 아빠가 무슨 개념이라고요?
2: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네. 싸웠는지 뭐 먹고 살기 힘든지 모르지만
0: 엄마 아빠가 다 집을 나가 버렸어.
2: 그냥 다 나가신 거예요.
0: 애들
2: 배가 고파서 기다려다가 엄마 잠드는 그런 내용인데 어. 오늘 눈을 떠도 안 오고 내일 봐도 안 오고 그런 어. 내용이
0: 엄마 아빠가 다 나갔어요?
3: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조카가 남자 네. 조카가 노래방을 갔는데 몇 년 전에 네. 그 엄마 아빠가 제 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니까 네. 노래 음치가 돼서 노래를 안 하는 애인데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상에 노래가 들으니까 어찌나 감동이었는지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
0: 그러면 남산 씨가 해석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거네.
2: 아니 아까 우리
0: 자, 류인숙 됐고요. 류인숙 씨의 이미자 씨의 노래 두 번째 노래입니다. 기러기 아빠 박수.

0: 대단한 가수 유인숙 가수님, 기러기 아빠 열차하고 있습니다. 2번 응원의 문자 유인숙 사정없이 보내주세요.
1: 아, 잘했어요.

0: 채널의 기러기 아빠 잘 들었습니다. 노래가 말이 정말 그러네. 아빠는 어디 갔냐? 엄마는 어디 갔냐? 어디서 살고 있냐?
1: 우리는 사전에 이제
0: 외로운 형제 길길이는 기러기래. 아니 엄마 아빠가 왜 애들 둘다 다 놓고 엄마 아빠가 다 나갔어 그래?
2: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네.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 있는데 네. 두 분이 뭐 부부간의 화합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집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기
0: 알겠습니다.
2: 때문에
0: 거기까지 듣는 걸 하고요. 자 이제 두 곡 다 부르셨는데 짧게 소감은 들어볼게요. 신환산 씨.
3: 네. 아 오늘 이 조금 아쉽네요. 저는 이게 이어폰이 들리질 않아서 제가 아까 박자도 좀 놓친 것 같고.
0: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0: 저희들이 이따 끝나고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아닙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쨌든 멋진 추억이었고 오늘 저.
0: 류인숙 씨?
3: 예, 류인숙 씨 꼭 3승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0: 아이고. 우승을 양보하시겠다?
3: 아, 예.
0: 그럼 뭐 쉽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류인숙 씨는 어떠셨어요?
4: 네, 제가 오늘 네 번째 여기 오네요.
0: 그렇죠. 네. 지난주에 이제 무승부였으니까.
4: 네, 네 번째 오는데, 오늘은 좀 덜 긴장되겠지 하고 늘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제가.
0: 네.
4: 떨리는 건 여전하네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대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0: 공간이 귀한
4: 공간이셔서
0: 좋죠.
4: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4: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모두 제작진분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남산 씨 자 보조 MC인데 심사평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2: 침묵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겠습니다.
0: 뭐요?
2: 여보세요.
0: 침묵이요?
2: 잘 들으세요. 침묵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0: 예.
2: 류인숙 가수님은 정통투의 안결팔문 같았고, 그 신한성 가수님은 뭔가 빠져드는.
0: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늘의 결과를. 왜 코를 골고.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TBS TV,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6: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7: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8: 대리 부르셨죠?
5: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시간 일부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네. 실버들 힘든 싱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50, 제작진 50입니다. 남선 씨 발표하세요.
2: 오늘 이 시 순간이 가장 긴장되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삼성에 도전하는 우리 류인숙 가수님, 그리고 1승 1무에 도전하고 있는 그 텅의 주인공 신한성 가수님, 정말로 막상막한데 누구에나 승을 줘도 아깝지 않고 뭐 싫지 않은
3: 그런 시간 없어.
2: 여보세요, 얘기하고 있는데 Do your best. 아하,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칼을 뜻을 기다려보겠습니다.
1: 빨리 하세요.
2: 자, 오늘의 우승! 엄마 엄마를 부르신 유일식 가수님 삼성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합니다.
4: 감사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와,
4: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신한사 씨는 조만간 네. 패자부활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끝곡은 삼승에 성공하신 류인숙 씨의 엄마 엄마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신한산 씨, 류인숙 씨 나와서 감사하고, 명문대학교 서울예대 출신 힘든 보조 MC 남산 씨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4: 내가 최고다.
1: 박수.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부터 8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남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도 강한 너울이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금요일이라 도로에는 오후 내내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다는 점 도로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와 파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1: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최근 국채시장의 고금리가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인 5.31%대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국채 장기물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미국은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AI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고금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5대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금 대신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전 세계 AI 기업들이 쏟아내고 있는 채권의 총 발행량이 올해에만 벌써 2천억 달러, 우리 돈 28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이 결국 시장 전반의 고금리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장기 구체 금리는 미국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등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AI 기업들의 투자가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더 두들리게 하게 된 셈인데요.
1: 상황이 이렇다 보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치솟는 금리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한편 금리 안정을 위해 일본 엔화 가치 상승에까지 관여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글로벌 환율 정책까지 동원하는 미국. 그만큼 현재의 고금리 상황이 위협적이라는 반증이겠죠.
0: 그런데 반대편 중국의 행보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통화정책까지 과감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보다 훨씬 유리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금융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낮게는 1%대에도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1: 시장 원리로 금리를 제어하려는 미국, 그리고 금융과 산업 정책을 한데 묶어 강력한 지원군을 자처하는 중국. 이 치열한 자본의 대리전 속에서 기술 100건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자본이 지배하는 AI 시대, 이 거대한 각축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적 통찰을 가져야 할지 오늘도 언박싱 AI와 함께 고민해보시죠.
0: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 옆에 계신 네, 철규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패치노트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1: 네,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오늘 첫 소식은 이번 네. 주 AI 업계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뭔가요?
2: 오픈 AI가 개발 중인 차세대 모델 아스트라의 네. 해킹 능력이 자체 안전기 중상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네.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훈련을 스스로 중단하였습니다.
1: 아, 이게 네. 그 정도로 위험할 정도라는 거군요.
2: 네, 우리가 사실 저희 지난번에 네. 보도들 그 드리긴 했지만은 예. 오픈 AI가 실험하는 과정 중에서 규제 박스,
1: 그쵸. 그
2: 규제 센터 박스를 넘어나서
1: 스스로
2: 해킹을 이제 그쵸. 하는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요. 예. 오픈 AI는 차세대 모델인 아스트라가 사이버 보안 능력에서 이제 위험 등급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1: 네.
2: 이달 중순 2주간 관련 강화 학습 훈련과 사상 최대 규모로 계획했던 훈련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AI 기업들이 사실 지금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훈련 규모를 키워온 흐름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죠. 사실 이 AI 기업들은 데이터 학습 학습과 이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델을 고도화하는 것인데 네. 이거를 중단할 정도라면은 아 이거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다라고 스스로 인식을 했던 건데
2: 네.
1: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2: 네, 방금 말씀드린 사실 AI가 이제 규제 범위를 넘어서 AI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해킹을 하는 단계에 이제 이르렀는데요.
1: 예.
2: 사실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예. 1만 7천 건이 넘는 자율적인 침입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1만 7천 건이요?
2: 1만 7천 건. 예. 굉장히 많은 수인데
1: 예.
2: 사람이 사실 시키지 않았는데도 AI가 스스로 보안 장벽을 우회해 네오 네.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네.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려만 해왔던 위험이 네. 이제는 실제로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오픈 AI가 단순히 훈련 중단으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2: 네.
1: 다른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0: 2023년에 만든 안전관리 체계인 예. 준비 프레임워크를 이제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1: 예.
0: 우선 개발 단계 전반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 안전과 보안 장치를 개발 초기부터 예. 적용하며 모델의 추론 과정을 이해하는 연구에 더 많은 자원, 컴퓨팅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1: 예.
0: 오픈 AI의 수석 과학자는 안전 기준을 좀 서둘러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엄청난 절박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되게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준비를 좀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 AI 모델이 이제는 개발한 이 개발사의 의도와 통제 범위까지 스스로 벗어나서
0: 맞습니다.
1: 이게 이제는 개발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0: 네.
1: 이제 이 정도로 발전을 했다라면 이게 이제 오픈 AI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업계 전반의 흐름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달 12일에는 1,3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1: 네.
0: 경쟁 압박이 지금 안전 조치의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
1: 예.
0: 공개 연구를 내놨고
1: 예.
0: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죠. 구글 딥마인드를 이끌어온 데미스 하사비스는
1: 아, 예.
0: 프론티어 AI의 공동 안전 기준을 마련할 독립적인 감독 기구 설립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실제 위협도 이제 점점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1: 예.
0: 같은 기간 AI 에이전트 여러 개를 동시에 동원한 조직적 해킹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고
1: 아, 예.
0: 대만의 원자력 규제 기관이 자율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침투 시도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1: 예. 아, 이게 AI 능력이 뭐 좋아질수록 당연히 이제 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생기겠지만 이게 이제 방패가 될지
0: 네.
1: 창이 될지 이것을 가르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 이 장치들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가 많이 갖고 있는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 점에서 이게 기업들에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위험 수준을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이 안전 장치에 대한 이 검증 절차를 좀 사회적으로 그리고
0: 네.
1: 또 우리 공적으로 좀 뭔가 좀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0: 네,
1: 드네요.
0: 맞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0: 안전을 둘러싼 사실 긴장과는 별개로 시장의
1: 네.
0: 투자 여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1: 예.
0: 열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이번 주 중국 증시에서 나왔는데요.
1: 예.
0: 로봇 강아지로 유명한 유니틸 로보틱스가 상장 첫날 주가가 6배 넘게 뛰었습니다.
1: 아, 이 유니틸이라면 막 춤도 추고 쿵푸도 하고 했던 그 로봇 만든 회사군요.
0: 네, 맞습니다. 그
1: 예.
0: 유니틸이 이제 지난 19일 상하이 스타마켓에 상장을 했는데요.
1: 예.
0: 첫날 주가가 629% 급등하며 시가총액 약 660억 달러.
1: 와.
0: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1: 상장하자마자.
0: 하자마자
1: 와.
0: 6배 이상이 뜬 거죠.
1: 와.
0: 중국 본토 증시에 상당히 상장한 첫 범용 로봇 기업이기도 합니다.
1: 아, 네. 그 유니트리, 아까 제가 잠깐 뭐
0: 네.
1: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사실 네발 로건은 로봇계와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요.
1: 예.
0: 무엇보다 가격 파괴. 역시
1: 아.
0: 중국 기업답게
1: 네.
0: 가격 파괴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1: 예.
0: 과거 수억 원을 호가하던 로봇계를 수백만 원대에 내동으면서 연구용은 물론 소방, 순찰 같은 산업 현장 그리고 일반 소비자 시장까지 로봇의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 예.
0: 업계에서는 사실 기술 개발은 미국이 앞서지만 상용화 양산은 중국이 주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1: 예.
0: 이제 약간 태양광 같은 거죠. 유니트리는 로봇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1: 유니트리는 뭐 중국의 여러 로봇 기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싸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었던
0: 네,
1: 것
0: 그렇습니다.
1: 같아요. 그리고 뭐 쿵푸라던가 이런
0: 쿵푸가
1: 춤이라던가
0: 네.
1: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에 좀 네, 강조하는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0: 네.
1: 다만 이 성장 과정이 방금 이제 이런 그 언론의 어떤 비춰지는 퍼포먼스를 좀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다소 좀 과열 양상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데요.
0: 사실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좀 AI 주가인 것 같기도
1: 네,
0: 하고
1: 그렇죠.
0: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장 전 일반 청약에 무려 8,000배가 넘는 자금이
1: 와.
0: 몰렸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첫날 급등도 기업의 실적보다는 사실 이제 기업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의
1: 네.
0: 기대감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1: 뭐 아무래도 그렇게 화려하게 쿵푸도 보여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0: 쿵푸하는 로봇을 사실 누가 이기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네. AI 로봇이 결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 시대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1: 예.
0: 아직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은 아직 좀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1: 네.
0: AI 데이터 센터부터 로봇까지 이어지는 투자 열기를 두고 거품 논쟁이 사실 계속 지속되고는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기대와 실적 사이에 이제 간극을 좀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뭐 지금 요즘 한국의 증시를 생각해 보면은 뭐 저런 버블도 부럽긴 하네요.
0: 한국이 이미 선도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0: 또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어쨌든 이제 이 로봇은 뭐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 뭐 배터리 그리고 뭐 정밀 부품들이 다 이제 종합된 그런 산업이라는 점에서 사실
0: 네.
1: 우리 기업들도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업 분야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좀 시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유니트리의 성공이 사실 보여주는 것은
1: 예.
0: 기술력 못지않게
1: 네.
0: 그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1: 예.
0: 가격을 낮춰 시장을 먼저 만드는 전략의 힘인데요.
1: 예.
0: 정부가 사실 K-휴머노이드를 추진하고 있고 또 피지컬 AI에서 굉장히 승부를 보겠다.
1: 그렇죠.
0: 거기에서 이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1: 그렇죠.
0: 승부수를 던지고

0: 사상 최대의 주주 환원책을 내놨고 예. 삼성전자는 AI 전문가 영입과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 예.
0: 네, SK하이닉스는 지난 19일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각 계획과 함께 예.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쓰겠다고 발표했고요.
1: 네.
0: AI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줄 만큼 실적에 또 자신이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1: 예.
0: 증권가에서는 40조 소각은 예고편이라는 평가와 함께 삼성전자도 AI 투자를 3년 안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1: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보이기는
0: 네,
1: 했는데,
0: 그렇습니다.
1: 예. 일단 SKX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주가 조정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로 좀 보이긴 하는데,
0: 네 맞습니다.
1: 예, 이 올해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 저기 두 회사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요?
0: 네, 지난 9일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기대감에 10% 급등한 반면 예. 주주 환원책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SK하이닉스는 8% 하락하며 좀 회비가 엇갈렸는데요.
1: 예.
0: 열흘 만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환원책으로 응답하면서 반도체 호황의 A 결실을 그리고 또 AI 호황의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국내 증시의 핵심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예,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움직임이 좀 눈에 띈다고요.
0: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는 최근 딥러닝, 비전 AI 분석 석학인 한보영 서울대 교수를 외부 전문가로 잇따라 영입해 반도체 설계, 공정, 제조 전반의 AI 전환, 이른바 AX의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고요.
1: 예.
0: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자체를 이제 AI로 혁신해서
1: 그러게요.
0: 수율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1: 예.
0: 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1: 예.
0: 지난 15일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8천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 예.
0: 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소재, 부품, 장비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안정에 이제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는 한편 해외로도 눈을 돌리는 국내 기업들이 있다고요.
0: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달 네. 13일 해상부유식 AI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 판탈라사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 예.
0: 파도로 전기를 만들고 바닷물로 서버를 시키는 방식인데요.
1: 네.
0: 사실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실 부동산 논쟁.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문제인데 해상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걸 해소할 수 있다 보니까
1: 그렇죠.
0: 그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이게 참 그 데이터 센터를 뭐 우주로 보내겠다, 바다로 보내겠다, 아주 네. 사방으로.
0: 빈 공간이면 네. 일단 무조건 보내는 그런 전략을
1: 그러니까요.
0: 세우는 것 같습니다.
1: 예. 네. 이게 이제 이 메모리 호황이 참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될 것 같지만 이번 주 우리 소식들 네, 들어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단순히 이제 호황에 올라타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생산 혁신과 인프라 투자, 주주 환원까지 다음 단계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0: 네,
1: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제일 관심이 있어야 할 부분 같은데요.
1: 예.
0: AI가 만든 콘텐츠에 이제 보이지 않는 도장을 찍는 문제입니다.
1: 예.
0: 엔트로픽이 이제 AI 클로드가 생성한 글에 워터마크를 넣기 시작했는데
1: 예.
0: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의문 들게 합니다. 글에 어떻게 워터마크를 넣는가.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도입 일주일 만에 이용자 반발과 재고 도구 확산이라는 논란에 좀 휩싸였는데요.
1: 예.
0: 곧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시행되는 우리나라에도 시작점이 큰 사안입니다.
1: 이게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거야. 이제 옆에 오른쪽 아래 이런 데 이렇게 막 그 워터마크가 찍히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보고 지울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0: 그렇죠.
1: 이 텍스트에 들어가는 거는 참 지우지도 어려울 것 같은데.
0: 네.
1: 네,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0: 사실 이미지에는
1: 네.
0: 사실 뭐 우리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워터마크들이 박히고
1: 그렇죠.
0: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1: 예.
0: 또 사실 이제 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싶은데
1: 예.
0: 단어 선택이나 문장 구성 같은 텍스트의 통계적 패턴에
1: 예.
0: 이제 데이터로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신호를 심어두는 이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겉보기에는 평범한 글이지만 전용
1: 네.
0: 검사 도구를 돌리면 AI가 생성한 글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
1: 네.
0: 이것인데요.
1: 예.
0: 이미지의 경우 파일에 이제 출처와 생성 이력을 담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기록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당연히 뭐 이용자들의 반발이 아주 클 것 같은데요.
0: 네.
1: 네. 어떻게 반발하고 있나요?
0: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1: 네.
0: 본인이 쓴 글이 어디까지가 내 글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 그렇죠.
0: 자신이 직접 쓴 글을 AI로 윤문만 하더라도 그 경우 사실 AI 생산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1: 그렇죠.
0: 우려가 굉장히 제기되기도 했고요.
1: 그렇죠.
0: 일부 유료 구독자들은 해지 의사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엔트로픽은 이제 단순 교정 수준이라면 AI 생산 패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식별되지
1: 예.
0: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아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1: 그렇죠. 이게 텍스트에 어떤 방식으로 워터마크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이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겠죠, 당연히.
0: 그리고 네. 사실 그 도입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개발자가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도구를 공개하면서
1: 네.
0: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는 기술이느냐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AI 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 도입을 앞두고 있어서요.
1: 예.
0: 엔트로픽 사례는 사실 국내 제도 설계에 이제 좀 직접적인 참고가 되긴 있는데요.
1: 예.
0: 마침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이달 중

0: 대한민국 AI 윤리 원칙을 최종 확정해 공표를 했습니다.
1: 예.
0: 인간의 존엄성, 사회 공공선,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 아래 7개 원칙을 담은 자율 규범인데요.
1: 예.
0: 지난 5월 초안 공개 이후 116건 의견을 수렴해 다듬었고 여기에 인간재능 연구소 저희 하이도 네. 의견을 제출하기도
1: 그렇죠.
0: 했습니다.
1: 예.
0: 네, 업계에서는 사실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가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 AI가 만든 콘텐츠와 또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자라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시긴 할 텐데요. 결국에는 이 어디까지를 AI 해석물로 볼 것인가가 기준선일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저희 안희철 변호사님, 안희철 고문님 모셔가고 이야기를 나눴듯이요.
1: 네.
0: 어디까지 할까? 그게 이제 사회적 합의나
1: 그렇죠.
0: 윤리 기준을 잘 마련되어야 좀 먼저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특히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텍스트에 어떤 인풋을 훨씬 많이 넣어주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AI가 조금 유문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최 기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우림의 위로.

0: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1: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최근 크리스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3000년 전의 신화가 오늘날에도 이토록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기술과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은 과연 과거보다 더 지혜로워졌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 특히 영화에서 트로이 전쟁에 나갈 사람을 추천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낯선 일을 환대해야 한다는 제우스의 법도 이야기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공동체의 결정과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서로 다른 이들과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AI가 인간의 노동과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한 지금 오히려 고대 이야기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나눠주실 분은 모셨습니다.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박근영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와 그리고 도시연맹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예. AI 시대에 서로 다른 개인을 공동체로 연결하는 미래 거버넌스를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3: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를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시민성과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네. 네. 먼저 영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뭐 또 고백을 하자면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못 봤는데.
2: 저도 지금 티켓팅이 너무 힘들어서 못
1: 그러니까요.
2: 하고 있습니다.
1: 요즘은 거의 이거는 수강신청에 가까운 정도의 네.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영화 오디세이는 기본적으로 이 오디세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포머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영화 오디세이 어떻게 보셨나요?
3: 우선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예. 저는 어릴 때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2: 예. 저희 때 필독서였죠.
3: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서 촬영을 했다고 했는데 예. 그런 장면들을 비롯해서 뭐 마녀나 세이렌처럼 그런 신화 속 존재들을 구현한 장면들도 인상적이었는데요.
1: 예.
3: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우리가 고대보다 정말 발전한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3: 그리고 기술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발전은 했지만 예. 인간이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이나 그런 힘들을 좀 책임 있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까지 성장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 예.
3: 특히 고대인들은 그런 신화를 통해서 인간의 오만과 책임 그리고 환대나 그런 공동체 질서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는데요.
1: 예.
3: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훨씬 적었지만 예.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런 타인이나 뭐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하는지는 깊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2: 사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또
1: 그렇죠. 네.
2: 물론 고대에도 전쟁과 갈등 같은 한계가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시대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날까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또 뭘까요?
3: 네, 먼저 고대가 지금보다 더 평화롭거나 혹은 정의로웠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1: 네.
3: 다만 이 신화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영웅도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1: 예.
3: 또 그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인간의 취약성과 불완전함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1: 예.
3: 특히 오디세우스 역시 그런 트로이 목마라는 탁월한 계량으로 전쟁을 끝냈지만
1: 예.
3: 그건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로 위장을 해서 상대의 믿음을 이용한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1: 네, 그렇죠. 이게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인간 사이의 신뢰라는 더 근본적인 어떤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셈이네요.
2: 네.
1: 이 문명의 발전은 무엇을 이루어내는지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또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이뤄내는지 함께 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AI 발전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네, 그렇습니다.
1: 네.
3: 특히 AI는 인간의 능력을 계속 확장하지만
1: 그렇죠.
3: 그 AI의 능력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지까지는 답해주지 않습니다.
1: 네.
3: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던 것처럼 어떤 걸 발전으로 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가 그 기술의 방향을 이끌어야 할지는 결국 우리가 함께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1: 네.
3: 제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0: 그런 지점입니다.
1: 네.
0: AI가 인간의 삶과 노동 그리고 의사결정의 그런 것들을 바꾸는 시대에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술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고 네. 또 그 변화에 따른 그런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오래전 고대의 이야기지만 이게 하나의 실마리가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디세이를 보면은 사실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원칙으로 제우스의 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우선 제우스의 법은 고대 그리스의 환대 관습인 크세니아를 말합니다.
1: 네.
0: 그 낯선 손님을 보호하고 또 주인과 손님이 서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법도인데요.
2: 네.
0: 당시에는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이름과 출신을 묻기 전에 먼저 음식과 또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대신 손님도 그 주인의 집과 뭐 질서들을 존중을 해야 했는데요.
2: 네.
0: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과 또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오디세이에서는 이 크세니아를 지키는지가 그 임무를 판단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이제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어떤 기준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또 영화의 앞부분에는
1: 예.
0: 그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괴물이 등장합니다.
1: 예.
0: 그 괴물의 이름이 키클롭스 폴리페모스인데요.
2: 예. 네.
0: 아직 영화를 보시지는 않으셨지만 네. 그 장면을 보시면 괴물이 자신의 동굴에 들어온 오디세우스 일행을 손님으로 맞이하지 않고 잡아먹습니다. 여기서 폴리페모스가 괴물로 그려지는 이유는 그 괴물 같은 그런 외형적인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1: 예.
0: 이 낯선 일에 대한 제우스의 법을 부정하고 자신의 힘을 곧 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2: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사실 반대로 이타카의 구원자들은 환대를 악용하면서 이제 손님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0: 네.
2: 그래서 결국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것은 사실 어떤 힘, 기술, 뭐 그런 것보다도 타인을 대하는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합니다.
1: 네, 이게 또 이렇게 보면 크세니아는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서인 것 같은데요.
2: 네.
1: 서로 다른 가치와 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또 크세니아는 그 상대가 나와 같기 때문이 아니라
1: 예.
0: 서로 다르더라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대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데요.
2: 예.
0: 지금은 하나의 가치로 모두를 묶기가 어려워졌는데 특히 오늘날에는 이런 같은 정체성보다
1: 네.
0: 공동의 삶에 대한 권리와 그런 책임을 나누는 원칙들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게요.
2: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크세니아의 상호성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 AI 시대에 또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우선 AI는 인간이 오랫동안 축적한 언어와 지식 그리고 창작물과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 공동체의 자원을 통해 성장을 한 만큼 기술을 개발하고 소유한 주체들도 그것을 가능케 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변화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1: 예.
0: 그런 의미에서 AI 시대의 크세니아는 기술이 공동체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를 넘어서 그런 상호적인 관계성들에 어떤 책임으로 또 응답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고대에는 이 제우스라는 어떤 신의 권위로서 이 크세니아를 지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는 대부분 어떤 권위 있는 어떤 존재가 이런
2: 네.
1: 그 규정들, 규칙들을
2: 네.
1: 세우고 또 이것들을 지키도록 하게 했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는 이 많은 권위들이 좀 무너진 상황이죠.
2: 네.
1: 그렇다면 이 그 질서를 누가 만들어야 할지 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크세니아가 그런 서로 다른 존재들을 대하고 그게 제우스라는 어떤 신의 권위로 이루어진 법도라면
1: 예.
0: 오늘날에는 그런 AI 시대에 그 법도를 누가 만들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네 이렇게 사실 권위들이 다 무너진 세상에서는 그렇다면 공동체의 결정 권한을 어떻게 보면 또 시민에게 나누는 방식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방법으로 사실 추첨을 활용했다고요?
0: 네, 오디세이 속 추첨은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트로이 전쟁에 참전할 사람을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 네.
0: 또 영화의 배경과 또 후대 아테네 민주정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지만
2: 네.
0: 아테네에서는 그런 추첨이 시민에게 공적인 역할과 결정 권한을 나누는 그런 제도로도 활용이 되었는데요.
1: 예. 이 영화에서는 이게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 추첨을 했다면 후대 아테네에서는 이제 시민의 어떤 정치 참여를 위해서 추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0: 네.
1: 당시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을 사용했나요?
0: 당시에는 클레로테리온이라는 추첨 장치가 있어서 그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2: 아, 장치가 나라에 따로 있었군요.
0: 네, 돌로 만들어진 그런 장치에 시민의 신분표를 꽂고 예. 옆에 관에 흰색과 검은색 구슬을 넣어서 하나씩 나오게 했는데요.
1: 로또 같네요.
2: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 했는데
0: 여기서 흰색 구슬이 나오면 예. 해당 줄에 시민들의 선발이 되고 검은색 구슬이 나오면 제외가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1: 예.
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치보다도 그 네. 안에 담긴 그런 정치적인 의미인데요.
1: 예.
0: 그런 공적인 판단이 특별한 능력이나 권력을 가진 소수의 몫이 아니고
1: 예.
0: 평범한 시민들도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아.
0: 그래서 시민의 결정들이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1: 네.
0: 그런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1: 네. 네.
0: 물론 당시 아테네에서는 그런 시민권이 여성과 노예 그리고 이방인을 배제했다는 그런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2: 네, 그렇게 그렇다면은 사실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0: 네.
2: 선거를 통해 시민을 대변할 대표자를 뽑고 있는데 그럼에도 추첨에 주목하는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0: 네, 오늘날 선거는 그렇게 좀 형식적으로 시민에게 대표자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1: 네.
0: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뭐 정치적, 경제적인 자원과 높은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반복해서 권력을 얻기 쉬운 구조입니다.
1: 그렇죠. 네.
0: 또 정치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경쟁보다 특정 인물과 진영을 중심으로 한 팬덤 정치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1: 예.
0: 그 결과 선출된 대표가 절대 다수 시민의 다양한 삶과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대표성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시민이 동등한 정치적인 주체로서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하고 또 다양한 민의가 권력의 구성과 그런 행사를 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는데요.
1: 예.
0: 지금의 선거 제도는 시민을 몇 년에 한 번 투표하는 유권자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조직과 자원을 가진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예.
0: 형식은 민주주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다수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적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AI 시대에는 아무래도 AI라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중간 과정들을 많이 생략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 그렇다면
0: 네.
1: 이러한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최근 선거에서도 그런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만큼
1: 예.
0: AI는 시민의 관심과 감정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자극적인 메시지를 확산하는데요.
1: 예.
2: 네.
0: 이미 믿고 있는 본인의 생각, 그런 확신을 강화하고 있고 또 정치가 그런 수기보다 분노와 충성심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런 포퓰리즘도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또 동시에 기술에 대한 결정들이 그런 국가와 기업 또 전문가에게 집중되기 쉬운데요.
1: 예.
0: 결국 정보와 자본 그리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런 여론과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구조가 그런 AI라는 특성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오디세이의 추첨과 그리고 아테네의 민주정의 추첨은 실제로 역할과 권한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의 방식이었습니다.
1: 네.
0: 오늘날의 그런 추첨 민주주의 역시 평소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을 공론장으로 불러오는 데에 나아가 일정한 사안에 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을 나누는 그런 제도로서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결정하는 어떤 구조를 벗어나서 이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좀 나눠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0: 네. 저도 아직 어떤 상상에 그치지만
1: 네.
0: 다만 추첨이 실질적인 권한이 분배로 이어지려면 그런 수계 과정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2: 네.
0: 더 많은 시민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거라면 수기는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공동체의 판단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기술의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만 그치지 않고
1: 네.
0: 그런 기술과 공동체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그런 정치적 주체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렇다면은 시민의 다양한 경험이 실제 정치적 결정으로 이어질 공간도 사실 필요할 텐데요. 그 출발점으로 도시에 어떻게 보면 주목하고 계신 건가요?
0: 네, 저는 도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1: 예.
0: 오늘날 세계는 점차 다극화되고 또 개인의 가치와 정체성도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공동체를 하나의 민족이나 이념 그리고 동일한 정체성으로 결속해온 방식과
2: 네.
0: 그런 국가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온 그런 정치 역시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저는 시민들이 그런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또 책임을 나누는 그런 수평적인 시민성이 AI 시대의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그리고 그 시민성이 자신이 마땅한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공간입니다.
1: 이게 같은 가치나 어떤 정체성을 어떤 공유한다기보다는 이제 함께 어떤 공유하는 삶의 조건, 그 환경이 네.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말씀으로 네,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도시는 좀 더 다른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0: 네, 먼저 국가는 그런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네. 이념이나 체제 그리고 국익을 둘러싼 경쟁의 논리에서는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AI 역시 국가 차원에서는 뭐 기술 패권이나 산업 경쟁력, 안보의 관점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1: 그렇죠.
0: 반면 도시에서는 시민의 직접적인 삶과 맞닿은 문제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사실 국가 사이의 갈등이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네. 그게 되게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긴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그럼 도시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0: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뭐 하나의 정치적 연합을 이루기에는 뭐 역사나 뭐 체제, 주권, 안보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 네.
0: 하지만 서울과 베이징, 도쿄는 그런 기후위기나 뭐 고령화, 돌봄, 교통과 주거처럼 서로 비슷한 도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1: 그렇죠.
0: 도시 역시 국가 간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이런 시민의 삶과 맞닿은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다면 이 도시를 단순히 국가의 어떤 하위 행정 단위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2: 네.
1: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까지 보고 계신 어떤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0: 네, 우선 저는 도시와 그런 도시 연합의 가능성에도 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시민의 그런 수기들을 기존의 정치제도와 어떻게 연결할지 혹은 새로운 정치 제도가 필요할지는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2: 네. 사실 오래전 이제 오디세이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그리스 시기에는 도시가 더 중요했잖아요.
1: 그렇죠.
2: 국가보다는 도시국가였고
1: 그렇죠.
2: 도시 간의 연합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었는데
1: 네.
2: 그러니까 오디세이의 고대 그리스의 경험이 그렇다면은 우리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또 오디세이는 그런 먼 과거의 신화이지만 인간의 가진 힘과 그런 책임들을 성찰하게 하는데요.
1: 네.
0: 오디세우스가 다시 이타카로 귀환한 것도 그런 고향에 도착했다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선택이 남긴 결과도 마주하고
1: 네.
0: 또 공동체의 관계와 책임 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게 결국 이게 우아인 것 같아요.
2: 네.
1: 이 오디세우스의 어떤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의 삶에 어떤 우리가 그 배움을 가질
2: 네.
1: 배움 얻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오디세우스는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는 단순히 이제 오디세우스가 어떤 얼마나 오래 항해했는가 또
2: 네.
1: 그 사이에서 어떤 그 모험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되어서 다시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올 것인가를 묻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2: 네.
1: AI가 고향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항로를 제시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끝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는 정해주지 못할 테니까요.
2: 네. 앞으로 AI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신화는 어떤 모습일지 사실 그 이야기 속에서 또 인간과 공동체는 어떤 존재로 남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1: 네.
2: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를 통해 크세니아와 고대의 추첨제 그리고 AI 시대의 도시와 미래 거버넌스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근영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1: 마지막 곡으로 라디오 헤드의 크립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2: 안녕!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 지역과 배수구, 배수 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데 월드컵 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 있던 고장차 방금 전에 이동을 하면서 이제 부근은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면서 잠실대교부터 시작된 정체가 가양대교 부근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길이가 부쩍 늘었습니다. 또 작업 구간도 있는데요. 한강 다리 중에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내일 있 불꽃축제 관련 작업 때문에 2차로가 현재 차단돼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는 원효대교 양방면 모두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4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오늘은 콜레스테롤의 날이래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만든 날인데, 이 콜레스테롤 하면 사실 무조건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세포막과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착한 놈, 나쁜 놈이 있죠.

혈관을 청소해주는 HDL은 높을수록 좋고 혈관 벽에 쌓이는 LDL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문제는 쌓이는 동안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깨끗한 혈관을 위해선 기름진 고기와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줄이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통곡물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하네요.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통장 잔고는 높이 쌓으면 좋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새로운 광고가 들어왔네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이무진의 가을 타나바 이어서 광고 짧게 듣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오늘이 그 콜레스테롤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콜레스테롤도 나쁜 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 집 가게에도 불필요한 지출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우리 집 경제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1: 반갑습니다. 아니 왜 광고 나가는 동안 웃으시는 거예요?
3: 그러니까요.
2: 마지막 멘트가 너무 웃겼어요.
1: 뭐 되게 뭔가 속삭이는 네, 그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앞에서 우리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두 분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게 있나요?
2: 그 요즘에는 네. 매일같이 안 빠지고 파우더 그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먹으려고 하는
1: 몸 만드는 데 좀 네.
2: 아니, 그 파우더가 아니라 그 파우더 비타민
1: 아 비타민
2: 마그네슘 같은 것들
1: 뭐 챙겨 드세요?
3: 저는 비타민을 좀 많이 먹습니다. 비타민 C부터 비타민 D3 그리고 오메가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10알 정도 먹어요.
1: 뭐 아침 대용인가요?
3: 아
1: 배부르지 않아요?
3: 배가 불리는데
2: 후식.
3: 네, 후식. 네, 저는 디저트. 습관을 네. 고등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3: 비타민을 먹는 습관을.
1: 유독 좀 약간 좀 건강하신 것 같이
3: 너무
1: 보이기도
3: 하죠. 조금 좀 약해 보일 필요가 있는데 너무 건강해서 항상 손해를 봅니다.
1: 네,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또 꾸준히 챙겨 먹는 것 또한 중요하죠. 저도 먹습니다. 뭐, 루테인, 프로폴리스 네. 이런 것들 맞아요.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당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 방송 중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국내 대표 OTT 업체 티빙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계정이 4천만 개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티빙이 보유한 모든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20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고 개발 프로젝트 361건도 함께 유출됐습니다. 해커는 티빙 개발자의 접속기를 빼내서 시스템에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티빙은 보안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 고객에게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하는 안심보험과 티빙 포인트, 콘텐츠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무료 한강공원 자리까지 웃돈이 불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노들섬 오렌지 플레이존 공식 입장권은 1구역이 11만 원, 4구역 22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50만 원에 판매되는 매물까지 확인됐습니다. 스타벅스 여의도 한강공원점의 관람 패키지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판매됐지만 30초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후 중고거래에서는 65만 원에 되팔리고 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무료 공간입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여의도 한강공원 4인 명당 자리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요. 또 자리를 맡아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인 글에는 99명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안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꽃축제를 공연법상 공연으로 보기 어려워서 이 규제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을 할인합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 공급이 여유로운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가을에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 9,600여 기의 요금이 한전 할인과 자체 할인을 더해서 최대 32%까지 낮아집니다. 민간 충전업체 19곳도 할인분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첫 할인 당시에는 충전 요금이 최대 15% 낮아졌고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9.2%까지 늘었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할인 결과까지 종합해서 내년 계절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입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시고요. 또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수원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 부담되는 내 보험, 무작정 해지하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네. 주제인데요. 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라는 권유 많이들 받으실 거예요.
0: 많죠.
1: 네,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또 하시게 될 텐데 오늘은 특히나 이 종신보험, 이 내용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꼭 해야 되는 부분들
0: 네.
1: 그리고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상속세가 붙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유와 절세 방법들 그리고 같은 보험료로 보장은 더 넓히면서 납입기간은 줄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많이 준비하셨네요. 자,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0대 가장입니다.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아내와 둘이 오붓하게 살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정말 자식들을 헌신적으로 키웠거든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몸에 안 좋다고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제빵은 물론 치킨까지 집에서 튀겨서 먹었답니다. 그런데 애들이 독립하고 나니까 요새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가 봅니다.
1: 아니 여보, 나 당신이 만든 파김치가 좀 땡기는데 좀 담아주라.
2: 맡겨놨냐? 응? 그냥 좀 사 먹어요. 이제 애들도 없고 우리 둘만 있는데 응? 파 사서 다듬고 양념 만들고 또 버무리고 차라리 그냥 사 먹는 게 낫지. 아주 비효율적이야.
1: 아이, 사 먹는 건 영 좀 아니여.
2: 여보.
1: 왜? 지금 마트 가서 파 사와?
2: 우리 앞으로 먹고 싶은 사람이 각자 만들어서 먹는 걸로 하자. 그리고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 뱃살 좀 빼, 제발.
0: 목소리 들으니까 비타민C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2: 그럴까요?
0: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내는 이제 살림보다 건강과 노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운동도 하고 보험도 좀 알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요. 저와 아내가 20년쯤 오랜 지인에게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을 그만두고 새 담당자가 찾아와서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보험이라 보장도 좋지 못하다면서 이 해지 환급금으로 새 보험료를 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넣어온 보험을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크지 않을까요? 일단 새 보험은 가입했는데 제가 잘 선택한 건지 전문가님들께 제대로 확인받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 드립니다. 네, 수원에 사시는 50대 남성 청취자님의 사연이었는데 그 자녀들 독립하고 나서 아내분이 이제 살림보다 건강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1: 네네.
0: 아무래도 우리 사연자님이 직접 그 파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셔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1: 네, 일단 이 사연자님 부부의 이 월 보험료는 월에 90만 원가량 되는데요.
0: 오, 맞네요. 네,
1: 대신 좀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좀 보여졌어요.
0: 네.
1: 일단 첫 번째는 한 회사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모든 상품들이. 그리고 두 분 모두 종신보험을 하나씩은 꼭 갖고 계셨고요.
0: 네.
1: 근데 이 종신보험의 크기가 전체 보험료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각각.
0: 오.
1: 네, 그 작은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0: 네.
1: 그런데 특히 이 사연자님의 이 종신보험은 20년을 방금 내 납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앞으로 돼야 될 돈이 기간이 10년이 넘게 남았어요. 납입기간이 33년 남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상당히 길었죠. 그리고 종신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성 보험들의 내용도 보니까 약 20만 원

0: 내 나이대에 가입했던 보험사 중에 가장 저렴한 보험사였어요.
1: 운 좋게.
0: 운 좋게.
1: 네.
0: 그러면 그 보험사로 다 가입했으니까
1: 잘한 거죠.
0: 누구보다 싸겠죠.
1: 네.
0: 그건 잘한 겁니다.
1: 네.
0: 뭐 이런 장점도 있고, 두 번째 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가 하나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1: 저 같아도 그걸 선택할 것
0: 그렇죠. 아,
1: 같아요.
0: 어디였더라?
1: 복잡하니까.
0: 이게 어디였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1: 네.
0: 사실 저희도 하다 보면 다 기억 못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청취자님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때제 보험 이게 어딨었죠라고 하면 저희도 조회를 해봐야 돼요. 다 기억 못 하니까. 근데 만약에 한 회사다? 꼭딱 말씀드리면 되죠. 그 회사 있습니다. 그걸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관리할 때 편리함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겠네요.
2: 근데 단점은 우리가 보험료만 가지고 보험회사를 다 선택할 순 없잖아요.
1: 네.
2: 예를 들어 보험료만 가지고 선택했다. 그러면 타사에 있는 좋은 보장 범위, 뭐 보장에 대한 내용, 이런 걸 놓치기가 또 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강조되는 장점들이 다 있거든요. 역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점들을 좀 파악하면서 이내 상황에 적합한 회사들을 찾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험은 여러 회사를 좀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2: 네네.
1: 뭐 보험료가 좀 저렴했던 회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싼 곳이 될 수도 있어요?
2: 그럼요. 네, 모든 기업은 어쨌든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손해율이 어느 때는 낮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좀 낮게 책정할 수도 있지만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다시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올려서라도 손해를 메꿔야 되니까 올리는 거겠죠.
1: 그렇겠네요.
2: 따라서 저렴했던 회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싸지는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의 전체를 다 담는 거는 자칫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좋은 장점들이 다뭐 보장이 좀 좋다거나 이런 어떤 좋은 회사들이 놓쳐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1: 그렇겠네요.
2: 되면 또 보장을 놓친 부분을 위해서 또 새로 가입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보험 가입이 끝도 없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비교하고 분석해서 뭔가 준비할 때는 회사별로도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가입할 당시에 좀 비교 분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사연자님처럼 종신보험의 비중이 높아서 보험료 부담이 좀 크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0: 우선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겁니다. 정말 이 보험이 필요하세요?
1: 아, 폐지하라는 거예요?
0: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그거죠.
1: 네.
0: 그냥 지인의 권유를 해서 가입했던 보험이 종신보험인데 그만큼 보험료가 비싼 보험이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는데 막상 내가 살다 보니까 난 사망보험금 필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신보험 비중이 높다고 하면 이 종신보험을 내가 이렇게까지 가입하면서 가져가야 되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1: 네.
0: 우선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여쭤보니까 사망보장에 대한 확고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 필요해서 직접 가입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아내분께서 그 비타민C를 너무 많이 과다 복용하신 목소리 좋았던 그 아내분께서 이 남편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2: 그 누구
1: 네.
2: 근거로 이렇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0: 방금 저한테
2: 건가요?
0: 비타민을 좀 적게 몰라
1: 좋다는 의미는
2: 좋다는
1: 아니었어요.
2: 의미가 아니었어요.
1: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2: 그럼요.
1: 말아주세요.
0: 그럼 뭐였는데?
1: 계속하세요.
2: 넘어가요.
1: 네,
0: 아니야. 뭐였는데요?
1: 계속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남편을 많이 사랑한 저희 아내분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 남편분께서는 외벌이시다 보니까 자꾸 웃으시는군요. 외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편분의 이제 부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 경제적 상황의 위험도를 좀 높게 생각하신 거죠.
1: 걱정이 되셨구나.
0: 그럼요.
2: 맞아요.
0: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을 따로 가입하신 거고요. 그럼 이럴 경우 종신보험을 사망으로 대비하는 목적을 잘 가입했다면 자, 그러면 점검해야 될 것,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가입할 당시에 종신보험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2: 네.
1: 그럼 이 목적에 맞게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2: 바로 이 상속세는 피해갈 수 있게 했냐?
1: 상속세요?
2: 네.
1: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적용이 돼요?
2: 당연하죠.
1: 아.
2: 네. 이 종신보험을 비과세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환급금이 찾아서 이제 그때 해지할 때는 뭐 세금이 붙지 않을 거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1: 네.
2: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좀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셔야 되는 포인트를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1: 네.
2: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체크할게요.
2: 네. 상속세는 사망 시 남은 가족에게 어쨌든 물려주는 일부의 재산의 어떤 형태가 되죠.
1: 그것도 재산으로 보는
2: 그럼요.
1: 거군요.
2: 그럼요. 여기에 네. 사망보험금도 포함됩니다.
1: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도 커질 수 있겠네요?
0: 당연하죠. 금액을 크게 주기 때문에 그만큼 네. 세금을 부여해야 됩니다. 자, 상속 내용이 기본적으로는요. 배우자 그리고 자녀 공제가

0: 일정 부분 되어 있지만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경우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속세가 더 크게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 있죠. 그 비과세, 이거 내가 가입했던 거 이거 비과세인데요? 라고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이 종신보험은 어떤 거냐? 바로 내가 이 종신보험이 나 어느 순간 필요가 없어졌을 때 네. 이걸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이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1: 아, 그러니까 다 이제 붓고 나서 받을 때 비과세가 아닌 거네요?
0: 그렇죠. 이 돈을 내가 보험을 해지하고 이 돈을 한 번에 받을 때 아, 그냥 살아있는 생존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1: 그러면 사망보험금의 상속세가 붙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2: 있죠. 이 바로 상속받을 대상이 계약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상속받을 사람이 계약자가 돼야 된다.
2: 그렇죠.
1: 이 말씀인 건데 구체적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2: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를 내는 이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산 거잖아요.
1: 그렇죠.
2: 이해되시죠? 네.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니까. 네. 돈 내는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사게 된 거잖아요.
1: 네.
2: 그럼 차후에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가 낸 돈이니까 세금을 없이 받게 되는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적금을 들었어요. 근데 적금 붓고 나서 아버지가 사망을 해요. 그럼 적금을 든 그 돈에 대해서 아들이 만약 받을 땐 네. 이건 당연히 세금이 붙을 수 있겠죠.
1: 아, 그럼 상속이 되는
2: 상속이
1: 거니까.
2: 상속이 되니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가입해서 자녀가 나중에 돌려받아요. 그럼 이거는 뭐 이자 소득세나 이런 건데는 할 수 있지만 상속세는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 돈이니까.
1: 그렇겠네요. 네,
2: 같은 원리예요. 종신보험도 똑같은데 사망보험금에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돈을 내잖아요.
1: 네.
2: 그럼 자녀는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이미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런 원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이거는 돈 낸 사람이 자녀니까
1: 아.
2: 자녀가 산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받은 거니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1: 아, 그래서 계약자를 자녀분들 이름으로 많이 하시는 거구나.
2: 네,
1: 그
2: 맞아요.
1: 이유를 이제 알았네요. 그러면은 사연자님의 종신보험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0: 저 우선 이 두 부부께서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셔서 가입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보험을 해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럼 남은 기간을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저희 이재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1: 네.
0: 남은 기간이 몇 년 남았다고요? 20년 낸 데도 불구하고
1: 10년.
0: 10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랜 기간을 내는 거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할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앞으로 더 얼마를 내야 하냐도 봐야 하고요. 또 각 구간별로 중간중간에 이런 이 어려운 시기가 누구나 찾아오잖아요.
1: 네.
0: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이 돈을 해지를 해서 목돈처럼 쓸 수 있게끔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는 결국 사망보험금을 계속 축적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급할 때는 그래도 급한 불을 먼저 꺼야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면서 사연자님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언제쯤 환급금이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05년에 보험을 가입해서 33년 납입을 해야 되는데 20년 납입하셨고요.
1: 네.
0: 앞으로 12년 정도, 정확히 말하면 12년입니다. 이거 내야 하는데 여기 안에는 보니까 암진단비가 4천만 원도 준비돼 있고 또 요즘에는 좀 가입이 안 되는 바로 이 임플란트 시에 하는 치조골 이식 수술도 보장되는 수술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1: 네.
0: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잘 유지하는 걸 결정했고 12년간 잘 유지하되 중간에 돈이 필요해지는 그 해지하는 시기가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지 함께 이 부분을 저희가 고센터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2: 네, 그리고 배우자분의 경우에는 10년 납으로 납입 기간이 굉장히 짧게 사망보험,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1: 네.
2: 요즘 흔히들 말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죠. 그러니까 짧게만 내도 되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뭐 했다고도 표현하셨지만 이미 4년은 납입을 하셨고 앞으로 6년만 더 납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1: 네.
2: 이제 다만 그 현재 한참 사연자님처럼 바깥에서 일하시는 경우 외에도 불의의 사고로 내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좀 주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유지를 하되 10년 차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도 확인을 했고요.
1: 네.
2: 그리고 약 6년 뒤에 자녀가 독립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해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자를 좀 자녀로 옮기는 게 좋겠다.
1: 명의만.
2: 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1: 뭐 어쨌든 분명한 가입 목적이 있으셨던 거니까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 최근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은 어땠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0: 네, 우선 이 사연자님의 보장을 확인해 보니까 19만 원 정도의 월 보험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19만 원에 가입하신 건데 이게 2024년에 가입해서 아직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최

0: 최근에 가입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장질환 에 대한 보장이 협소하고 또 암이나 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비가 전혀 가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1: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가입은 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면 24년도니까 2004년이 아니고 2024년이니까 무려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에 빠져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한 곳의 보험사로 전부 다 이제 몰아서 가입했을 그렇죠. 경우에 네. 발생하는 전형적인 단점입니다.
2: 네.
0: 해당 회사는요.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타사보다 협소한 상태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였고요.
2: 네.
0: 암 치료 비용이나 혈관 질환 같은 경우 또 이미 설정한 보험료가 많이 비싸서 더 이상 넣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네.
0: 자, 그런데 심지어 30년 납부를 가입을 한 애들을 불구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몇 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냐 확인해 보니까 83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분이 처음부터 30년 납인 거를 알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2: 네네. 네.
1: 그래서 보험사별로 좀 비교를 하고 좀 내용을 다시 구성해서 알려드렸더니
2: 네.
1: 오히려 처음에는 보험료 수준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꾼다고 해도 보험료의 수준은 비슷한데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게 되다 보니까 무려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 기간을 그 보험료 납입할 기간이 8년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2: 네.
1: 그러면서도 수술이 없으면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수술이나 입원이 없을 때 보험료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인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15만 원대까지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2: 네.
1: 그래서 그런 보험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해서 가입을 했고
2: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빠져 있던 암 치료 비용들 뭐 혈관 질환 치료 비용들 뭐 심장 질환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도 좀 넓혀서 보충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2: 어쨌든 이렇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 내역을 늘리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셨는데요.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보험사에 다 가입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해지하지 마시고 무조건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우리 집 보험 전문가 분석 통해 제대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몸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편분 솔루션까지 들어봤는데 아내분 솔루션은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원희특별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20년 동안 부었던 그 종신보험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새로 가입한 보험은 잘 가입했는지 궁금하다, 그 사연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남편분 보험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 아내분의 그 보험도 한번 살펴볼까요?
1: 그렇죠. 네. 아내분도 사실 남편분과 거의 비슷하겠죠. 원래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뭔가 보험을 준비하면 한 분한테 하다 보니까 거의 네. 비슷합니다.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80세 이후까지 보험료 납부해야 되는 30년 납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0: 길다.
1: 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암치료 비용이나 혈관 질환 관련된 부분도 조금 좁게, 심혈관 관련된 부분도 좁게 좀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같은 회사도 준비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치매 보험을 굉장히 좀 크게 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족력으로 치매력이 있다 보니까 치매 보장을 좀 준비하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선수의 우선

0: 수준에 맞게 준비되지 않은 보험은 자칫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치매는 준비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바로 이런 암이나 혈관 질환 같은 이 큰 중증 질환 관련된 부분에 보장이 없으면
1: 네.
0: 암과 혈관 질환 등의 질병이 먼저 왔을 경우 정말 더 크게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2: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항상 강조드리는 건 우선순위에 맞게 보장을 먼저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2: 그래서 배우자님, 사연자님과 마찬가지로 30년 납을 일단 20년 납으로 줄여서 8년 정도의 그 납입 기간을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암 치료비용, 혈관질환 치료비용, 뭐 수술비 이런 내용들을 좀 보충을 했습니다.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2만 원이 줄었습니다.
1: 오.
2: 매월 2만 원씩이요.
1: 야, 이렇게 어쨌든 보험료도 줄이고 납입 기간도 8년이나 줄였는데 보장 범위는 오히려 또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이게 가능한 거였네요.
2: 그러니까 보험회사라고 다 같은 보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조건도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회사가 또 시기별로 갖는 장점들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2: 시기별로 이 보장 내용, 보험료 이런 것들을 좀 동향을 좀 잘 살피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겠죠. 오늘 사연자님 부부도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줄이고 납입기간은 8년 단축하고 보장은 오히려 넓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 민원실로 찾아올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점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어요. 첫 번째 민원은 444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께서 20대에 가입해 주신 CI 종신보험이 있는데 12년째 납입 중인데 알고 보니까 70세 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CI 종신보험이 보장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일단은 제가 40살까지만 보험료를 내주시고 그 이후에는 넘겨주신다고 합니다. 40세에 받아도 앞으로 30년은 보험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보험 그냥 받아서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뭐 어머니께서 약 10년 전에 가입해 주신 CI 종신보험이 보장받기 어렵다라는 주변의 말이랑 이게 70년 납이라는 납입기간 때문에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일단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의 보험료는 일정한 이율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급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급금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어떤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래 유지하면 결국에는 환급금이 내가 낸 돈보단 커지니까 종신보험으로 저축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0: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일정한 비율로 불어나서 내가 낸 돈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오니까 이게 저축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어보니까 뭐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다른 상품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뭐라 그래야지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보험금에서 떼가는 비용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2: 더 많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이렇게 사업비가 높잖아요.
0: 네.
2: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저축을 생각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나가니까 쌓이는 게 적은 거예요.
0: 그렇죠. 많이 떼고.
2: 그렇죠.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저축 플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신보험이 만들어진 건요. 목적 자체가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사망을 합니다.
0: 그쵸?
2: 그 뜻은 뭐냐면 이 보험료는 결국 100% 받게 되는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겁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비가 다른 것보다 좀 비쌀 수밖에 없죠.
1: 자,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을 언젠가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쵸. 없죠. 가입한 사람은 무조건 100% 지급해야 되는 보험이니까. 그러면 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입자들을 많이 받아야 돼요.

0: 근데 이 가입자들을 많이 받으려면 혜택을 줘야 될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래야 목액이 되겠죠.
0: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정이율이라는 걸 적용해줘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는 게 아깝지는 않게 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 고객들도 사망 시엔 내가 냈던 돈보다 더 많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 거고 사망이 꼭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낸 돈보다는 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을 거예요.
1: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험을 좀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해지환급금이 좀 커지니까 네.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퀴즈 풀고 이야기 또 이어가 볼게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1: 네.
0: 종신보험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1: 네.
0: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근데 아까 사망보험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신보험도 사망할 때 받으니까 같지 않을까요? 정답은 O.
0: 바꿀 기회 드릴게요.
1: 왜 그러지? 잠깐만. 아니 근데 꼭 이렇게 마지막에 막판에 알죠.
2: 맞아요. 네.
1: 바꾸면 틀려요.
2: 틀려요.
1: 지조 있게 가겠습니다. 오. 아 틀렸네요. 네. 왜요? 같지 않아요?
0: 반드시 더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길다고 반드시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1: 네.
0: 지금 사연자님처럼 납입 기간이 70년 납, 80년 납 이렇게 돼 있어요. 80세 납, 70세 납 이렇게. 그러면 납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낮아지는 장점은 있어요. 길게 내는 거니까.
1: 네.
0: 대신 납입 기간이 길어지게 된 만큼 사업비를 내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1: 아.
0: 그죠? 그러면 납입 기간이 길게 설정돼서 사업비도 길게 낸다면 환급금은 당연히 증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빠른 시기에 납입이 끝나야 환급금도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당연히 납입 기간을 줄여야 환급금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
1: 아.
0: 자, 그러면 반대로 납입 기간이 줄어들면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1: 아.
0: 그러면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1: 아, 그래서 이제 요즘 뭐 그 짧게 내는 뭐 종신보험 그 뭐라고 하죠? 그
0: 단기납 종신보험
1: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0: 네.
1: 단기납 종신보험은 어떤 거예요?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납기가 막 20년 납, 뭐 80세나 뭐 70세나 이렇게 긴 게 아니라
1: 네.
0: 짧게만 내라 해서 7년 납, 10년 납 이렇게 짧아요.
1: 오 좋은데요?
0: 납기간은 짧죠.
1: 네.
0: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의 수준은 같은 사망보험금을 준비한다고 해도 보험료는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1: 아, 짧게
0: 내는 거니까. 대신 이 상품의 장점은 한참 초창기에는
1: 네.
0: 딱 10년 내고 찾는 그때 당시 해지환급금에 찾는 돈이 140%, 150% 정도 됐으니까
1: 괜찮은데요?
0: 꽤나 많은 혜택들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저축 플랜으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1: 네.
0: 그러면 가입 목적과는 다른 상품이 돼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도 속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미만에 해지하게 되면 20%, 30%밖에 안 돌려주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짧게 내서 좋긴 했지만 그 납입기간 못 채우면 손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그러다 보니 민원이 속출하게 되면서 환급률을 대폭 낮추게 되고 이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답게 판매해라라고 하는 권유도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겁니다.
1: 아무래도 뭐 좀 보험을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 4445님이 이 CI 종신보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아, 네. 잠시 우리가 단기납 종신보험에 빠져서 잠깐 헷갈렸었는데 네. 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아직 납입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머니께서 40세에도 줄게라고 해도 30년 남았다는 거는 지금부터 하면 40년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평생은 내야 되는 보험료입니다.
1: 어머,
2: 자, 그럼 사실
1: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0: 지금 이제 딱 그렇죠? 느낌 오신 것 같아요.
2: 네.
0: 딱,
2: 이 정도의 보험,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보험을 계속 가져가는 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아무래도 그동안 냈던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또 저희 입장에서 또 싫잖아요.
1: 그렇죠.
2: 누가 돈 내고도 손해 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손해율을 만들어 보자.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환급금의 환급금 확인해서 이 손실률을 따져보고 어느 시점에 가장 손실률이 적을지를 판단하고 그때 가서 이 보험을 좀 정리를 하면서 조금 비교적으로 손실을 좀 최소로 줄이면서 좀 이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1: 네. 일단 뭐 말로만 들으면은 환급금을 확인해서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얼만큼 유지를 해야 이득인지 이게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사실 막상 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좀 막막하거든요.
0: 막막할 수 있죠.
1: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일단 첫 번째.

0: 번째, 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현재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그럼 이 환급금은 얼만큼 달라지느냐를 파악합니다.
1: 네.
0: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로부터 또 10년 뒤에는 얼만큼 환급금이 증가되느냐, 감소하느냐를 또 파악하죠.
1: 네.
0: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세 가지를 파악하는 거면 현재와 10년 뒤와 또 그 뒤 10년 뒤 환급금에 대한 각 구간별로 확인을 했을 때
1: 네.
0: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느 시점에 해지하면 좋은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1: 그렇겠죠.
0: 계획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내고 있는 이 행위가 타당한 거냐, 타당하지 않은 거냐, 10년 뒤에는 이게 의미가 있을 행동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걸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방향을 좀 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 그렇겠네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구간별 환급금을 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정확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고객센터 통화 연결 자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길게 통화하는 게 또 부담스럽거든요.
2: 맞아요.
1: 그런 분들은 샵 0951로 상담 신청해서 두 분과 또 상담하실 수 있잖아요.
2: 네네.
1: 이런 통화 내용도 좀 세세하게 도와주시나요?
2: 물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도움을 드립니다.
1: 네.
2: 약간 환급금이 얼마가 될 것 같네요. 이때감이 얼마, 이건 전혀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보험, 고객센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원하시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릴 수는 있죠.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는 환급금, 지금처럼 환급금을 계속 확인해 봐서 언제 손해율이 가장 적은지 확인해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든가 혹은 지금 현재 환급금 본인이 확인했는데
1: 네.
2: 너무 낮아요. 너무 낮대요.
1: 네.
2: 지금 손해가 너무 크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보험을 또 없애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1: 지금 빼면 안 되죠.
2: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뭐 사망보험금을 좀 줄여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맞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통화를 할 때 좀 길게 해요.
1: 네.
2: 들어볼 게 많거든요. 네. 이건 뭔데요? 그래서 저희도 네. 질문을 많이 하고 대답 많이 해줘야 됩니다.
1: 프로폴리스 일단 한번 뿌리시고 네. 상담 들어가는 걸로.
2: 그럼요.
1: 이렇게 친절하게 답해 주신대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갈게요. 4394님이 보내주셨는데 지인을 통해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해지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입 당시 5년 납입 후 10년 차에 119%, 조금 더 유지하면 120%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이게 저축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저축성 보험이 나았던 게 아닐까 좀 후회가 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납부 중인데 지금이라도 저축성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질문을 맞아요.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우선은 매월 이 50만 원씩 납부하고 계신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얼마를 총 납부를 했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지금 뭐 1년 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 두 달 전인지 열달 전인지 모르잖아요.
1: 그쵸?
2: 그 금액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래야 이 저축성 보험으로 바꿔도 똑같이 5년을 납입하고 10년을 유지했을 때 얼마만큼 더 받게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고 또 현재 해지 환급금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계획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우리 그 질문 주신 분께서 가입한 내용 보니까
2: 네.
1: 이렇게 잘 유지하다가 10년 차에 119%, 120% 네. 이렇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2: 네.
1: 그럼 좋은 건가요? 어떻게요?
0: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 네.
0: 단기납종신보험의 만들어진 목적은 종신보험이니까 사망보험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라고
1: 그쵸.
0: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낸 돈을 만큼을 또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 네.
0: 그게 이제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119에서 한 120% 정도 받을 수 있는 딱 그 수준인데
1: 네.
0: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서 가입을 했어요.
1: 네.
0: 자녀를 위해서.
1: 네.
0: 그런데 아, 내가 이게 막상 필요 없을 그 시기에는 한 10년 정도 뒤에는 한 119, 120% 정도 돌려받을 수 있대. 어떠세요?
1: 일단은 내가 낸 돈보다 조금 더 받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 나쁘지 않을 수 있죠.
1: 네.
2: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저축성 보험은 만약 이 같은 형태로 만약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데 140%, 150% 또는 그 이상의 수익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
1: 아, 그래요?
2: 그럼
1: 이거 아니죠.
2: 맞죠.
1: 맞죠. 이건 아니죠. 네.
2: 네. 맞아, 이런 겁니다. 확정이 아닌 변액 연금 같은 경우는
1: 네.
2: 경우 약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뭐 최대 봤을 때 180에서 200%까지도 넘게 수익 나는 상품들이 있고요. 또 수치가 확연히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으로 수령하는 저축성 보험을 선택한다면 또 연금 개시할 때까지 모은 확정 수익이 무려 250에서 300%까지도
1: 200%가 넘어요?
2: 네. 또는 그 이상의 수익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보여주는 그대로 저축의 개념으로서는 확 좀 다가오니까 네. 이럴 때 이럴 경우에는 좀 나한테 맞는 지금처럼 고민하시는 이유가 확실히 전 이해가 됩니다.
1: 그래서 그 상품 이름이 뭐라고요?
2: 나중에
1: 적어주고 가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저도 상담 좀 받아봐야겠는데요.
0: 아, 네. 좋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제발 좀 가입하지 마셔라를 끊임없이 저희들이 외치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간에 가입한 내용이 현재 저축성 상품으로 변경할 때 얼마나 변경할 가치가 있느냐, 나에게는 또 이득이 얼만큼 주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보면 너무 좋겠죠.
1: 그렇겠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기 납부를 할 때 수익이 뭐 140%?
0: 150%까지도.
1: 150%까지 네. 될 수 있고 연금으로 받는 저축성 상품은 30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은 이게 당연히 바꾸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요?
0: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이것도 성향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그동안 냈던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손해보는 건 싫다. 아.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1: 원금이 보장되는 게
0: 맞아.
1: 좋다.
0: 맞아.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네? 건다보다 네. 그거보다 일단 내가 지금 당장 시작은 했으니까 네. 이게 바꿨을 때 이렇게 이득이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난 손해보는 게 싫다는 거죠. 옮겼을 때.
1: 아, 네. 네네.
0: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해가 발생하는 거는 싫다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조금 상담 내용이 갈릴 수 있는데.
1: 그렇겠네요.
0: 예,
1: 네,
0: 그런 경우는 어쨌든 뭐 일단 이걸 유지해서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그 구간을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네. 저희의 이 말씀에 드리는 요지는 이런 대안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2: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저희가 중점을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네. 단기납종신보험이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할 거면 이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결국은 10년 차 됐을 때 돈을 빼라는 약간 이런 식의 형태로 판매가 되고 많이 되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10년 차가 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120%든 130%든 네. 원금 대비 20, 30% 더 받는 거잖아요.
1: 그쵸?
2: 여기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소득세, 세금을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고 그들 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10년 플랜, 내가 10년 동안 돈을 한 막 3천만 원 혹은 1억을 모아보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는 전 적극 추천드릴 수 있어요. 조금 네. 더 120%보다 좀 높은 게 있다고 하면. 근데 사망을 목적으로 가입하신 거라고 하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축 목적이라면 종신보험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저축성 상품을 좀 가입을 해야 된다.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472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병원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작은 금액까지 좀 자주 청구하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까 좀 걱정이 됩니다. 보험금은 필요할 때마다 청구한 게 좋은지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좀 일부러 청구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좀 고민되실
2: 맞아요.
1: 것 같아요.
2: 이건 많이도 고민하시는데요. 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이겁니다. 자, 보험금을 청구를 그때그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보통 그때그때 하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하게 되면요. 네. 이런 경우 있어요. 1년치를 한 번에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청구하시는 분들. 그러면 사실 본인이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받았는지 계산할 수가 없어요.
1: 보통 그 내가 치료받고 3년 이내? 네. 뭐만 그 청구하면 되는 거죠.
2: 청구 가능하다고 하지만 네. 그걸 한 번에 했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쓴 금액 돈 한 천만 원을 냈는데 네. 얼마나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감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끝인가? 라고 하면 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나눠서 할 때마다 받는 게 좋고요. 네. 일부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보험료 냈던 것만 너무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은 이게 병원에 갔을 때 실비 청구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일단 질문에서 그 자주 청구하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네. 비급여 내용이 많아지면 당연히 더 많이 뛸 수는 있어요. 최근에 4세대부터는 이제 비급여 내용에 따라서 할증이 붙기 때문에 네. 비급여 내용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폭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뭐 연대 책임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청구를 안 해도 네. 같은 시기에 가입했던 분들에 대한 청구량이 많아지면 같이 내 것도 올라가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청구를 더 자주 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내 것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비급여 사항의 치료가 많아졌으면
1: 그 해에
0: 올라갈 수 있어요.
1: 예,
0: 내 것만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내가 안 해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자주 청구한다 아니다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서 정영환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청구해도 상관없고요.
1: 네.
0: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암이나 혈관 질환 이런 내용처럼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0: 진행해야 되는 청구권들이 있을 수 있어요.
1: 네.
0: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아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0: 원인 관계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좀 사후의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서 청구 들어갈 때부터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특히나 디스크 치료 이런 거 후유장애가 남을 만한 것들. 그래서 그런 애매하고 좀 길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은 담당자들과 상의해서 시작부터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너무 빠르게 시작하지 마시고 좀 모아놨다가 한 번에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원포인트 하나씩 좀 짚어주신다면요?
2: 우선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목적으로 했던 보험에 가입한 게 맞는지 혹은 이게 혹은 잘못해가지고 사망보험금인데 저축을 생각하고 가입한 건 아닌지 이것도 확인한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시기별로 보험회사 계속 달라질 수 있는 동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리모델링도 굉장히 강조드리지만
1: 네.
0: 시기별로 보험사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머니투표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 조승연의 드로잉 남기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0: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6: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평소보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불꽃축제 행사 관련 작업을 하고 있어서 2차로가 차단돼 있고요. 북은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원효대교 양방면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도로들 평소 금요일보다 더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반포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반포 주 공아파트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 도로가 갈라진 지점이라 1, 2차로 쪽이 더 혼잡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는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인데요. 마장램프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더딘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0: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호법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로에는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돌발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진 대전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는 차동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뒤쪽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반포 주공아파트 부근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여의도 부근에서 고장차 지점 지나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홍제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 습도는 4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부터 8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서 피해 없도록 미리 잘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토요일인 내일 서울시내 여의도 일대에서는 불꽃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때문에 한강 다리 중에 원효대교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통제 예정이고요. 또 원효대교 남단부근 하위 한계차로 진입로 부근에는 현재 관련 차량들이 서 있어서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까지는 내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 습도는 4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

0: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 동로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0: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휴일 방송은 주중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하품은 졸려서 하는 게 아니래요. 뇌가 뜨거워지면 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당신 뇌도 덥다고 착각해서 따라하는 거라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우리가 하품을 하는 이유가 원래 산소 부족 때문에 한다고 배웠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산소 농도를 올려도 하품 횟수는 그대로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가설이 뒤집혔습니다. 뭐 뉴욕 주립대에서 뭐 그런 연구를 했나 본데 그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하품이 전염되는 이유는 공감 때문이라는 설이랑 그 무리의 전체 뇌 온도를 같이 조절하려는 진화적 습관이다라는 썰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이런 재미있는 이런 사연들 같이 공유해 주시지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The Stroke, Last Night. 이어서 Mage Star, Fade Into You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꽃마리님, 보헤미안 랩소디 오랜만에 들어요. 이 시간에 들으니까 더욱 좋습니다. 순우디 목소리가 많이 잠긴 것 같아요. 목 관리 잘하세요. 아, 잠겼다. 그러면은 한 4일 전쯤에, 4일 전인가 그때 제가 좀 목이 잠겼었지요. 아, 그때 보내신 사연 같습니다. 9391번님. 저는 국민학교 세대라 고무줄놀이 세대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처럼 우리 땐 고무줄 하면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이 있었죠.

금강산 찾아가자 의무를 맞춰 고무줄을 했습니다. 아, 나도 나이가 먹었구나. 막상 쓰고 보니 슬프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맞아요. 제가 며칠 전 연음말에서 외우는 방법 중에 노래로 외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쓰신 사연 같습니다. 나이 먹었구나. 슬프다. 이렇게 쓰셨네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슬레이어, Raining Blood. 이어서 닉 드레이크, Pink Moon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두 곡이 너무 극과 극이었죠. 슬레이어 노래는 425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헤비메탈 틀어주는 방송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앞에 그 새싹 이렇게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같네요. 자주 놀러 오십시오. 노래 이어서 듣겠습니다. 허클베리 핀입니다. 사막.

0: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3265번님. 방송국에서 일하는 40대입니다. 방송국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샘도 즐겁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재밌었는데 요즘은 후배들의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것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쌓은 경력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두렵습니다. 제가 아직 이 일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네, 오늘 새로운 목소리가 나와서 다들 당황하셨지요. 상황은 제가 이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연은 방송국에서 15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만둘까 버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거는 그냥 딱 듣자마자 답이 나왔어요. 해야죠. 15년 버텨놓고 지금 와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3265번님 아니면 누가예요? 요즘 버거운 거 실력 없어서 아닙니다. 그냥 질린 거예요. 15년 동안 같은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 뭐 솔직히 안 질리면 그게 이상한 거죠. 후배들이 반짝반짝해 보이시죠? 그 후배들 인제 시작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3265번님은 뒤처진 게 아니라 그 반짝이는 그 상황 다 겪어보셨잖아요. 너무 오래 달려오신 거죠. 자, 과연 내가 뒤처진 걸까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후배 아이디어에 당신의 노하우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당신이 15년 동안 쌓은 거 따라가는 속도가 아니라 후배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안목입니다. 그 안목이 월급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만두면 후회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면 경력 버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좀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다른 일을 간다고 하면 또 15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 여기에서 뭐 하나 더 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 5분이라도 더 하시면서요. 밤샘이 재밌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일이 재밌던 게 아니라 그 같이 밤샜던 사람, 문화, 느낌이겠죠. 요즘은 혼자 결과만 보고 있으니까 재미없는 거 아닐까요? 옆에 사람 한번 챙겨보세요. 그러면 다시 재밌어집니다. 내일도 출근해서 하던 방송일 그냥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3265번님, 15년이면 이미 방송계의 아티스트입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의 소소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0: Never Tear Us Apart 들으셨습니다. 오늘 고민 3265번님. 근데 이거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거 황정우 피디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그만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네. 그리고 오늘 앞에 사연을 어떤 여성분께서 읽어주셨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네. 저는 이분 개인적으로 호칭을 장 PD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민 상담하는 거를 오디오북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오디오북을 담당하시는 PD님이세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그냥 PD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우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1: 네.
0: 이제 우리 황정호 PD가 그럼 빨리 들어가서 이 사연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들어오셨어요. 고맙습니다.
1: 아, 제가 더 고맙습니다.
0: 네. PD님 어떻게 들어보니까 오디오북 어떻게 괜찮겠어요?
1: 네. 다양한 사연이 많아서 네네. 또 오디오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1: 제가 읽은 혹시 성우 멘트는 어떠셨나요?
0: 아, 전 긴장해가지고 들지도 않았어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디오북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0: 네네.
1: 앞으로 권순우 선생님과 좋은 작품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잘 해봐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성우, 여태 성우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어떤 성우, 특히 어느 쪽을 하신 거죠? 뭐 애니메이션 아니면 뭐 나레이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네. 애니메이션도 출연을 했었고 홍보나 광고 쪽으로 또 그리고 CM송 활동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협회 성우는 아니고 비협회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0: 아, 또 그런 게 있어. 협회, 비협회가 있어요?
1: 네. 대한민국 성우가 되려면은 협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0: 네네.
1: 네. 저도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0: 네. 아, 그게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로운가
1: 맞아요.
0: 봅니다.
1: 네.
0: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 만한 그런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1: 혹시, K방송사에서 애니메이션 팬티 히어로. 팬티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0: 팬티 히어로요?
1: 네, 거기서 남자 주인공 역할을 했었습니다.
0: 아. 애기들 보는 애니메이션.
1: 맞아요. 타겟층이 아이들, 청소년.
0: 팬티 히어로.
1: 팬티 히어로, 캡슐 세이버 등등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아, 그리고 지금 현재 방영 중인 K-방송사에서 더클링 2라는 애니메이션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0: 아, 그것도 아동?
1: 네, 맞아요. 타겟층이 아동입니다.
0: 혹시
1: 네.
0: 제 표정을 보시니까 알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되면
1: 네.
0: 거기 나왔던 목소리 뭐 잠깐 뭐 할 수 있을까요 혹시?
1: 네.
0: 뭐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아, 저 목소리 뭐 이렇게 알 만한 그런 애니메이션?
1: 아,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10대 남아 연기 한번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사가 없는데.
2: 엄마! 나! 초콜릿 먹고 싶어요.
0: 와.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근데 갑자기 막 표정도 변하고.
1: 아, 네.
0: 이게 성우분들이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러네요.
1: 네, 와. 중요하죠.
0: 10대 남자의
1: 10대 남아 연기였습니다.
0: 이야, 대단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1: 네. 네.
0: 제 그 오디오북 잘 좀 부탁드리고요.
1: 네.
0: 네. 그리고 저희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1: 네.
0: 요새 TBS가 좀 힘들잖아요. 얘기 들으셨죠?
1: 네. 네,
0: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TBS 다큐를 제가 봤었는데요. 버티는 것이 투쟁이다. 그 말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멀리서 네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0: 투쟁.
1: 네. 이 단어가 맞는지. 컷!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REM, Losing My Religion. 이어서 Who's Eyes Too Sweet 들으셨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잠깐 초대석에 오셨던 우리 장 PD님이 제가 앞으로 제작할 오디오북의 담당 PD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 황정호 PD하고 같이 만나서 미팅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우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황정호 PD는 한 달에 한 번씩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제 여러분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으로 원하시면 그렇게 하고 원하지 않으시면 늘 하던 대로 저 혼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Tears for Fears. Everybody want to rule the world. 들으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5584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지금 이 방송이 최고죠. 비가 장마급으로 많이 내린 오늘 노래 신청합니다. 신하위 크게 라디오를 켜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 신하위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 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 집회와 행사가 많습니다. 우선 여의도 불꽃축제로 인해 원효대교가 오전 9시부터 6일 새벽 3시까지 차도와 인도 모두 전면 통제가 됩니다.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 양방면 도로는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전면 통제가 되고요. 피크원타워에서 여의도 주민센터 교차로 양방면도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시내버스도 임시 우회되는 구간이 많아서 미리 참고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 정체는 강변북로 구리방면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으로도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속도로 문입니다. 고속도로 이용해 오늘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은 45만 대로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구간별로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1688
1: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나 감기 걸렸나 봐.
3: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4: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 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 집회 관련 무대 설치 작업으로 인해서 하위 4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불꽃축제로 인해서는 원효대교가 오전 9시부터 6일 새벽 3시까지 차도와 인도 모두 전면 통제가 됩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 가양대교 남단 부근 3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의 3차로에서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주의운행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외곽 방면 차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는 강일에서 서종까지 밀리고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면으로는 초월에서 초월터널까지 또 동곤지암 뒤로 2km 구간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

이후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2588.
3: TBS 캠페인.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여의도 불꽃축제가 오후 8시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되겠는데요. 주변 도로 통제 구간이 많기 때문에 미리 도로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원효대교가 잠시 후 9시부터 6일 새벽 3시까지 차도와 인도 모두 전면 통제가 됩니다. 오후 3시부터는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양방면 도로도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 집 관련 무대 설치 작업으로 하위 4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12시에 집회가 시작되고 3시부터는 행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복정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정체가 수서까지 쭉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덕소 3패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합니다.